0: 타딘기 링디 고급스 송디 히말라야 타고 사공기 링네 유고 냠레 균투 띵습도 다네 깨캄타 링네 튜레제 디웨리체 침부숨 튜니 띵습기 링네 유고르 폐기에 동다 균체 메바르 살되타 치조 고예 남바 갸치로 단디 튜르 사베 사디 링네 유고르 규체 토에 폐기기 류사바 뉴슈 유구 좀규리
1: 생글랜지 콘도 센트버티니 팅디 주튼 조에 치다시베 낭센나 고주투 Kienkam Kuryu Yagusungne, Rinne Yogurki Liu Saranyam Duzum, Shikyubi Tsokshu Gondun Tsu, Satyu Rinne Yogurki Pyuche Tuwe Pyeke Goro, Lugburu Lengwatiri.
2: Lakto Khaba Nyogwasi, Jijine Sita, Gigab Samnyu Ta Lungju Ki Khasabye, Lakto Khaba Ki Kongze Tiweki, Lenin Khangla Pepsi, Gigab Ki Khasab Gajajung, Rongju Checho, Toshu La Gwar Ngapke Jogyu Ta, Kenchin Rengxin La, Gwar Shedong Gigi Nishu Jogyu, Shibjian Nangtun, Zunggu Jijin Ki Lenin La Pepne, Luji Nangro.
3: 中国地震的云质拉到卡巴城市亚耶了电价约了烧江科学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扛地儿死一车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死一车推到三边等于一空着地内塔几度点别偏向给朋友地那些
4: 三九路本地昆虫，三九七，胖子。三九路本地昆虫，三九七，美龙。
3: 他的天气三十不定，群众龙城烟尘连贯，户外龙城气。
5: 三九路秋对里菜，三九路本地昆虫，写不得谁。三个人给下面了母体那个角度。 탄잠이유이
0: Tegara, Tasung Tadin Ki, Chongzo Tangbu Sibi, Tinian Tobla, Tegani, Pugi, Tadin Tadar Tan, Mungchu, Chaju, Lugudi, Donwar, Dership Chibi, Gugun Siganji, Nivalu Shirin, Garzong Utan, Zong Sishun Ki, Guchi Wu, Dejo Chongzo, Tanzam Sadin Tan, Tadar Mungchu Gilin Gilamine, Mangso Yeni Chidi, Lana Mibi, Gikki, Saja Sungin Tan, Digi Dimbi, Kimshi Drinking Sikchene, Tura Sabi, Tanzam Gaguru, Mikton Lusin Tubi, Lewar Donki, Rilong Rimushi Chiyu.
1: Logic captain and Libby Jason Tendu, Renkim Ki, Kabib Sute Yujin, Rub to Troy Nuevo, Melmuki, Nodonla, Niri Hajan Sewatini, Satu Chelunta, Kanjaki Zubi, Londe Chishuri. Decho Tonzoro, Tenduni, Tanzam Sung Yurin Shuki, Yumishigri. Logic Kimbe, Turup Kome, Lorup Tujutan Dunjuro, Tegara Tuzan Sumle Mebata, Tendu Timni, Sajati Sungan Tesigri.
0: Dikara Tanzam Ki Sada Jingla, Jewo Toshin Yansawe. 各地都有团长送去国送连根哈江几个月这种针对起三个月吧继续呢大选的这个体制以那大款哈江头为忙且我刚当都这个月这些不谈况且我这些不行呢军头国人确定记了年送过一月呗都去下干部谈咱不三万谈共去去通往养呢看见三个月月不谈这么困难一个请看哈巴清不几个月不是
1: 这种针对起三个月吧 Gange Chishu Ni, Gunga Lupur Tu Kawa Puyu Tsube, Lam Nur Teba Masi, Tadung Kengji Ta, Kyakwe Teba Soki Ni Zui Tumba Ta, Dei Sanja Zona, Ninga Hajan Chenbu Yu, Ni Zui Di Tebu Tengwan Che Nyongya, Tsangma Tiese Tup Chung, Xie Xie Bari.
0: Pujun Sirin Ki, Goriyin Che Yu Pada Xiong Lam Xiar Tung Tuba Ta, Chumi Ki Chu Tiba, Kur Tia Nye Ka Ta, Xiong Le Ka, Tup Chang, Chu Kan Jie Yu Bi Keng Chung To Jima Si Tu Gua Masi,
1: 年内无休西林内开港塔出差不所见所了落云图当突击月不是业绩特送去年度军政也不差劲年度交接落入电脚冲至俄里社区内冲至陆地康唐不准行来接把他忙错给了所经济泥土昂铁格的用呢特送去电脚年把他别的给年度批发了七个月他家电脚冲至了推展你给居民接他米场顿脚骨就月铁格的米场嘛索马塔推展仓嘛真中银
0: 昆州这种针对起徐兰局空德电部
5: 대조 총주 대강 럽 당부리 제시 쇠남 트링키 모두 샤브싱나 캥미니라 돈보로 민의주 니슈양 생기 메바타 토제미 직장알레미 육배 가외 접체싱 토가라 방사탄 담바급기 쇠남 트링키 캉바티니 종의소 적사인신 야르게 작자르 고미둘라 군케 코부유장 고미둘베 유민남 뒤주 폐치와 치료기 제코로나인 뒤기 제시해버리
0: 제로 책동 국계 계주 켜고를 따와 된바라 로지둘러 레베 수남 치링키 랑김키 노루티네 아바타 유미 투장 초기 제수장디 랑명아 차긴 티웨 레베 생기 커법 총대 개모 총존의 티가르베 탄잠 주준 치베 체도 인시 수남 치링기시
5: 급디두 대조 총조로 신동 직당 투장 카시아 유바피 경규소도 제세 탄고의 자무시그리 제로 책동 국계 급주로로 수남 치링키 파 这是林金塔, 阿香奴西聚集, 内提提, 康巴萨巴杰格, 유미츠罗巴的用呢, 金芒图瓦塔, 萨巴杰瓜, 新加奥罗瓦索, 胡达别大切的, 德州重罪对抗人民吧, 汤桂提托浪巴里,
0: 记录你东出罗热, 培给新别对抗居住过塔, 解布着个西恰, 为给内部界总内的切别, 新周别地对列车浪连大瓦塔, 德州重罪阿尔当索巴列出别, 对抗人民不准备是,
5: 当期促进作业不促进, 계급기 탄잠 세계 조직 지수 체로 단위 대조 총조 폐계 뉴르부 조회 투급 슬립 내동 중니로로 대조 총조 초중 2배 대강 럽시바디 아르담 잭즈 말레 조비에 토스 니덴 기강바 니슈제니 준바리
0: 당키 초진 주급의 초배 로테라 균 몽유고치 직동 국계 학점 단위 대조 총조 초중 당부 탄잠 조직 총조 조직 남창 외수 라련다 고초바시 티니 대조 총주 대역한 렘가바디 팅럽기 님규르텐라 치게 키괴베 캉바니도르 키르갱 키고르 렝지 유진 수남 치진러 갸균밍의추 갸탕업주 유베 캉바시자바타 통메 두지 캉바니 니토기 치게 괴베 캉바르 뻬베 파르 튀기 담무 큐점르 슈갸 대조 총주르 남살라오도 교와데부 균도 중화디 팅아종 총도 조와르 니숨 고와네 튜잔 창매 관잠 투슝람 샤동 토베 파르타 추탄 로 메베네 추타 로 차게 즉시 창마 초용네 캬베 파라 롭차르 교가원에 김키 고자르 부주칸 준비 파라 신동 간직레 메베네 총조 원장키 김베 파르제 망조기 초와 년르레 마데바라 야도 조신유
5: 대조 총주의 서법라 미 시동 니제 유베 베준키 토장조 귀식리 차게 강내 제기유담 샹기레 집에 니티워 사르구이바 니제 김키 자수라와르조로 니제 탈로로 집주신이 임바탕 로주숨라 순베 로테레 랑고르키 레즈테네 코메 강바 유메 리바 소자도 송 작주 팅주락점 제지 니동 쪽지로로 니지 시내 커큐라 데메고 바초 코메 사고바라 급티드잉에 리와 체슈니 랑게페르네 김자 의류토바 제주티 시시바리
0: 지로니동 중일로로 가종 피메냠제 텐조기 갸벼로 니기로 청룡 계자롱의편 고치 시지슈톰네 청조로 차간타 총가시 주바타 슝찬레전타 총일의 지혜케베왕키 김키 초와 림신 약도 송유 지로니동 주주로로 니기 김키 렌구용아 이자탄카 쇠베 투잔 체내 튼디 위주톱엽시
5: 니동 제송로로 니기기 차도네 서법토의 세규토 표제소의 년통식통 세법탄 코리우 차진자외 코모로 차디수규 삼로코로 니시 내리 세규기 제유디젠 총소로 뜻십라 용네 유미 버파르 탑람 자치르 동외 최고 둘린 체급 니기기 샘주티시 니동 제숨류 도와제바라 가르종키 제유디젠키 심주체바규 대조 총소로 최다체규 타제티 명의 고로치 십주십제 당네 니제 김라 자규민유초 조제신배 자수라와 준바마세 더동 시그즈네 제주카지기양 뉘어바리
0: 푸삼 람톤 총외 니기 레가 치셈 더게 피네 추구 따도 치베신 차데르 역제 지기 유메 원가 따와 주베지 최제 디무르 차네 제주 망부시 마추발 시워제 로니베 따와 아바라 냠냠 척돔 제지 니기 소소용의 다네 이도 제바타 첸제버 소자르 주브지 제바랑 앞에 소자 야부총유
5: 소자베 표적 굽질 학점 심바타 님더라 공아 십질 학점 동기유 티니 가르종키 차수라와 당부디 임바탕 소자 릭줍총회 담상 강사를 캠네 미망부식 따구르토이 세융은의 코종키 견제샤과인 시 니기기 응어를 재버리
0: 지로니도 니슈 접시로로 니기 킴러 공화종박훈의 용법 골치 집실 학점총회 초부차배 니기기 유미초마 제바로 콘서로 제주대와마세 더동 소자

0: 他就你给给你吃我玉米全总去人过面客家当他他准去人家得着去当你给给其中有大所新的预备贴马车得着重组铁东努路推动压缩南昌拉林大瓦塘接着你们来看组吧全港节目准备接来忙做起秋秋人不切阳的送你你当真啊罗罗重组用的美丽强用用不开张古路去送来咱们新预备
1: 坦藏米色的初步塔坦藏米云卷子一拉坦藏电信特送三天预备地球重组呢扎当热度车位目的是坦着瓦的培给坦藏了军队全部穷位独立西都给了月生个连接空都先出发天呢天地绝对作为车站西边南城过去途坦藏米有一雄伯呢普及了当上浪浪车西区边俄里西区地球重组呢坦藏米普及了永乐车边过了天里
2: 你说给句子
3: 这里样子的区别门店他说养下的他在区里居然三个人给下面了母体我觉得每日看给忙错给他们那他给那等下错那些军械没把这切入清白协会被龙阿村九十百人让将给农事门为国同居住这里给我忙错国党委国新年中学个人
0: 金德顿巴拉
1: 소가총기레생리존차가라총사라투니웨르브투체데 총조로 스타트 쪽에 총강타 퍼유드 로네 레드 체계 슈누 소르다시 치리 라바 쪽에 슈누 망보 퍼유드 록드 체계 콘주 최네 라레 총강 중으로 쪽바타 라라 랑사 랭유투 레슈투비 창매 랭유투 시총네 레가 후다 체데 랑가 랑수 초와 지신유 지 승규 팁신 투시
3: Dese kangbang wo chaba ji ga me be tinge chongzu chungu tira chong sa zu jun ki mengwe go tong ju ru ji tan chi zu dun dong chu ge dang we mang cho nam gar je thui be de kan sa ba de gu chung ye cha ga chong sa ki pu ju ni rang gyo jong dong wei tan si xiong ki tok da par sum tu mi man de wa ri jin be pe ge ge sam lo ta yon che ne no ri mang cho ru mengwe dong shu mu thui che ru ta mang cho ge de za chi ru dang we dui ri sui nyam te bu si je
1: ji go ru tong ju ru chi le ge wa dang ne mang la chu ji jin be go ne ngo zhe xu na Nursini, Yechu Mantutan, Jawa Yujing, Tini, Yegab Jujunki, Mungsitan, Gadin Kajin Sigri, Mansuru, Mengu Gortunjuru, Chile Gawatawane, Sidang Mipi, Jurjula, Todam, Dings of Chebe Para, Rangjungi, Nursitini, Satu, Keju Dembe, Buzeto, Pigeti, Limbur Yushin Yu.
3: Tianga Subuchu was a Chinga Chong de Jogo Yu, Taji Kim Kiguanjam to Chutabu Subuchu Chobe, one of Dibuji, Dao Chubi, Tini Shinini, Nazu Chongi, So Zong Rombo Chongde, Tong Rita Chongzu, Yumitri Namge, Baba Shune, Chongzu Rimbe, Jibe Chugan to Yongde, Chutabu Subuji, Juiz Yongzo, Samushi Yu.
1: Tingan, John Yongi, Sing Jobe, Kimzang Mang Chora, Subuchu Se Chaki Mebatang, Labar to Gunga Subuchu Yutini, Tewe Gang and Chimbushigri. 年龄让军中级一级呢国土同居的职场车子抽动当年追刚松动姐姐你是在对你脚的人不是切把他切在家族国际行于明年把他中央级重组重联阿东家当局界了重组人别追刚约把他打来的参与没定制居住堂协同姐姐了相对一学个月追刚中中来忙做级律师尼个出书书差于
3: 让军给盲村农事体给他切为不切东北新民把的盲村给密东六星图别穷了六百团为日日春年问望龙阿村举皮别人将用所落不所落农事东过国同居路七东出给军阿新年给用给我了罗军阿熊春落不所团给穷阿他落不所给人送去七十对马的听你说这送头的单位罗马每天吃送给我军阿了偏不特别七对门为国同居路送去所记单年
1: 서브토웨이 외주민부르기 미리 찬용용법 개장 니동 이슈를 고로 직접 동민이게 굽죽합기에네 니동 쟁을 이제 동민이게 당 둔주 통제 바로 바르네 로로 찬용 야자

0: 대자 서난제 균체 메바라 체르 동규테리
1: 생활링게 광도 센조바 티네 고주토 미리카 망조 게 톰난타 기나 덴자 소나제 균체 메바라 체로 침바시 쿠베 롱아 첸 쥐피 베징 장종기 노르시 망위 고르통주로 칠레게와 망조 콘소 단위 고티지
2: 喂, 别闹, 快出去接穿了休息啊
3: 가지배, 죽을배, 주류 허세 규배
2: 아,
3: 가격 옛람 카바동다 인부디 참쇼 중국古전기 카바동다 싸와 AI 카바다나 왜 못하러시
4: 신뢰 물강 변종 옛람 물강기 물병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기 변종의 냠도 뷰제 토외 피해제제로 불규 중국 신뢰 물강 변종 옛람 물강
0: 孔晨当美呢
5: 谈的你必经起出自古不大大事 Rimga mima tuzo gi tumi shirim du gyo ti mangi samchari nyeba tang mangi ridun gongwa mangi simche sewa jie che ne tuyengu cha ju la di ne gyu rim yonggi mima mangzu sadoro zao tsuba tang riensa mima che gyo Tandia para, jo yong su rimga mima tuzo gi genru kang tang tumi jidu sechi chiku kang jie somdong shibki la jun si ne tumi tsu chimshin genri zhub gyuru genlin nui dian che yub shi 拉萨中间给接入年段下面你说这周日南西平中末金塔平中恰藏路边给路边所不当街给村金干茶马学用炸切什么塔所不当街区别推荐你城管区给空段银不南今的顶别切你说给您塔天明给总塔区卡今的顶别切你说过你银不深 接着你是宋塔你是新年现在中间给更阿别处理盲着当些开间给顶住真多塔给你们抓着把出局的局间顶起个表塔中间提用给总塔去抓间的用为西林给抓着出局的话家当中面宋起真多拿修约真多拿根据塔西去日节节真多日宋规的切约不塔随军给抓着切当三对切的西林盲着给别帮亚尊塔给军亚尊给三边亚尊塔抓用两个把它切约 接着你说你已经按照这轮年段下面你说这周日零零能求别于日里人年月过的温州的堂中队日里总给德久堂进度各处不行切割团日亚给决定做切别给把上辈日里西部堂杀对娘亚所开决定别列前车顿前年什么话错了孙娘推荐杀对密切开决定别日节给对面西上游不行 结果天接着你是国人把他比喻不谈天人特动日语国的宋年把他点别真多的谈人类语国的给前端文章的众多日语也在根部坚定说给结果看见比喻不是结果你们这场也确定兄弟看给三十多用炸切别结果你们年段下面你是怎样来结果确定前狂别你是写别团两个不是行了 今年段下面你是怎样来让给给成绩变就是给地位听力拍档去亚南团结给几人党给都唱松切加上主场给我谈成绩团力给拥抱过了同桌的七松就说过谈戳动什么的对于中国来给他检查也拍了又不是给个不冲不了单独我们几个不去呢这次你是我你当不是呢 中华民马集团改革及改革动了我国企业责任给解约点别批示送。西镇草坝参与公司成立广东内部抗争团结的改革动七八年，参加拥抱国了同桌的居住团，制作安东改革凶险动作马些，参与国了同桌的苏双团，制作年段加七八七八团七七。 公司暂时都停止切别，随军抗给日中别，俺对成员国了同居的集团，制作年段一个车站起落，车局高轨大木塔，叫用年代的切割不马些，他代的切的用炸切割别，浪在段月不些。接着你说俺年年结构。

0: 제 조링기 토안에 튀기 교판음
1: 심담 루불주연의 미치 기도링
0: 튀럽기 당시에 루규기 겐치
1: 미치 기도 총기 등규지리 차담기 치와디네 샘프 년토준
0: 다다 키기 생부초비에 리제디니 我这着练识别秋菊着练的先生。

0: 고르직 TBS로 통화하기라.
1: 그렇죠. 다디문에 이게 단도 건 쉬는 안주직 두시 진단스니 들이야다. 여산도 무슨 제거에 개침 버려도 가. 자 안주 찍고 갈 소래다. 미직 다와숨 세저바 지지딘 다와 미제 다와 진단 다와세. 그래서 가와대 비는 이제 양아지 직 준초가 섬산다 등이 삼류 길수시든 아주 안 걸려요. 때리 뭐요 소환나로리아다 아랑수 지된 디토하고 창을 가리이네데 그 준줘야죠 그러다 준줘야 되고 다 디고 지된 준이지 봐 근데 이들선에 아주 야고된데 야 두불 교수버 두부된데 야 파야 원래 교구여리 근데 세상 아주 로직 뒤시 교리야 삼담이는 지가 야가스니에 된주 다지 제도 담바다 지기보다 지된데 세월왕
0: 직순수 담바다
1: 나르바 다원견야 디 Tengok aku ngaco cune meden juga lumba cili, mana pasi cikis syas tinggi bela, iya syas tinggi bela asalnya yungu marwa
0: dia.
1: Lihat kau cik, cik tengok ada, kunge cik nengzu cik diskalah kandok kabu, kandok kabu, cangdok kabu, dikerjain le tena, ni ya cikis iya kau teh cik sunshu ke kan tenjo, zidu ke kan dok, riba, jonan kan tenjo, dira sujung. Cacing tiang itu sana, aranzu cik mangcuy kitan bela cik. 메즈링부 기숨 독숨 제니링부 창숨 조숨 센세 여러분 당나시지 독리 통나 하레 고세 드담비어레 사치산 계속 안으로 담비디네 망고 여러분 매니저샤나 규무지다 마체는 아무 담지 장장리 세서 산 드네 인도스는 난주 직 로친시레 인데 카메스 봐 나직 대주 삼시 통구여 말이 초왕을 그냥 뉴여 말이 슬럽시오리 나는 안한즈미 직 로나 가르소리한 나수 달라 번게 죽으러 봐다 다딘데 이 로겐바 아잔자 지금은 삼르 노로리아 지 가리네 양 지 에 당내 제약 로지 고동아 야면에 다디 당기 에 게온들라디 남도 세와 다디 문에 안주 지 삼르 노로리아 지코 가르소리 망부 일레 연구 알아봐 띠츠르지 근데 많이 뵙는 수지 통해서는 뭐 다 있는 뱃사브리 다 있는 유무 말이 있어.
0: 어, 체하고 쉽지를 쓰지.
1: 그래서 오늘 체합이 있는 뱃는 자세하는 미지 정부 쉽지 체하고 우유나 미리 독로의 교부 곱게 양보. 근데 체하고 우유나 미리 미진하러 레가도 돼서 체하고 우도와 세상과 둘이 통나 하를 거세야 돼. 세상 뒤 소소를 했다 그래. 소소 예용기 딱 능미 되게 소소 중는 뜻다 안 한 수지 면등 쇼비네자 대부 당마 요한부쇼 기부 요한부쇼 세릉부 요한부쇼
0: 네
1: 단다 지 통망쇼지 단다 로메 김다 망부지가 내주디 시부지 동구도 와 다 빼는 차샤윈나 다 소수 부주딜 다 지 파마 징군의 세네다 초진네다 삼시 두야르바 소수 부디 캬토
0: 쯔도
1: 카곰토 또 저바지 두분양토 딘데심데르 시부지 지기어리 다가나 시직 눈슈르들레토 롭정군 눈슈다 미다 미바라 저벤 눈슈르레토 레게 눈슈르레토 파메스데 시워르바 땅이한 딘제 토리안 틱츠간 조직 고 가르소르 공벌데 시고야 돼 개심을 시선비 베나샤샤면 딘사 지조 견요네 지 렌저리 지 딘제 지 고 야게 로버트 셉지 두제 지 고 메데 메버 차데르바
0: 진짜
1: 딘제 노노 부고레안 틱스티스 지 Lübütalıyın nünşu rabdinde legri. Lobjongun nünşu legri. Rıba. Ani ancak samlı tuvaletik midi mibara ceva ne zuyge becik. Dince da nünşu re, gangare, tis tis, tersi re. Tersi bu jire aaa. Di konya da keçim buraya şap.
0: Neşe.
1: Hem odocik nge buğri cezan. Miran gangare ciye tene zao nyine yungu mara. Miran bitti. Ku karısı orada kimzan alol. Yöbe nangşin bedi. Çoşi samgene bitti. Tu sungjob je denye sur dinje ji khas khawale dinje yonya ge wa ge bi ne tok tu ji ba ji bu chinge re she ba ya ma na la de gen la yin ne da tu kimze yin ne ji ti zir ji ji she na cha gu re she gu ji chen bu ji li yong zi che je ne pe ti ne su me da ba che je de ne pe ti khang ra che da sem de che da dinje che bi na dinje ge ba cha di bu gu ga le ge ba
0: ji
1: se san di ji su san di ya 코 가르소레 다치 마시 참부 제베 직 넘버지 레데레 퇴응어메토르디 참부 제금인도 디안 부디 알레 직 가르소레 제마 지속한 리드스네

0: 겹어줄 수 있어서 지금 됐어 그랬지 강에다 찍든 줄 틱슈 겹으시오지 이게 어 말에 좋아다 로예슬링 요인 메진아노 지가도 담아지 체뉴여 알바 그리 삼 야오지 땐 디게 디거진 때네 담다 찍강에 동해 지야디 연구 알바 제가 부간래 딘데기 삼류 저지지 좋아 야갈라다 당내 제일 강에 요 말은 아주 수행해 비게 나서 좋아 디즈 갈래 연구든데 전론 연구든데 당내 제약 돈에 꾸미단 거에도 계신 분이시야 디마도 지기 문에 직 람산직 샘데다 샘저다 남자제 대비나 딘제기 박자도 부가 밀레비는 디 문에가 미드 미바라지마 지조 제베토 강에 망부시 태인 그룹한테
1: 지지 지 사과도 기나 단데 디 겐원절라 딩엘 송번는지다 아 같이 이제 능가 좀 나졌다 미사데 미다 간다 대비시고 겐라기나 좀 송번는지 강가 용스그바 기보 용그레야 소소르부가 나자만 좀 나스그바 안다가 좀 봐 다 정세디바 임베 있는 겐라기 좀 송번는지 지금 안 나지도 봐 샘캉 나자지네 가리네 지금 나다 딘제 나야 가르 제비 나사제야 직직 깨져 이제 골 시불럽그바 아니 딘제 송자 제가 봐주디에 하면 지금 상화시에 저분 저러 봐지 보통아 디너기 럽나다 양콘 좀 넘도 집지명에
0: 예용 메이나 어또 다다 콘솔라니 로다 리스 간다 직 직 만난 직 나대기 콘솔 녜마 된된 내가 도부 제베 땡케세 다 디소 장내기 직 가소레 팬치에 도야 매베 직 카레 너게 이야기 딘데기 직 삼르케 수지레도 와 디 팬케 도 말바 디 이러와 다냐 아잔잔 소소 미게르 원에 있나 강에 지체베 급수 딜리아 탑게 주눈제지 강에 딜레 파트야 탑시제 디네 직다 그냥 같이 미 다주 모두 얘들 여러봐. 니네 가서 아니 당연히 제야치도 아니 야 다딩 아래 지금 우리 삼야선의 제비 내리 견체스 개민도 연계 미생의 예윤의 라보푸도나 루제 뜨다 혼자 차고 된데 중소 혼자 예마 두고 제비 땡케부터 세수 디리도 중원의 장래 지금 담로 노메야 미닝도 부르둡세들이 팬제 도와야 말이다 너겐 얘기를 와 지상문에 간주 다 직조 미 태베지 섬준의 주비는 밀네다 담만다지 용구를 봐 미지 원부간의 견용야 때 용구리 야 원부 엔라 카 계시 견매비냐 생감데 직디즈 마데베서 된데 야메나 지 자샤간래야 리주 마용 대베다 야메나 김잔노로야 지야 직대바가 레스테딩 미지 zor ba ngan zu mi ji zor ri di ndu zane ten je gi ne zu ri di yong si ba ji chung ba ri
1: ji
0: ani ya ka bri ji du zu ngam ji ji ge ji ri ma shi nga ta de ne zu di re me ne ya lo ji ma ya ma lo ji me ji ma ne zu di re che gi ma ri su ji xie xing ma ba che zan di ta de gi la ge sun sun ngan zu ji ko ji ka so da gyu ne gi nang zu ji le ngun zi tu bu du wa nge ta da logic tu si pe shab na si mi me zin na lo le dang bu ge ti ne ge ti ne na ti ne si ge ga na si si ne ji ji che yo re tian su ji su le ne ya yon de ya ji re so an ji zang da yin na yang ji man zu yan ji ko gar so re ting san tan de gong gi la ge sun sun ko du re ni re ji le de yo re ji

0: 경영의 주변에 즉 자연이 뜻도한다 항상하다 맹가 딱제지아리 맨주지아리 에 따뜻하다 들어서 왜 자연도 주에 베디 시부지요리 다양 딘주도리 안주 용의 제제 봐 장강에 대해 급수 제유 전부 간제 간제는데 자우 변차선 로중수로 변차선 아이즈네스로 유빈에 계획 그 미세 시주요리 딘주면 즉 롱수주도지 디수 Peti tizu ko linglong chiya, chigwa chilin chiya, chorin chiya, yagu duwa. Daga nangshin ya, jik bende chiya shabi na, tingsan ta jik towa sum siya, nazni yorwa, jik chakshi tobu, chakzi tobu, changa tobu. Ta ko chua ya ge chimbata chibji ya, kore shor gyong so di ya, mili tingze irik. Nima inna, ta nga nima chodin tsenbe na liaga sin yun gyo shiri. Gyeju gubju nan diba inna, o rahan shekzi mangzu sago duwa, sha mangzu sago duwa, guanga sago duwa, rahan tsuchu yu dahan mendo, dili kyan lagu ri. Ta tingsan dojo ri, shekzi nyungzu chi la, ngamu shira masa la, sha nyungzu chi la, dili kyan lagu ri. Che san ta di yaadan di dugu gyeje se kema ri, ko kari inna ko gyuan dugu yu ri, dili inza zane ko bagay tsuchu jik tonyomba ju yuan la, kashaya sala mangzu tangu ri, yaan kashaya sala Nyima mangru tansi, dharan tan nyungru tansi, dhile yungu yuhar tadi. Tartu bi miyuri di ganga lo liyan chi karsuko digi guguar, didan guguar. Chesan di indi zane, nganzu gabri tan nangme, chik yayun liya de denyengu nesan. Penzu chigi chigi luisim didan liya, simpu tu yuhar tali, ina simpu chidan di to liya, chik ko karsuko re, tan nganzu chik, ta chile rinshi senda da trigumendu tali, ma tasa liya chik ko karsuko re, chik gyunshi yang takwa, 콩도 추구도 봐. 벤차샹 안주 단도 공수에 밀내 나제직 되서 용세버지리. 다디 안주 지골 좀 말이 계지게나 가바침네 용구야. 다 언제야 딘데 급수. 맹한다 인데 머싱원에 안주 랑게 소소직 제투야 딘데 망고야 삼료토네 직 심구체다. 다가는 신 세주토네 인은 다도 직 섭서 가르치고도 되는 조직 바로 주로 제도야 이제 망부열이 인주도 알이야 다직 로브존 제디 개침으로샤 그러면 아주 대수 파스 대샤 에너지 링롱전데 제인드스네 가르쳐제인데 제비나 오늘 신나는 내가 두근이 개체 마소 미랑간 차고든데 이런 거야 가리나
1: 지금도
0: 지금도 Pendo skim do ti yo sevri rwanti
2: ti kla ngare susu gi kde sore da susu rang lo chungbe nyong zo le de yo nyu yo le kan sin ngare wang bu jin jin ji ba ani lak ba du ngan zu na de je da nga ji go mem jeng ye ju jo ni dan dong ye ba la da gang lo jian ye go yo ma ri ai je yin nga chin ju gu du ne je da kde sore chong se de du zan ba ne ge la ki na zu ngan zu tan de song bu ne ji mi chong zu gu chong se gi da de ba chong bu kim zi ne le gang lo gu din je si bu ku 다 콘주 나는 거네 친구 말 내가 독자 세부 제결했다 콘주르면 시차하고 딘제 용구 말이 있다 배트 보고 딘제 미 마통 배간데 다 조레 미 마통 아니 다 디샤 디두 좀 봐줘 다 근데 쓰는 게 동해 냐냐든 좀 간가 롱아래 암라샤냐 간식다 예윤 다 가스칸네 딘제 럽데 두 좀 봐지 신다 수질 먹어베 동해지 그런 게 딘제 쓰면 나 이제 키 고디 좀 막 데 직치로를 좀 많이 잡아 딘제
1: 다 그런 거지
2: 딘제 시비 용용율 아니 나 지고에 말이다 디세한 주다 지속이 근도 시부 침불면 신게 많이 있는 게라 겐데스 나지 단기 게라게 킹그리 왕부견 주 치로를 두스 용네 용용래 지단 용고 말해 가이즈나다 거지 배샤베 소시 부부 신주지 내가 치로를 치기면서 가자 봐 직 미신다 디왕부 메바 하고 그리사 두스 체제 지단기 간다 대방게 마 이나 단단능신데 바치로로 간주 미마톤예 카르규기지 존예든데 지당게 요 말이 가신데 강가 나래데디그리 나래데 금제 다치로로 치는 강 오차기스 미강가로 예쁘고 있네리 예파마빈게 수 이내래다 한다 왕부견지 레스그리 나밀 하루 하 거르중도 민두스 딘제지 기라디스토알 남부스토알 지난다 다르다르 캐스 임베이나데 딘제 강 다신다 가리네면에 간당한 좀 미마 도원배기 직원경원의 세비는 냐마다 챘는 길라 군도시 부칭여리 더 조이 군도 당년에 나랑 좀 소소리 소소기 마 칭지도가로 어 안주 왕부견지 이년 안주 도스 지기 스가 지기 와라 세상에 마 있는 게라 오늘 딘제 지당 나도 봐 총설 대도 좀 미스다 보고 신다 있는 미직도 봐 반면년 보 정부 김제 나올 줘 이년에 야만 좀 저가 줘 딘제 망고 여라 나 지당 딘제 시라 칭김인도 로 중일 대랍자를 레베 제일 미시 다 칸이스는 안주 파멀레 미신다 파멀레시 동에다가라 윤구라 미직 말럽로 채너스

0: 파심구 제 샤제 봐 직 루심 데이터다 데요 파심구 제 샤제 소소 소소리야 직 심구 제단디 베디 시부지 능충 쇼제 아니 다 소소에 데나메빈 아니 예미밀 파 데단스니 제 도움을 받디 세상 변장에 남균에 들이 쉬고요 땅 안주 직 소소령이 주변 안주 문에 데단스니 땅 안주 관계 개점부 질지요리 엔디다면 엔은 아주 심적이요. 단 원견 남샤 군대는 아주 류부디 대단네 체도 이제 추동이었으니 그 가지 개침부래. 네 야부지 하고 그것도 그러나 지난 이제 송도 아직 전부링 사실에 못 되고 다시 둔주 계주 추제요. 아주 류부에 찍부지게 하고 추제요도. 에 장하면 다 아직 걸어다 직선에서 제고요 말고 세상 추당의 동야 류중 주소 소소한 게 소소 류심이 대단 게지 류중 야부지야 다른 난신지 니 당의 녀야 된주 즉 남자 군대네 즉 년지 도리 숨나시 개념 또 붙이고 해야 돼 계속 뭐 시부르시 안 하나도 소소는 니네 고주제 봐 되게 되게 되게 숨디 야부지야 있는 소소 내고 내죽디 야가 열었다 미기 통하면 내가 늦었으니 이제 유혈이 간지 리는 무슨 거 말았으니 나도 내가 늦어. 네 오늘 장내기 즉 갈소래 신고 제사 계속 뭐 쉬우지래도 와. 제사 다 딘데 즉 소수 니리 니리 소한나로 뒤주 락다 진예지게 아니 예유 밀려 오 란런 당에 동고도다 란직 류중 야고 채우도 란니 당에 에코고 있어야게 즉 계지시에 꾸며다야게 통단한 무슨 해요래. 다 소소란 배 드바지 데모타야 다 레지셀 배 이행데니 두돌 마니 런데 라마라 아니 르보 구요 매징이지 데 소소레 데나 요마레 디메르즈네 다 신다 엘레직 심구다 로교치세 데 쮸제 제그바 제산 디중원에 땅 안 주진 단 따완 나로네 땡상 뒤로 하바도 나레선 바야 직 펜주 엘레셴리아 직 singgu da da yong yang ta bo che singgu du na lingye le su su gan le ya di ge di che ya di ngune gar su da ngun zhe jia jian ga zhe ri shi le sheng no
1: da teng ge ngun su ne be ne bo ne ne be su ge mi ji ge ne bo ne la bje ne bo le shu chen be ne bo da ga sa ne du su chun bu ba ga me di an ten do le di le che ge ke kong ji ga zhe du sen si xiong dang zu ji zuo ge le ji yu ge che le de nan da nan xin bu de le mu tun ten do le gen du du du se ya che du kunan zu da de na ya che le meng gu dong a be cha xia ni ge la da xi rim ge mian ju chui tian tie ge ding zhe ge da chen zhe ge xi ji du du ke de da na ya shi ba an ten ne mian ju ge gen sun ge ma la du
0: 나지 정다 체세 직딘데기 고급자야 직 망부지 또네 다 딘줄이야 디도아 당연히 오늘에 강해를 디가가 도스는 단도 공기라게 순상수 망조 망부지기 딘주 시제 딘주 딘주 차견 딘데 유협 딘주 한 마고 지세 아니 매샤샤 지 아니 아란수 직 오늘에잖아 파마지 오늘에 주변에 소소 부고 딜이야 직 내 나서 도구 주협에 다 야면에 직 원백관 강해 주협이네 딜리아 심부 요리 심제 요리 원장 딜리아 직 로교 컨트리스 제제 직 럭터 체우리 딘주 체진 딘주 돈도 하마고 세상 딘데 인도스는 단다 공기라게 양고 양고 순순 직 소소랑 외네 인네도 능미 쯤네 인네도 강에 다 내 나설 소베 딘데 강에 티르즈네 배운 제제 대교 없이 때문에 내가 지금 가서는 딱 그냥 딱 뭐라고 해야 이게 싸우니네요 말이죠.

jing la. Me long me lian du kone zom gu to gu yang ma yin bar. Ko la da di to, kong wa zhe cha la, ge we yikir te pe nyan jib den ba ta. Song ye du gu pe min na ta, cha wa yon chung so, chi ma chi xin ngue su, tong du nyong wa debu chung yu ba te ni. Zom ze kia du pak pe nam dar zam chu, ren tan che wa xik re. Xiam la fin ge ki, pyo ge zom ba po cha jen du rin den zin bian chu ki zang ba ta. Tsirin pinzo la ki, zom ji gen hu nan xin. Pinzo me ma bi jun kang ne bi jun nang we, nam dar cha jen, gab si we mi rib ki chung wa ju ba. Sui me dam ki shui mu si cha wa. Pyo nor ki, pyo ge lung ching ki, ge ju dang tun ba ra. Zom ji gun zam dan zha ne, yang dun shu ba ti, liu nga ba ti san ra na. Xian yang, ting a pin pu pu jo du, mi wang chu ge chin pu jin ta zhe ti, sen zhe ka sum gu du me ji, garam ki we si nin ta. Chuk du ki, nyung mer ne ba so, ser ya tian du gya cha mang bu ro. Cham gun xin yi zhin pu chi ne lo dar, cheng chup lan rin so, ga chu gya chit nang su na. Wang ta le pe tur ki tu, chuk tu mi na zo chung du si. Lar yang, ten gu nyan pa su si ta. Mi wang chin pu to gong zhuk tip jie la gong. Di lu ne song, xin yi zhin pu chi, xin tun du ma shik pa ra. Chu xiu min nam le mang ki ta. Simki chupe xabden ling bu jie, xunan ki, le tun tuk chi chung gup. Chu xiu riang, me chi gertin jen gong ben zhi da rang nguan pip zhe duk jing. Tin song, chup tup da cha be gu pur du, chak ba di xin, se ra pum jie xi, lu na ca zhi lan dian ku du pip su la. Ting a pin, bo da la dang, gan dian kang sa la ma to, chun su min duk jang. Di lu ne song, ga xia lin jie da. Diga durin ger jie su pe bara, durin du pip gup, purpar nyan xie ki chun, si chi u chu leni yori jie, nguya kyun dum ngab chuk kol la, ga chu cha jie to, cha xin kubab ki kata ari da. Jir xin jie dang ki zu, kyu yu ki gu chen sang wa ri jie, tante par cha jien dik chuk zhe bar si. Chu cha lo nang, chang tuk lung ke si dungrib kima mebe gyu le damba raksha kalyun dokar shibchung tsirin wangi gyabu semo zangme gyundin pyunsum tsokbe ngunbar zeba koyu kima gyutin jen rinchin gyansum gonglu jubshi to rikse teji basan tsirin ki gyu dundab su xeba la gyanwan tamche kinsi jenbu sure zewe guzib ki u gyabu chome kangman ki leki dan zhewar landen durin du pangme ka dun nyansha dungi rin zebe nijin topge ki kengba tungur che. Teta na, rikse taichi basan cirin ni kongtu jio simba tar wang dale badur ki toksam lokbe che deswa na zo che jungna ki nitu. Changju labdun dan denba dabur kyurban na dikab gabshi war tingdu dan kodwa di nor ki la matuwa kyang rikyu nya cha si. Xiebzhun dinden zhunma ta xiebzhe zuba wangdu chungyi cidien zhunye zhinchin gyamtsu jie chudurki dingne cherbyu la dien koyo gima zhinchin genzum mechi gertin jen gongben zhide guyu chungma dabur xie dubata xingxi lantien mellam jime chudu tujin zi zhunye nin gechua gu kongma zowu jenzhin to biwar zhinchin nipa le chubi xingkam gyamtsu guba larze nangye chunchang jen ta kusun tokdin namsa gordang, guye nye jie jie cha zang, tonggar ngu shuwa ma cha dang, ngu zi siryu cha jien ki kolo zibdung jien, te jien langgu chi wa dang, siryu ra, hulpu gyo nying cha dang, hulsi buli cha, renjin tangbu gyadu dung, renjin nipa lemi chi jien temi mar chakba ngonga, kolo ma sang ngubju ri yubi tumchunga, xianyang, kuitar, gonam, chamar, xingzhe, Tamika kota so, dweme lochang ki ngunswa nemang ki piwa tergib ki xabdien suantib jakshie kyang durgyu ki kongdang jishing. Cikchur pyunsum tsokba mechik gertin jien kong bendrita rangne xianchi mebar tukzhe likzhi du zhejing. Sangka namla mangcha tingyi ta. Xidu jikche ki nyen gurto jimbyu gyamchu shodin kata chilik. Sangku yuk sangcha kuchu jeta. Sangka jir. Dubu keme ki ngigyan gara chige ri ki je biwar zaijin. Delo ne sung jakpa tusir malang par, mulam la langdun chadu ri
타딘기 닝구르니 로달 창미드부 인싱 싱바 로낭 쇼 골미기 규칸닝바 종솜치시 벤덴 규미 차장 초용 최도알라 중급 추자르소기 늦습치와르고 디가네 겐시기 셰프체 야수르치디 알프 토담두 치제제네 사탄 푹빌 사자제 미치로낭 고외기 마신진 겐좀 공로 쭉뒤엔터 아치 체링 드라마 구담야 링불 말륜바 개왕키 공함 마츠시 대동 표지외 빼달 락샤 세모 충와 고유 소무 부지 개모 공루 중일 리바 미치 사치 개외인 요수 문중기 갑시제 로티 낭조 공마 주인기 샤덴다 강중 댄시 디답 셔춘투 급시와 끝인치와 미완신부 수남 돕게기 토공 족답다 모마 셰슈미 창매 초송 집중기 제도 공 나리안 급실 학관 지미 딘딘기 덴조 고딘 스산리 추베 한데 조르 좀 붙이 제구 통화 된데 구제 셰김소 능숨 치더 중실 소케바 도마다 메지 끝인젠 공벤지다 디니제 닌망부 바르 산디 조의 군딘도 집입기 잘린 양양 제디 신난라 우긴 년겐 투겐소 주요 시종다 림부치 쿵다 도미 차겐기 총부 제발 뷔베 투거 개왕 앞에 통가르기기 취미 자공 지조 잔다 스산기 스지다 갑유 치축교 소 차겐기 제발 추바 소규 교수와 매도 중화다 송딘기 순 지만 매베 가 주르죠 팅신기 뇌라 젠젠 당부 구에 거치수 제바 차장라 남사 상규 릭신 렉타 동타르제 삽추르 시중 톱딘 젠젠 예벌레 주베 디시 추딘 개부 치중 지벌 로게기 제잠라 렘부치다 유제 추바 소 급실 하간 덴딥도 세규 따르 살신 제바 주딘 개초 개선 겸추 심중 부말 년샤 듄기 링 권난키 덤지베 구순 톱딘 남라 이시기 진진 제와 제바소 몸자 진럽기 세외 바로왔나 뇌유 제바미 흑윤낭에 당 뜹중 급시일하간 지민 댄댄두 댄주 순남기 주동침부로 휴수수와 디신다 댄중 미치로난 디리양 탄데 멸남침의 지계기 공차를 디건에 랑뒤 망차직다 두부 케메기 상가질 뇌장까지 계제 변항제 멸랑다와니베 제숨나 살지 기구 쪽엔 계속 계산 겸조 뒤치 등진제는 출라 규칙 공부 추인수 팀수 등급 관련 행계에 토공 족득기 견시 진제 남니 관련 도가르 협중기 남다도 그 독득 될 생나 켄취제 딜 익초수 삼네 마규진 디급 공조 현딥 요치 변한 제게다 지지 시돈 저시 원발 흉네 사신 제투자 현딥라 Mirjikatinjian gongbenjita tenyeki gujian chuyu bwili xizongki bendab tingdui sitong jimbuchi pomgu yeki chajian zochesu yueba teso gongbe chazanda. Xebchung dinden jume nyangur yushi bwili chajiki chun pomyun genkyu kata situr sang gyatambachi bwiwa nangge mase. Tengwendu yang gu kongma gartarne kangchung denju bengwendu chibshie gyurgab 당 저루 주세 인덴기 투겐시급 제양 개초 국공매 덴주 편디 비지 가주 제급기 춘바라 심중 샵덴소 링부 제리 가당 텐주 낭대 뛰어갈 변진 탐제 김바 롭산 변덴지 시 배상부 제비네 송 접중 인조지 시투다 초지 읍비 응매급 샵덴 링부 제리 디케 이그리 최소 세규 강양 민두바 마세 Mirchi Kertinjian Timi Ki Songyongyang Shibse Ranglur Mangi Dukzhong. Kalam Shikni Gecho Kukumanda Benchin Kukuman Nige Namtar Nangdu Se Yutsu Dukshi Teta Le Shibar Chashi. Sidun Jambuchi Shendip Bunang Ki Korni Sidun Jashi Wimbar Ki Karchata Tikab Ki Shungzhe Kala Se Eyu Shewa Mato Dike Yikche Chudu Tekur Ki Lurgyu Nise Makyu Dukjin. 티중 푸조 신이 참발 좀 붙이다. 쇼 대유 개주 캠부 벤주 작발소 디급기 개유 주대 지미 기 신이 공존 작직 그 시리에 삽주기 담바 생급
콘세카라 링뷰다

0: 当晚歇了歇气雨，歇气错不退躺着。
1: 歇个过门，歇个七八拿，歇这年不打个当晚错。

几十年弄清了一去，这阵子的连体一松烟我，该有一年几天从未去，弄清了几十年去谈中。

송개 니모 코주 지규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히피다.

0: 나네 강가 아니 제타나라니 헤포 나네 카카리스마스 나니게사타사
1: 고문초 이제 마샬라 수남다와라
0: 론 틱드라다는 거지 양게지라
1: 노노
0: 노노노노

0: 탄다니 비친키 추수 종이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생겨나 보고 샴라 다원이 까망에 생구 년제 쇼기 녀르 낭 정영 기짐카 미마 투조 전주기 튀미 견주 칸단 튀미 지도 서지 소아기 견주 빈시 준비마세 짐카 미마 투조기 튀미 시림도 교티

0: 그 균도 인비나 내도가는 데스 통망 요린
1: 아니
0: 다 디게 나로네 차샴나다 부부대야 이제 디인도 스마 파메다 닌데 닌데 닌데 닌데로 인지 민지 이기 직 돈한 첨부지 나온 거린
1: 아니
0: 닌데 대야 근데로 좀 다는 좀 점니 최진 전주기 연제게 다 산에 추기 다 멍시디게 강게 두루난제 땅은 주 부구 카시에 갸제 주 갸제 굽주 부구 주토 주토리 센데 스타스스 디소스 도와 근데로 그래 차르기기 인데 미체스 도와 미체스나로 차시암나 다 부구 변나 차시암나 두스야 쪽쪽시 제데 투야 디 근데 다 다워 숨다 니미게네 다 다 갸제 추츠지 다워 숨다 니미게스 바 데두르 다 갸제 굽주나 다워 구다 니미 이선데네 두스치도 우레스치제 안당은도 야라야 임나 자두스콕트 개비야나 자 콤부개비야 임나 자 디게 강가 믹제치도 간다 디 찬념 제미나 다고 추로 부디야 쪽쪽시제데 다고 듄네 부디야 이제 스크르톨란투 안 다고 게다 님은 응아스와네 부고 꼭트게다 디 찬념 그 찬네 첸 갸치 굽주 부디게 강가 딘제기 카르수레 딘데 체투리 숭고도관 안 디나로라다 야 갸치 시즈쟁어 주 카제 양 고트제 갭툰 갭제 먹겸년 제요리야티 강가 두세네 나제요리 쓰고 말인디 군데기 양부 카제 갸제 시스제 엔데스디 다른 고트 먹겸 디나로로 샤샤면 당원주 다워 사제 튜네 다워 숨부부도 임나 군데이는 부 고야 갸야 밀다야 게무게야 강라기 인제다 강라도 구두 스마 그래 찬용제제 구루반 디나로로 년다 가르어레스는 부카제 배고마 just give to the yuk je de de nyen de kashe yin bu na gang bu ji lak bu ji ju go to su pe ju dan da har su ru gu ju dan je de nim bo pe ju ma da ma che sa wo sum li le bi ne bu kashe yin bu na mi le de mi ton le ya wo ji je ma de che ya bu kashe yin bu na de chue din da de de ju du bu be chak bu cha je de ya kashe yin bu na be nyan ko le che je de de ya de na tin chu ya da wo le da wo da ga zu sa je ne da wo sum gu bo ru gi nyen de ji ri dong da da wo xi ne da 초보로님은 부디다 넘겨온 저 알로게비아 임베나자 락번데 소수 카레 장고드는 이제 락버 파도 두스 니보 리체데 두스 니보 찬제데 데르와 소수도 발 잘라 주야 게임게야 두스 커투 커투 란투야 두스 데투야 이제 지 체투르완다 년데 근데 소레스는 다다 워 출리네네 소수 두스 알로게모 두제 락베 주무디 임비네레 베 나롤 베 십지 뒤제데 라고 찌기 이제 스틱도 슬라고 같이 도네 찌배도 슬라고 배 좀도 슬라고 꿈제데데 이제 나와 출리인비네 그래 쪽쪽지제 야고지제 대모토야 따디님도 지르도원 딘제 부인비네 부 녜바도 밤에 도나 난제 도발 맹가카다 도발 또 년도 유배시고 그냥 강가 나저리 쓰고 말이 그냥 하모고고 두스 뭐 인지 민지 대야 돈나지 난제 두스 딱지를 배야 돼 개첨부지리션
1: 나스 근데 이제 좀 많이 암질하게다 조디는 不过呀 두스 퇴근키이다 지부현타만 저외 왕제 개최슈네미도 야면의 지루치다이나자 기시에다이나자 딘제 딱다 마데베급리야 예바르도 투도도 맹가리야 피제 예니 근데 시멘테리아 딱제 나면에 야고 숨고 싶발라
0: 지는
1: 매비니 야슈타 예비는 나 좀에도 무슨 충도네 세체이나 나즈데야라 티친베 딱제지 요야 타타는 시 면주 테리네데 다 맞아 스님도 야면은 응은 야 면주 투제는 자기 투야리네데 편도 유비딘데 시르발라
0: 지시한 더 디레션 보고 그래 밤에 독선 년도디에 통투스 뭐 밤에 가시게 더 보고디 근데 년도디 나와 싶으면 이제 부 치료 진짜 잘 조리 선도 가시 멤버 가시 보고
1: 경제 샤르발
0: 이제 보고 이제 다 수수 보고 라고 참은 요구 두스마야 부대야 교민도 글리글리 또 잘 조리 진짜 다 디 지두스마 인지 민지 14 지제 쓰고야다 아니 계속 년도 유명이나 레키나 대야 맹카칼 진짜 언제 직시 고야 디 개침부 시부르시잖아.
1: 나스. 딘제 인디스 바이나 다 튀균네. 갸지 센조스 튀균네. 다 당는 생각나 저 파무츠이나 추구 당난 주 퇴경기 치단 지루간의 딕스닥다 마데베급리아 예바투 이선난과다다 그래서는 다 케이 칭마리 삼상기 딘제기로 마케바이나 튜도리아 민주나연 단 튜도리아 딱제는 규 청구슈야 딘제지 디내야 난주 콘리아 다 암질하게 소나소 왕제네 디당난주 나가 메지고 망부탄다 딘제슈요리 이내레 당난주 트링키 리제나로 차샤비네레 지베 왕제네 디 조 딘제지 셰야 인두자마이나 지베 왕제네 디 Pueki soa rikpe wune cha xaabi yina yam menju chidan chilu kandere juye na la.
0: Da duksari xan za anzu chibe wangze ne di anzu zagaagi ne da di soza kaabali kebe lung gyuwe tse jimi rido wana.
1: Nos.
0: Zagaagi ne di da lebele chungwe da gyangma ugyang rosu ne gyangma yomra di dan chewe lung zo gyuwe soza kaabali negi ming an di me nang zi tunwe da chigo da nga zu lei gyu, nga zu kami yu, la sopa, nga zi che, nga zi zi zi xia xiam na, xia ru, chu gyu la sopa zhiwe, nga zu zhang ba, bo wa, gam ba, xia wa, ring ba, nga zi da, duksi kan zhe lu bre, ne da din zhe tuan yung gu duwa na.
1: Nas.
0: Di na no la xia xiam na, ya, nga zu zaga ne ju wa ma ri, nga zu, ya, di kare lung ne gi na zi mang bu ji le, ya, nga zu wang zi ne di da zhi wa yu ri. Nga zu, tan de, 집에 그래 지지근에 띵아주 롱내기 니슈 탐바 다 리그권에 있는 롱내 니슈 탐바 요런 디나로기 리지 먼저 롱내 니슈 탐바야 롱내 주주 탐바 제제야 먼저 롱내 디건에 차면 리기가 한테 수수내기 권에 제제야 먼저 롱내기 임비네 롱내 리 주주 시기고로한
1: 레셀
0: 두스리잔다 먼저 배우서 리베가네 차샤면 맨주 테르 차샤면 튀균 이면은 주부게야 주부시 근데서 로그레스는 당은주 지분이 주급로 임면은 주부디 넘규 이제 지분이 주급로 되서 뭐 아니 르르 꾸니치야 꾸니치야디 집어야 류심니크죠 차르게 야고 조야 제도 꾸니치고란다 먼저 주베 주부디 인도 什么다 조조 주부디 롱근루야다 이제 가는 편도 여라 인도 什么 먼저 튀균 인비나 내도 가는다 지룩다 만자 먼저 집어야 이제서 주부 개비야 디네 디네디 먼저 육주 세제야 먼저 그래 승리가 육배 육배 주든데 그래 육부대비제 성미간 이제서 육부 육부대비야든데 근데 내가 좀 먼저 가르쳐보는 먼저 가르쳐서 응안주 주부께 차다가 아니 군이치야
1: 네
0: 단도한주 디마제 응안주 집에 롱상 칼리면은 당주 집에 당부 주부 근데 정신간나서 계속 저러고 속바 디엘라 당주 혼미겨 엄제시야 당주 야 배우 소외 집에 돈이 차시하면 집에 왕제 내대야 야 믹스기 이제 매주기 개주주어리나
1: 네셀 문에 음질하게 독스 지세 겸비 규제 이내래 당난주 플루키 소아지글레 난주 집에 왕제 내기 주단 주루텔이내래 믹스기 난다 망부주비시 서르두구도 센저링게 티링기 리센 나로리아 안주 푸 장교조 멘지카 집에 디카기 봄슈 멤버 겜바산라 덴지슈유 게라쿠라이네 다 밀로뉴스기 잠지 레네디 토리아 슈그제 레게 냠뇨이네라 하장기 표숨 처부유바 딘제 지임바 탄다 트링기 레제 나로리아 조디나 지베 디타나 조와 티베양 지베 왕제 디탄잔 지웨 낭데 망부지 세지 슈타 슈신유 딘제 인도즈마 투윤키 초에 나로리아 키랑기 닌잠타 당나시 키라릉이기 부줄리아 그레스나 왕제 테기 다크레스나 마테오 중세 베샤세 슈비나 지베 계제 시에베 론참리아 레 유비네 레 계제 시에모 토비아 티미는 그래서 롭존 치베 거블리아 로지직 좀 치모 토바 티미는 토비아고 갸리아 게게베 알라 속바 티미는 야 미션 탄 지지 치아리아 가보 메베 당한한 주 치베 샘캄 슈네미도 야멘 왕즈 슈네미도 딘제기 테리아 마디브 중세 유브 타 야멘 투균 소에 나로리아 예부고디 틱스 딱다 데미도 고제나 다 디티아리아 니 근데 이나 삼베 토시 유케 유비네 만줄리 텐키 테제 카바 안자 레코르게 구지 조게 숨가 니 추 他出给进啊短短股出给你股来光刚刚他出给你给出短短他对那个男子藏于卫视家写啊给地不拒绝呢写吧给呢这部他唐的性格男子地不顶这几个头呢他可能就车一个男子头呢给他给开始呢什么男路的预备通知的也当男子一个男子车一个男子当男子呢的呢你要男子按在哪里啊铁杆跟着学姐呢给他给车窝里啊家里预备收音他这个男子拍起写吧只对男看你到这些来音了 这应对怎么办呢？他提前给主席的呢，他那个男主制作套了呀，七百团的水平，七百的他那职位，可能是呢，用心忙大些，谈谈的是，他谈的能最忙大些，同样预备，你这应对怎么办呢？连接最地铁了，他是五个团呢，俺最里在南路了呀，修建跟着人就各是修建了，他看了呀，俺们就把

0: 산라게 세브지라소나 수가나주 지베 카레스나 다 왕제 네 망부지링네 레플루키 소아직벌레 믹세키 당제타 믹세키 멘주 믹세키 당나주 카레스나 첼로치다 망부지 유비네 세브지라소나 소 대자마세 있는 당나주 지베 왕제 네 자마세 팅기 투수이네 지베 룽네 지딥 시제다 지게네 슈빈 아르통 고도증 스당나주 딘데게다 인지 카레스나 다 초 뒤다는 체브네 AST 시야그나스딘데 슈어바 ཏེ ནས ཏེ ཡིན དུ ཙམ པའི ནས ཏེ ཕོ ཡ གི གུ གིན ཤུ ནེ མིན དུ ཏེ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ནས དེ ནས དེ ཙམ པའི ནས དེ ཁེ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1: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0: དེ
1: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ASD 사디 카레스는 부부 갸치 개줄 하스지 자 수수 리큐다 저와 유버 언제 친구 동안 한디나로 내 체샹나 부부 당부 된제 있는 니부대야 언제기 다 나야기 다
0: 연결했대 체여
1: 때 체유제 한디나로 내 부부 코 부부 먼저 응할제기 집이 나자 아니야 겸만 룸비 나자 이야 아무디 카레스로 부부 코베나 유두서마 아니 디 망부치시에 가라 년거다 수고야 다 년체 망부치시에
0: 이제
1: 이게 괜찮제 이나자 야 이제 이게 다 하수레 디 나야기 년거티 스치르도 관
0: 두스레시안
1: 다 같이 밤 같이 해서는 네 이제 가래 부대 롭수다야만 야 칼라게 이제 제브리 응고 급접제 이제 제수 송구도 왔다 디다 단대나 저기 저 어제 매번 이제 수는 긴 디 인두스마다 밤에 두균도 윤빈의 캐시 단대 공기 인제다 부대야 가래다 단대 나저 집에 룸네 지티 그 소르지 윤빈 다 팅두 윤빈 먼저 가래 트레딩 디타 오윤 행간다 노르시 팅디네 가래 단도 먼저 원부지 원부 균제 팀슬 현조 또 혼나주 니자라인 단도 혼나주 디 인제 가래 부대 년에 딱제체 딱제체제제 무시 면주체야 디네 디야 그래 다 디탄라 수치야 인제기 다 디톤에 아니 아주 디 그래 시주 야곤제 망부시 퇴시하나
0: 네세라
1: 디인도 什麼 인지민지 밤남게 밤남게 다 인제 갈 토나 윤교 윤베이나 남규 인제기 다 디다 내다 조대야 다 아주 튀균 튕기 쉬야 디간나 네다 디간나 차샤므노 부부다 로치즈 실레비 임비네레 언제 잘라다 언제 간 마테바 아랑 키난게 도발라 게치시에비네레 게치데야 레멘교 도발라 지다라 도스타군 좀 교인노 도스강 주주젤로 그라 안노 소소 소소 셈르 찌제 데베 미시 도발라 고다 언제 도발 주구주 언제 마체바 근데네 게치 임비네 게치 야호체제 부디 게치 야호체제 근데
0: 다마트야 발라
1: 셈모 투베서스
0: 근데네
1: 게치 셰두스마 임네 렌다도 주간 그 커도 그도 게모투 근데 원제기 땅 아주 게치간에 샤 샤샤면 가르소레 언제기다 내다 나지 이제 퇴용도 와 다시 가르소레 내다 중기적으로다 어 부디다다 아주 야야 차는도 什麼다 아주 부심에다 지조 저지 두수로 와
0: 지지
1: 디 주문투베서 시제 아니 레데야 다디 지두스마 단데 계시 그냥 디톨 언제기 직토나 윤교 임비 임비나 그냥 게 대야 인지민지 토나난제 아니 멘주두스나야 언제 괜찮으시면
0: 네셀
1: 인지민지 두스지 토나신하고도
0: 라라 다 콜리아 갤라게 세프시라 소나소 네다디네레 믹세와 딘제지 응난주까지 파무츠이네 토나나야 타타는시 디더뷰다 네다지 튼차베젤이야 멘주치야 디다 개심시다르발레 디제인드즈바이네 타나스디더브지리야 멘주치베 규림나로리야 멘주 컨데스첸네 야고요베탄티미네 나자첸타멘저와나스데야레 믹세키 멘주 컨데유베텔리야 암즈라게 무투네 세제나로나 슈기
1: 레세 다디 리샤나 칼사 부데야 멘주데 간나 차샤오나 다조 이제 밤에 임나 다 부군 제지 인기는 두 什麼

0: 토담 슈네미도 야메나 갸지 파마츠이네레 랭니기 추고야 디데비 네다 여부타 다딘제 여비나 케랑갱게 바르퉁응규기 토네 코라니 알롭스케 베 탄 치든 치야 테리아 토나나로나 세슈인지발레 갤라게 다 탄다 카레스노 콜리아 지베 카레스노 나즈 망부지다 왕즈단 제워탄 당나 시카레스 지베 튀균게 심캄 슈네미도 테스탄 제웨 나즈 망부지다 도송고 쥐나소 딘제 인두즈마이나 갤라키랑게 다 콜로니 스지 잠지다 도스 네토 물이야 차례 남베 규림 트리야 다 나즈 망부 딘데지 부구토리아 나인두 자메나 상메다 심네 나즈 수도 채와 덥지지 발레 콜리아 슈슈네 신지제 치부디 있는 탄다 로춘주 타 탄다시 마옹베 조와 덥딘데 신두 자메나 다 갤라게 쿄용네 나즈 치부지기 다 디탄기 찬롱네 세세메나 갤라키랑게 도스네 토네 데비나 예니 이섭 채고 다 토난 채고야 대외게 쩍 다 나즈 직치슈 수로디 그데지 임베 테리아 다 무드네 나 존냠주 나로나 슈긴
1: Yes,
0: 집에 왕제 내디는 당난 저 행기기 전에 슈빈의 컨저지 지유메다야 시송하는 저 구류타 다 그래서는 계살 집에 규림 나로리야 경가 컨저 체유메라 속에 테네 당난 저 파무진군의 샤샤나 원고 슈네미 야메네 이섭 차고 봐 니제 가르지 유베테야리아 무튜네 세지 10 14만 나로나 슈긴
1: 레세 다디르샤 카레 콘루슈브는지 다 밤에 넘규임브는 아주 엄지임나 자인의 밤임이나 자 언제 집에 내다 멍부지 내다 동원세 되고요 말반
0: 지질
1: 무슨 뭐 인지 다 팅깅에 내가 친부지 제 쉬어야 집에 디카레 년다 친구는 디인도 인지 민지 대 돈난난 거야 디 캐친 부시 부르시잖아 다워숨을래 되네 고마이가면 하시 언제 다워니지네래 미동 마대체 이제 게임 게임하시야 이제 야 고도발라 카레 다워 추 신아 지네 수수 알로 게임도 디디스마 다워 신아 지레 디스마 수수야 게임 게도 게 고트다 딘데 여러분 이제 에냐 부카시 임빈 넘규도 스장을 가르스민네 라프치랑 배조단지 이제 스테이 딘데 인지민지 반에 돈하시나야 디네야 로투시아 차르제 인두스마 콤보게비아 르투당조 미차르기 그제지민네 녜로고야 야디네 두스테 디네야 콤보게 인저스트라란
0: 지지
1: 디 인두스마다 파메 임비네레 디투 운다 이제 디 차르기 디 부시메다 차르리도 림도 인지민지 직 돈나지나야 개침부르션
0: 노노
1: 돈돌레 단데 콘슈비네다 녜 룽네 지디디 임비네레 따부부베 카라소레 소소 소소라는 켈겐 잼지제데 아니 카레 게제 임네 게제 양고 양고 지란 지세제데 양고 양고 지란 지 잼지비네 소소 근데 룩레 잼지야들레 뭐부 지란 지르도 잼지제데 다 진짜 상문 년데 지리 동안
0: 지제
1: 케시 소소야 언제 그 토부 유미는 그런 기계는 말이야 레 공진 태제 딱 제시 넘비는 케시 디디 다 그제 나게 키나기 다 부디 균 톰비 내달래 그두기 다 먼저 루순 갸스 치아나 다 민주 락자 쇼 치아 치다 망부 여러분 나 디체는 부야 다 민주 시부기 인데 쇼르게 마데알 인데 케 침부시도 승빈
0: 데셀 진짜 이두자 마당나 주인의 퇴균네 다 그래서는 추구의 띠즈 마데 진짜 이두자 마이는 안 안전이 바도 토나나야 다르발 디테일이야 다 밤에 있는 낭매 마체 바다 디에라 직진 지진이야 디 계신 브리 숨고리 지발 디자 마세 당나 주 그래서는 집에 다 왕자 내 진짜 지다 콘리야 길라게 숨브링이야 양나 주 님십 채야 디 계신 바다 치수 있는 나스 진짜 지 땡기 충도 좀 마당나 주 맨줄이야 지지 채고로 발 진짜 지도 좀 마이는 양나 주 맨줄 dan chilu thiali ya dan na ju chi be wang ze rik gin na zin be shu go ne men ju kan de chen ya gu yun na
1: dan de ri xian ting ge kong lu xu bu neng xi da chi be wang ze ne li men ngo ju pe men na lu cha xiam na da ju ba gu ni yu ju ani yao hon mi ani an de mang bu ju yo rin da ji na lu me ga na cha xiam na da ng ju zam me na men na zo yo ru wan tan de de li ju ge sam no sum gyong gu so ne de ani dine shimbe yimun da lung xie qie yun ng zu aga gri de ya an de zhe men ju chok du yo ren ani shimbe da ting du gi ting zhe su ling ne xia ben da de tang la su di da da ng zu kang fu zhi liao si gong di tang bo qie jie da men ju zu qie jie da bu dun zu ya de tang gi la su qie ya an di gan yin ne da ka re ne le mi jie da bu di an de ka re nam gu ju ba ju be gan le ne ne ju da classa da yan jie ne jie an du wa le zem zi da yan jie ne jie ke li jie jie jin bu da jia jie jie ya an de se le ya wo jie jie jie tan de du si ren an de di ka bu de ka re ge da zam zam hop hop ge da an de gu su jie bu ka xie ge zhi duan ba da an de yin bu ne le ya ge me le ya na me na zo zhe ya yo re na
0: nas ge la ge cham de ya ཁྱི ཕྱ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当我过生日那天的想他的，我做龙年节的呀，吃香了。但是狗狗的，人家叫我全部是多的。但其实，可能给人家的，大概的那只的呀，当我过生那边呢，他唐伯我做不过全部靠别推进的。啊，你能够大家的这个可多可多呢？那不的，我再没钱。啊，你叔叔人家全部得不靠别个人拿了，但我做。그래 년제가 내려 이제 송고 나야 다이내려야 리다 저거 유튜브서마야 딘데가 능이 비 틱지지야 응고 치튜브서마야 체크하고 있었지 말벤
0: 지지
1: 당부 이제 스나 유튜브서마 녀라 시도 줘야디 당부리잖아
0: 너스 레세 딘데 유튜브서마이나 다 디테일 야 믹스 이제 응고 개세 맵체 이내래다 두스 나스 두삼삼 치두네 기랑게 당통만에 두스 스미야디 개체 머리스 거 좋아해
1: Yeah.
0: 但以内嘞，但我那组谈的开来是那六千。

0: 자소라 와트바 마세 타동 시가즈네 제주 가지경 녀바리
1: 폭삼 람톤 총외 니기 레가 치셈 더게피네 초고 따도 제베신 차데르 역제치기 유메 원가 따와 주베지 최제 디무르차네 제주 망부시 마츠바르시오제 로니베 따왕아바라 냠냠 척돔 제지 니기 소소용외다네 로게 서법 토외 상타 총대네 표제 주게 녀바타
0: 总行列塔千载地清期人归案制度切巴塔千载保所在了组织切巴人阿贝所在也不穷越所在切别培着古家学生新巴塔宁德的公啊十家学生东给予提尼格尔总期查苏罗瓦唐布的英巴塔所在立足穷越当上康萨的前面迷茫不是大古尔土用的塞永恩的扩总期看家下关因是尼基基我之切巴里
1: 지론이 돈이 슈접시 로로 니기 김러 공화 정부 코네 용법 고치 집실 학점 총유 추부차베 니기기 유미 초마 제바로 콘서로 제주 대와 마세 더동 소자 제단럽 타제 니기기 니치워 유미 춘좀키 림고 민급야단타 학준키 신자 대표 제다 디기기 제주 뉴단소 신기 유브지
0: 테마체 대초 총주 대동 노루 투동 약수의 남창 라린 다르와타 계진 냠레 강조바 최강 침을 준바 제레 망초지 초규를 넘부 제양도 송네 예동 쟁아로로 총주 용기 미리 찬용 용법 회장 고르치 숨락점 신여바리
1: 탄잠 미세르 추부타 탄잠 윤중지라 탄잠 댄신 터송 사대 유배 대초 총조니 작다 럽도 체외 무디 시탄 자와라 벽이 탄잠라 균도 침부 총외 뉴리 시도 그르게
0: 생글렌지 공도 센트바티니 팅디 주튼 조의 지자 지배 낭체 고주투 탄잠 유이 송바네 푸주루 담상 랑랑차 시크베 응리 세크 대조 종전에 탄잠기 푸주루 용의 제배 고르테리
2: 네 초기 뒤지 저블리 양즈네 크베 문디 하초 양차베 하세 뷰리 기자
1: 생글링게 샴라 무튜네 고제토 미리카기 망초기 톰나타 기나 덴자 초난제 균체 메바르 치루 침바 시크베 롱아첸 주시베진 랑종기 노르시멍웨 고통주루 칠레게와 망초 콘소 당웨 고르시인 준슈게인
0: 진짜 뜀바라 소가 총기레 생리 종 차가라 총사라 토 니웨 럽도 트레데 칸사네 기도기 베바르 신지 유미스남 겐젠기 아마교르데 총제 트레딩 칸네 튕긴투 사괴바라 타난 쇼바 아마 총주 트레딩 칸투 딱제르 트바인 게드 총기르 맹칸라 조괴나 디네 테가라 조치기 유세르 타자 팀기 고자라 네딘투베 쳔제메라 뜻데부양두 지시에총 디쇼스유베 총든 대구 오윤 행강 기조린 노안 남제키 총조로 사르도 주베 총강타 푸유드 로네 레드 지겐 슈누 소르다신 치리 라바 주겐 슈누 망보 푸유투 록드 지기유 콘주 최네 라레 총강 총우레 주바타 라라 랑사 링유투 레슈투비유 창매 링유투 시총네 레가 후다 제디 랑가 랑스의 초와 지신유 지 승규 팁신 도시
1: 되세 강방어 차바 지게미베 팅에 총수 총무티라 총사 주준 김멍의 고 통주로 지탄 최소 된동 주게 단위 망초 남 까제 퇴베 되칸 사발 되기 총유 차가 총사 기 푸규니 장교정 등의 탄 시슌키 턱다 발숨토 미만 대와르 진베 피게 기삼로 타견 체네 너시기 망초로 멍의 동슈 무티 체로 타 망초기 대자 치로 단위 뒤리 쇠냠 퇴부시제
0: 직 고르통주로 칠레게와 땅내 망라 초기 진배 고르네 오저슈나 너시니 예주 망초탄 저와 유진 티니 예급 주종기 멍시탄 가딘 개진식리 망초로 맹의 고르통주로 칠레게와 땅원에 시장 매배 교주라 토단 띵섭 제배 바라 랑종기 너시 티니 사투 체주 댐배 뷰제 토의 피게기 림부르 주신유
1: 天啊, so butu was a ching a chong de to jogo yu. Taji kim ki guan jam to chu tabu so butu chobe, one dub de buduji. Dao chu be ti ni shuni ni, nazu chong ge so zong rombo chong de, tong rita chong zu, yumitri nam ge, ba ba shune, chong zu rin be ji be chu gang de yong de, chu tabu so bu yu si juji, yong zu sumu shi yu.
0: Tingun, jong yong ki, sing jo be kim zang mang chiwara, so butu se chati me batang. Labar to kunga so butu yu tini, te wai gang e chim bu shigri. 내닝 랑경종기 림지김나 고르통규르식당 최소초동당내 출강솜동계제 니슈셉드인 교르교의 림부르 제바타 협제의 야자국주 고지신유 명예파라 종용기 종조총련 나동계단 쪽계라 종조림비의 출강유바타 다르르 찬유 미딩치주주당 시동계제라 샴디이슈기유 출강중종래 망조기 류심니가 초숲숲차유
1: 랑경기 망초의 노르시티 계자치외 부치 동부식민바라 망초기 미동르

0: ཁྱི Sabab towe lobcha chikdong chukyo gubju kogu le chulang kodong chebe. Lobcha zhumyu gi loma chi nishu zabdun le pimpa tabye.
1: Mangchu nursi gi xiandin rogyub chegui la, rangdin nupi yongwa tiwa yang chegui. Long azen jubshi beirin, zhong yong gi xingju na sum gi donggo, kor tongjuru chikdong gubji chukju simpa ta. Rimzi gemna, chongsep targe la gundi dongwe kese mengui so, kor tongjuru nige chukye jendum zhitui che ne, zadu zidun chongzu chikdong zhungba la gyabjur che yu. 외주민법기 미리 찬용용법 개정 니동 니슈르 고르칙지 동미니게 국주법제네 니동 쟁알르 고르니지 동미자당 둔주 튕게 바라바르네 로로 찬용 야자줍시당 정중시 바라와당 총습기 유미 미리 찬용 거주 적배 용법 니동 니슈르 고르칙지 시동 앞자 국주법제네 니동 니슈 쟁알르 고르니지 솜동 야당 제주 접시 바라바르네 로로 찬용 파제 야자 구당 정중 듄심바당 롱안에 로시 파제 제용기 앙탕버 레뷰
0: 你, Gurju Kamambushi, Gayungi, Dunche to Libe Gornango Jishina, Plaza Chongi, Hundrup Zong, Kazishan, Tongman Chong Zoro, Yumitsu, Nursi Munguto Damki, Gurju Lechungwe, Pimba Long So Jishin Yubji. Jelo Nidoni Shuzanga Lor, Rangyon Jongi, Gorchi Nidonga Pietandi, Nesingle, Sun Jibi, Rinke, Kusub Jibi, Tude Letunbi Wata. Xingzhou Bi, Tumji Shiza Yibi, Nesun Yubar, Jigerish Kusub, Gornita, Gosur Gieta, Pinga Jayu.
1: 통문총주,普内安尼东起孙三阶级,母日内吞布给么孙就内十九仙阿帕尔帕瓦塔,母日内吞布给么顿经阿巨言颠布穷月。科斯布追当里,忙了偏巴头鱼,其他的特地呢,其他的切割巴地,女马的这内女的鱼车,冲在人空里,马尾是穷人空头内,年孙牛鬼,女马的沉重切三呢, 태가르네
0: 내티에 타자 네도 지레 튠제 나가 게줄 학점 튠바타 지로 니도 니 슈즈피 로로 네기르 레눈 튠제 린타 고통주로 중이 학점 신예
1: 사빈키 조리기 첩체바네 순산 켜용라 켜베바라 누세 맹외 각제 로직라 네민 땅디 맹외 동탱 창마라 제부 지디디 용와라 체바니 랑종기 누세 도담 교주테 응위 땅체 제부 통의 인베 순냠덴베 제덥시그리
0: Kesi, Norsi Todam ni Mengsi Dendu Dongwe, Nangwe Nubashi Yin Xie Jue Ci, Norsi Gyurjue ni Suining Torwe Gagzi Yin. Rangyong Jong Norsi Tingki Dangzui Kungme Tan Tingzhan Xuanba Li Wu Yi. Longa Tseng Jubshi Bei Rin, Leji Chok Dundu Songwa Tan, Xichang Meba Chidabzu Ziwa. Che Zheng Jin De Gyodo Chiba Jie Gi, Ni Dom Ji Ki Tingrib Norsi Gi Chok Du Todam Mala Zuba Tan. Kyo Kung Jukji La Chine, Rangyong Jong Men Ki Norsi Gienwa Tan, Donggui Ginji Yeji Gyurjue Lik Jubshi Ba. Jong Tia Gyong Zong Ki Norsi Gyurjue Chuda Chiba. Xiong Kung Ngui Zai Ma Zi Jik Du Ji Gyur Ki Todam Gyurjue Lik Jubshi Ba. Xirim Ki Norsi Tan, Zinye Nuba Cher Dong Ki Gyurjue Chuda Chiba. Xichang Mei Bei Ngui Zi Gyurjue Le Gui

0: ཐོན ལེ རོ གུར ཅེ རིག སུམ ཁེ ཚོ ནེ གེན ལེན ཐོན ཅན ཁེ སེ དུ ཐོག མར སུ ཡུ ཉེ དོ ཅེ རུ ལོ རོ མེ ངུ གུ ཏི ཆེ བ ཐེ ངུན ཅི དོན པར ཁེ རྒྱ ཅེ དུན ཅུ ཡན སོང ནེ མེ ངུ ཐ ཅེ གུ ཆེ བ ཆུང ཡུ ཅེ རང གུ ཅུ ནུར སེ ཐིང ངུན ཅི ཆུ ཆུ ཅང ལེ ཞུ ཡི ཤེ ཤི ཅང མེ བེ ངུན ཅི ཐེ གོ ནེ སོ ཅུ ཆེ ཐེ ངུན ཅེ ཅི ཤི ཅང ལ སམ ལོ མེ ཏོང བ ར གུ གུ ངུ ཐ ནུར ཤུ ཅི ནེ ཅུ ལ ཤིང ནེ ཏོང གུ ཁ རེ རེ ཤིན ཤེ ཤེ རེ དེན བེ ཆེ ཅི ཁེ ཅི ཅུ ལ ཤིང ནེ ཏོང གུ གུ ཅི ཆེ ཡུ
1: Long a chin jung a bar gyang da che chi ngun ji so gui le jue ta ngun ji lak dar jun dom nor si thun khong jun dom so gi che da bla thun jo gui de dong wa ta si cha me be ngun ji gyur jue ma la lo gui de dong wa rang gyong jong ta chong gi zong je rim sum ki ngun ji chen ba ri ke ba rang gyong jong gi nor si ma ngui phe jue gi phen je nu shu yu gui chi ro dong wa nor si tho dam chen ri jian ta che si jian chen den jian je gi chu je chuo yong ne tho ro dong wa je che gu ji
0: sum 제로니동제루로로 사드 누르세피게 교부침배 고르네 응어데슈이나 탈레도 숨베 세접게인 랑경종등위기 수지 왕준정케 누르세팅투 뜻이능급 회유린대회단 비제토에 폐게라 군디 교부동와라 누르세디젠키 미세키 겐데쿠르와타 각제니바동그 시송바리
1: 탈로니 롱아친 중앙배 차르고기 고추로 인신 다와 당분의 주배 바라 정용기 산내기 지당기 지배문지 용법 고통주로 니게 주매게 타 최종아동 국계신에 계제 숨주 소주타 정중 구파와타 파제 개용기 안 당보레비 정용기 지당기 지배문지 동고 고통주로 칙동 주게 주매지 타 최소 숨동 주교신에 계정아타 정중아 파와타 파제 개용기 안 니발레비 믹스에 니가 파와 티토네 랑종

0: 다직 제 매대베 소르지리 근데 인도산 퍼시브 틀이야 아주 치기 가자 날로리야 요르스야기 차비 망부지기 비균 동베 소르지제 무시간에 근데 이미 다든데 지 슈부 제압든데지 니도 배차잖아 양직 비닝트 날로리야 최고 촘스니 근데기 차비 닝부지 제수 딘 날로리야 퍼시브 구들이야 자간네 추 교르샹교기 다는 신 자갈 자나 다 리윌 소바 딘데 가스군의 교르샹교 미리 신다기 더구 미리기 간에 교르샵에 추르 릭숑르 딘데기 베제 가샤 다는 신 안주 퍼 나로리야 덴주 퍼마스 제주자 퓨리 남기 제샹교 가르카르 유명들 소바 딘데기 아니 아니 얘기 요 된죠 된데 요 딘데 인도자 디주 인네 등상하는 세세나 제시 개선부치 차대요 그래서 제가 사회관에 가려서고도는 표시부 가자디 단다다지 자야디 권보소리 차대요리 다 가자디 급을 가자지 다르지 요리에서는 양 배디 세가 매우 된대다 양면은 방다 매우 된대 말이 니두 배차시는 표기 사죠 망부지네 표시부 두기 이제 된대 망부 니에샤 요리 이제 망부 니에두장 배차시는 안주지 포리스니 소리 된대 다가는 신 조가르 비닝스니 소리 된대 다가는 신 기주 비닝 릉주 비닝을 소바 디준 알로리니 배차소수 겹로려야 가래수는 안초지 다시 향발에 된대 가자 소리 된대 네 쇼요 된대 인도자 대 랩통겐 배 지신도 체제 가래 속도는 급뒤도 시뷰 투기 표기 가자 그 조단에 된대 리네 중앙 롬부 제국도는 제시 이제 안 당부 뒤조 제주 차대 개침 소리 차대 월의 승리
1: 대기 시리라 중앙항시 판낭지카디
2: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타르키기 센시마티 편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다 대슈골리아 배차샹 안주 다지 루규기 예당간에 차샹은 직사게 드럽스니 소리 딘데기 타니엔다 요리 디네마체제 안 가려서는 별로야 가르쳐가지고 그리 대수배디 차주부든지 시라 중요하리 다 디날로 첩순다우질이야 가르요래 쓰고도는 나탕기 캐원남기 통말을 까단 댄주디게 교류체 주 촉진나야 차례든지 럽친부친나 하셔요리 디날로 표기 루규토기 나탕 근주다 딩규스니엔 디리스 나탕 근주 딩규스니엔 디 타녀대야 직 너진이요리 단단 안주 쉬어야지 나당 근주 아마들이 아마디 치마를 했을까 치마디 가려서 우드는 빨마체 제가 디거블이야 나당 가는 데서 직배급이야 따디게 가려서 우드는 속지 체배급이야 아니 나당게 가는게 같이 하시는데 충분히 나당게 직가 딘줄스니에도 촉지 지하디 안주 표그리네 토기 따직 자와 전부 쇼질이야 지 조여래 빼는 내야 토마르지 멍심해보다 딘제 개말을 가려서 우드는 표시부급리야 던지 슈슈 능신제 가르자 딘데 당무 시간에 제하여 말대 이내를 직 댄주 추유 루루수야 안주는 촉지 스그루와 가다 댄주 촉지 지하기 차례디 나시하여 등산 배차시는 안주 제하여 댄교 디준 나로리야 배는 퍼시뷰 급리야 중샤베 봄진데 망부여르 디날로 봄봄스 두잔 배 배차시는 균봄스 녀소르든데 응봄스 녀소르든데 송봄스 녀든데 다가는 신지 가려스나 도마스 녀소르든데 그 남부든데 망부 쉬우지 중요하리 디 퍼시뷰 급내 촉지 제유자 디 단대 내 배차장 안주 직 개동 송두스 녀소르든데 타녀 녀소르든데 용구여 디날로 내 배차시는 송두 잡지리야 차시는 안주 직 응어리야 송두스 제제 러구여레 장어조다 양 메시지 신다 가지로 도마스기도 와 원래는 차비 디날로리야 도마도 송두스 니 인가 추된 교지리 도마 촉지 제아디 벌시뷰간에 쟁교를 했어 도마한테 주인 내 도마 단단 능신 벌직 말을

디나로 내양 걸고 채워디게 치수 아니 즉 도만다 숨 숨듯이 그냥 소리 촉지 제발 제가 되게 그 촉지도 표시비 꾸준히 재생겨서 인자 치수 가려서 우도는 안 나란 게 개발 나온 게 근주다 딘주스 니에 촉지 제할이야 접심 잡아지 중요하지 현대 손자 만주지 루규 용다 잡아지리야 차시는 야면은 등산 가자 코난 나로 내 세가 용단의 대위는 나란 게 변화 개발 좀 된 직배 제지로 소바 디지털 공기 아니 즉 로마 유불로세 주변 생계 다른 신 경로캐브 전주분 로저버 전부 순응 외세로 속고 디즈 나단스네 민지급 디즈장 펠리아 다직 던디 수신은 신 도마다 균분로 속고 상만 최로로 쇠제 아는 지기나로 마찬가지 신다진의 커습슈 다 돌든 딘데지 가공 양 신다지로 되어대어드는 파 돌제 디나로네 부 다가다고 가르도 딘데지 대제 아는 나당기 근주다 딘주스니한테 통말 촉지 제버스 촉지 제제 대야 좀데지 외제지 다자 전부 제요 덴버 제버 경기 니외스니시 다 되면 니도 이네 덴버 제버 경기 니외다 덴버 제버 경기 멘도스제 단니 딘니니 덴주 직 인수요 세상 딘데지 제 안 디제베 간리야 양코난지 가레스고도 공부 조차바 딘데지 쇼야 공기 불음난 거 모두 가레스는 알기 좀데지 레기 가단 된주 디가는 양양 커섭 체제 양 사도 니베 아니 이게 망부치 추 루루스 외벌로세다 다가는 신 양로 청주 보면서 뭐 디주 루루스제 양직 된주 교루세 가자듯은 예수 딘데 제제 아니 지 가공 소리 딘데 제요 딘데 인도자 디잉 안주 별이야 다직 가자스니디 다직 흉루 직당 디주 가려서도는 차출부시라 중요하리스 다 데려도제 치기 가된이네 다 디주 가자기 사회 직시스기네 자디 카레스나 개발 매된겨지 돌드는 디 둠시스 유네라디 다게가네 차된겨 소리 차블 근데 인도자 좀된 지그제 당 공기 불음난기 촉지 제어돼야 등등한 아주 나당기 가된 사치 쓰기 얼 나당가는 디 아주 배역 나로네 차샤비는 아 지당기가네 그래 차 추슈 딘데질이야 지초 그래 안 디치네 제제 따지 가차다 망부시라 중요래 배차시는 나당 가된 촉지 제업장 아니지 벽이 초용이야 그래서는 근조 딘조스니 딘데 상야 레저 마순니 딘데 첨부 쉽지 추지 딘나로리아 배차시는 제바 공가 도지리 당는 신 제바 몰롬 도지 제바 몰롬 도지 배차시는 양지 딘조기 촉지 첨부시 제요 딘조 촉지 첨부제 다디 그래서는 제베 딘조르스니 딘데 충분히 대례 이민의 코랑기 기회신이 긴두진젤 속보 뒤주 양지 세배 딩주기 가차 대주 있네 제샤요 가차 디나로레 아직 규디 공학의 샤난 나로레야 믹세기 개주 소수수지 문제 체당기 개발자마도 센 사베가네 가레스나 가차기 구림스기 유네자 좀시스기 유네자 대주 강가 직배 소리 대치 수 있는 안에 가레스나 몰음도지 세 안주 단다 직 대대 마블 속보 뒤제니 이 세배 공학도지 세배 근주르스니시 딘데샤 세배 근주 상배급에 있는 부등정부치 딘데슈 다 도어드는 급대도기지 개바 용수자고 망고 딘데슈제 가래수는 근주대주 슈다드 대주 딘데엔 안직 규양다 예마인 딘데기 가래수구도는 대주 나로리야 카지 족지 제초거래 말해 대주야 다직 등산내시는 딘데디디간에 난제 세배 근주르스니 딘데시 샹 샹배매제 다가랑리야 코랑기 가자 세배 근주 가자 대대가부스니 딘데시 제제 딘데스 중벌에 다 돌드는 별이야지 즉 치수 중샤베지 근주를 폐쳐버지 가려서 우드는 지단계 근주를 가려서는 쿵샤스디 세배 근주 시샤고 소리 중요하리 칠다 근주 맛이 망부 중요하리 빠르만 면접하다 들으면도 자외간의 침문디 직배 소리 지레스 대내 가려서 우드는 지 셜루구샹 공가 튼주로 속고 디즈 하는 진다 체제 셜루로 속고 디조야 셜루 딩주르스 체제와 구샹 공가 튼주기 진다 체 아는지 부동산부 측이 도겐 세제 안주 용자기 셀류 딩주르스니 대 상벌에 아는 셀류 딩주기 가자라 디스소바 단어권한 그 순분할 예수요래 셀류 딩주르다 세배 근주를 시샤제 아는 치수 가된 된데 망부 쇼부지 폐기의 존재 배차샤는 그 뒤뒤다 퍽주 근주르스니 야면 댄사 대기 가된스니 된데 뉴동 가된스니 된데 제공 가된스니 술 폐쳐버 가려서거든 디조야 시샤제 상상 교체를 근데 인도산 디조 가자 지단 이내자 조 나 디게리아 쿵 소리 죄제 진교 소리스 다 치수 별이야 지 가된 상야거든 레자 디조 야 첨부 쇼부 충분히 다 드리대 십제가네 쇼금세 민도 대배차샤는

우리는 강가로리아 가르쳐야 되는데 배차시는 안 좋지 발매권에 차시는 지금 용류급의 상상교기 한당 안 좋은 고마디 용루스니디 급의 상교기 난진 발마스니디 급도주 난 난진을 빠르게 용교기 근교대 차시는 제로 책동 쉽게 주의연연질이야 상바인수 여러분 대인배네 대란란래 근교기 가르쳐야 세부여 가르쳐야 나로네 도마지 근교대주 침묵 가르 가봐 주여버래 안 대강이야 근데 세제 거습 제여를 가공 제여래 양 가래수는 네버 가지 지달 체제 돌벌라 다 딘데 그 소버 가래수는 세 가지 자여래 딘데 인도자 그 가자 대주 나로리 낭도간의 차샤네 로저부스 빈드데 수 초를 죄제 근데 지달 체제 교버래 칠이야 대 주주 양 수수 가래 배 가르단 독제 교류어래 다 딘데 그 소버 배 안주 직 체진스네 다 대주 있네 편숨 초부시라지 아니 안주 다가는 신직 베진 발마스 체제 공만 뺀나 간시다 다가는 신 용정한다 천롱을 쏘고 디주급을 샹샹 여기 대난 베징크를 샹샹에 근교급 발마틴데 내망보여래 다음은 신변은 아주 장계부 수남주변급을야 지루책동 주교 주장안에 고주제 다직 샹샹 여기 양지 근교 장바르스니인데 봐 근교 장바르스니 디주인네 하는 가자를 쏘고 디주인네 뱀미스베 가려서는 세워든데 여러 샤마 최고문 조례 즉 재생조된데 가자 대수네 시락 세워여된죠 한 간주 코란리네 믹스에게 사든데 망보여대요 다른 인생 안주 별이야 유대베 변의 바르마 대게 바르마다 다른 인생 나탄 바마스 대게 최게 급려야 상생조 지루 책동 둔게 숨주의 예윤이야 상생조기 가려서는 숨주 손이기 예윤 딘데레 상배 대게 간주 단 대치점이야 상세베 대게 땡규 양 두주 뒤단 냥바 배차시는 안주 별이야 명왕 폴로소놈 도비에급을 상세베 나당게 가디안을 속아서 봐 나당가 된사야도 통마샹년데 경왕 군진 주부 딘데직구두니 우주제 상교제샤데 이내리 경왕 군진 주부 코랑 운이 딘데 포 치수 가려서는 디시상제 자주 디 주주 장가 제샤디 코란레 양직 때문에 왜 가려서 내줄 하지 양디 초자월 류 다가는 신지 다가는 미마 하게르는 소외 주 장가 제요데 대례 야고 좀 많이 한 번째 안 치수 디 주 타르지 뭐디 미만 팔로 손님도 얘기 양제 가려서는 근조도 등조를 소외 디게 차장상 치수 가려서는 디게 하는 변제 군진가와야 차를 표제 벌신남 숙세디 토만 빠르듭스다 야면 이거 고사 대수다 등상하는 주 등지 시가 대조 레군조르데 치수 벌신 어제 숙수수에서디 나당관 부손자 안안 주 용달이야 나당 가든스년데 충분히 다 대조야 나당 가든리네 안에 지 리론 시아바 도지다 아 대조 가르샤 대조 뱀미스베 개부든지 고샤요 세상 대조급으로야 다 가르샤 대조 시작이 쉽게 중요해 다 치치리야 안에 가든리 다가는 신 개베 근데 송접제 근데 망고 슈부시한제 더드는 디거로야 지 가르샤디 벽이지 가덴장 마세 다가는 신 순봉 그 가르샤스니 소리 근데 시라 중요해 근데 인도자 벌이야 가르샤기 남수이 내자 디주이네 시라 개버도 마수네 중부질이야 지 초요래 가덴 가르샤 파표베 난동안 안 주지 순봉 가르샤 된데 내 망부여래 순봉 가르샤 날 차샤위는 배차샤는 아 따당 안 주지 순봉 날로네 아쉬우지 맨로 삼산데주 가래 단단히 땡갈다 당는 신 판단 날로 코대베 가래선 전부 최선 대전기 제베 아니 지금 야면 교류상 교다 당는 신 제베 교장다 재장된데 님도 퇴용교 된데 인도자 대조 지금 순분 날로기 가장 아쉬우게 될 지초교를 당는 신 빼는 그냥 주지 용자기 다지 순분 가장 아쉬우지 배차시는 단지 수수 능신 체제 조지 밴데 어디서 디 순분을 소바디 가장 고만한 게 안에 그래서는 축제인데 망고 제요래 축제제 토만 조유송 대인 버그인스니 된데 주요 강가로로서 치치르야 조유 추중 야자스니 소리인데 추중스도 전 최춘주 된데 주로로서 갈학점 유스 토만은 자네 여마 연조된데 말에대 그래서고도는 축제 남배 림배 나로리 안클리클리 송조 잡으체 토만 겨주제 전된조 토만 시잠네 나잠네 제제 클리클리 그래서는 조유 송제다 되게 좀 주로로서도자 다등상 안주 제야여 대외 최종 자스스니 된데 중요하래 안 다가 능신 지 치수 별패 대외 다지 기부 담는 거 송 다지 샤샤 상마로래야 순봉은 남배는 안에 가자고야 남소역소리인데 존재 다 돌든 벽이 가자고 라렌스네 다디 야 전부 쉬부지 디 조 다지 송된 게 가네 봐 안에 다가 능신지 가려서는
ku ten da, ane chik toba chik karisara ten la

0: 저거 근데 그 가자 다든데 망고시라 중요하래. 근데 인도산 사회관에 가려서 오든 아 다지 치기 배차시는 라란 어구시럽 야소다 다가는 시 거기다 또 직가자리 근데 걸어야 니도 개만 배차시는 동아름 붙여서 속어 되지 에 다디즈나 가자하게 중요리 되지 있네. 뱀미스베 가려서 오든 야면 직 가스가 죽도다 마스네 야 근데 지나 아니 지금 모두도 마스네 변수 초과시라 나요. 제가 현재 그 표기 가시하기 집에 조단지 된데 거리야 아직 센스타고 남이나 한다 디즈나로니 모두다고 톱톱으로 했으니 제가 다 뒤고 뒤게 아주 표기 가시하기 집에 사회 중배의 그 소리지 모두 쉬하고 소리지.
1: 다들 힘겨내 센신바 티니 변종 셰드시비 군두 치드리 젠디 티링기리 젠앙안수 변종 롭치 리슈룸링키 기겐치모와 셰럽상발라 덴디슈네 까짜리 비고네 치드난 신유 샤노모티네 디에고 세로나
0: 콘도 슈문은 이제 벽이 까짜리 비고스인데 코랑기 직내 만든게 사실아 요소가 딩득이 지 가자리 배 조단다 튼투비 니네 가려서는 그런이야 튜무만 임베 개주 망부지 요소가 근데 손선 벽 가자리 무슨 년디 중은 롱고도는 가자리 배 지 튜무만 임베 개주 쓰는 자야는 딘데질이야 내시자 대 개천 붙이지 시릭 간에 사실은 벽 벽이 가자리 무슨 년 쓰는 자야는 벽에 가자리 쓰는 데야 개주 잡으지 가르가르 요래서는 안 디지 천단리 다디 죽어야 망부추어리 배차시는 그렇지 난도형 것 같네 난도형 것 같네 차시는 먼저 표기 가차리고 있으니 숭럽다 배치치고 가자 말이 가자 딘나로리야 난도형 것 같네 차시는 숭럽다 야면은 아랑 두균시야기 숭댄치고 가자 멤버 숭댄디 쪼우치리 딘나로리야 던도 가려서는 댄신다 유도바 배나 구유 가차시냐 소리인데 하는 다가능신 안에 툭댄을 쏘버리바 딘디 가자 망부여리바 배차시는 양주지 전된 조율 가자에서 양수르든데 집에는 고된 가자가 수르 집을 양면은 즉지 가려서 오도는 용자하게 배세는 가자 단다디 디시 상계 자주 제 생겨고 최동 점린 인지 가자에서 양수르 집도는 안 돼야 고동기 가자 잡으실 다른 은신 사강기 가자 따지 딘데 가자가 수르든데 망보요 던지 쇼면 은신 시장 안주 가지 맨지 민의 맨래 가자 맨데 근데서 주부래 디날 주부자다고 가르가르 요래 야면은 아주 지 능하게 급려야 진대지 임네 진대소소 임네 진대데 근데 중벌에 수 장벌에 근데서 주부샤 제벌에 디날로리아 아니 지 디날로야 주부자다고야 가르가르 요래 다 근데 찾은 거이샤 근데 그래서는 가자 요래잖아 벽 가자스도 자 가자기 지 낭된데 있네 야전부 쉬부차 돼요 근데 인도산 가자스니엔디 나르게 급려야 여된 여기 가래수거든 타니 제작의 타니지 단대군에 저는 지 타니지 차대요 지당 안주 별이야 가자스도 장나르게 급려야 가자스한테 다 권력 만주 가래수거든 쉬야디 저 용 용다게 간에 쉬샤브만 도신 때는 배자 잡으지려 차샤는 나르게 급려야 템장스니 텐데 비즈스니 소르 텐데 젠케르스니 소르 텐데 타니 텐데 망고주요 비즈스도 좀 배즈우스요로 배즈재니기 배즈촌니기 즈우스니기 소리치르바 다가랑나로네 배즈랑기 가래수우드나 아니 가자임바 세베수르치응구르바 자자 코요직 타니엘리니 다딘데기 교배수르딘데 망보치요리스 낭도요가 차시네 야첸부시라 유여댕교 아니 지 꼬여제 낭도요간에 차시네 양 꼬여서 권한기 시간에 차시네 양지 가자 채무다 양 충무다 딘데기 개바자 요리 배차시네 가딘 가자스도 좀 초기 첨부들 가지 아차대요 여러분 가딘 교수님 디나로리아 안 낭도시라요레 배차시는 나그 가딘 대준나로리아 가딘 용조 주루루 수비네 그래서는 최전 등결 학설에 요 말봐 등결 뉴스숨도 된가 가자 된데 그불이야 칠이야 즉 백에 주도선 등교 직원이야 동당아 심무슨 등대기 내주 용대 되자 그 낭도대 야첨부시라요레 다른 신지 순봉 가자스 녀소르든 저봐 순봉 가자 순봉이는 라마지게 재생교인은 라마디 순가르가르 요래 여도저 주루루수요 데리 거예바치 거기 낭도연간에 차시하는 낭도연 근제를도 치직외고하고도 난직외고하고도 야면은 배는 난직외고를 차시하비니 아니지 그 양직 가려서는 여와 중소수 가벼우고서 배는 오면과도 야만은 세면과도 딘들리니 예외소를 채야 차단 딘들간에 망부시라요 순봉 예외소를 배는 양군은 앞에 순봉 잡으실래야 차세는 송치마다 송낭마다 아니 사과도 상황을 소화 딘들기 아니 송딘데 야쟁이 쓰니 소리딘데 림바 송간에 아니 가자고야라 소화 디졸리 아니 순봉 가자 조단지 다 다른 신양 배차상 아주 딘들기 yan di nalwa ne, sumbu nalwa ne, chwezenjik tsui loosu karjaya, karjaya goya wina, anin di temjaan dhawe surjire. Bena lingshi kandre sire, tenaya shungwe kandre re, shungwe nalwa le, karakar nangdwe shibre gane, kandre goya yore. Di nga yanzu tingdu ki, zi bedi jaya yuwe nalwa ki, an karjaya sinin suri, dinde ki, karjaya ki shibre jodan dinde yore. Taga nansi nga yanzu pewe beje, ngargi beje dadi zui, sobda peche waji, lekwam subsi. Pusuk tindir wa, pusuk sudu zan gyagar ngar ki shingdale lome beje sobda tindir peche wari. Tindir indu zan dizo ya toma yinna jik talun cheche talda yaman jegu yirla sobo tindir ki pa dama machu ya ki jik tindir ki chagin sinan da tindir ki tabshi tindir peche yorde. Chi su talun de mewa che targe gyu mogo jegu yirga gyu mogo son zan dama mangbuch kare sogun ka chebe sori chiri. An di tsui ruru sogo gudu na likshin lekta la sobo. Bere namsalo soba dindegi dwenze tsui rukru tsugu yorwa. Yinele ku ka torya nyanga shira yorwa. Ka chik torbi na demadizu pazu zawane zay chui matu ya chikirwa. Dindegi yindu zang pewe garja di shibdi kagir chade yorwa sana. Shokdan rire, demari rire ya garja goya dindegi. Deya karya sugu dina. Ani ngayangzu jik jengir sugu yinanda gada goda ngasur dindegi. Bena pewe beze jik benyo chaze, benyo sudu bedi ka tori chaze. Zawane yewa chui matu bindegi jimbine. Beze gangji nyewe gangji wudi kagi kundo yume sewuchi, shedo tukuri. Di nganzu tingsan chokji chayali bemisibe dabdi dung shayori. Dabdi dung tubya di kariya suudna pewe garja di shibri shira. Dama bena shubu dindaji lungbu kerbe wang damine, lungbu kengyo derma chik rangla raabine, dama de deje kwe nangduyong kagirido, pewe kagirza lido, dabdang kagirza lido, chazan chik jia yue dengyo, di gada ge lam yegu suri si, dor dun dama sozo li inbi ne, sozo tingsan dama su ne nganzu jik tingsan karsa jima ge la gesu nye chikaya yorba, jima la gi indu zang rang kane re, kante ime koyo jik chadin dike chazang yorba, di nangshin jie pepe beze tizo li inne, ane dinde ki di yore si. Daga nangshin ki karsha ki namba dinde inne, beze li inne, pensum sokbo shira yore, bena gudil ha yasin nye suri dinde inne, ᱟᱡᱤᱠ ᱱᱟᱦᱟᱱᱡᱩ ᱡᱤᱡᱩ ᱢᱮᱞᱮ ᱱᱟᱢᱫᱟ ᱛᱤᱱᱡᱮ ᱱᱟᱨ ᱛᱷᱤᱨᱩ ᱪᱚᱥᱚᱢ ᱡᱩᱥᱤ ᱡᱩᱝᱤ ᱫᱤ ᱭᱟᱭᱩᱱ ᱞᱮ ᱭᱟ ᱛᱟᱨᱥᱩ ᱭᱚ ᱫᱮᱱᱡᱚᱜᱤ ᱟᱡᱤᱠ ᱜᱩᱴᱮᱥᱤᱱᱤ ᱥᱩᱨᱤ ᱫᱤᱱᱫᱮ ᱤᱢᱤᱱᱮ ᱫᱮᱢᱟᱥᱚᱥᱩ ᱱᱟᱱ ᱥᱟᱢᱵᱩᱞ ᱦᱟᱵᱟᱨ ᱜᱩᱨᱨᱮ ᱡᱤᱡᱩᱱ ᱜᱩᱨ ᱢᱟᱝᱵᱩᱥᱤ ᱨᱟᱞᱟᱝ ᱥᱟᱭ ᱚᱨᱵᱚ ᱜᱩᱨ ᱨᱟᱱ ᱫᱮᱵᱟ ᱭᱩᱱᱡᱚᱜᱤ ᱛᱤᱭᱟᱢᱮᱱ ᱱᱤᱱ ᱱᱤᱱᱛᱚ ᱭᱩᱱᱡᱚᱜᱤ ᱜᱩᱨᱛᱤ ᱠᱷᱟᱜᱤ ᱠᱷᱟᱫᱩᱞ ᱭᱟ ᱛᱚ ᱫᱤᱱᱫᱮ ᱠᱟᱱᱮ ᱜᱩᱡᱮ ᱠᱟᱱ ᱤᱱᱮ ᱠᱟᱨᱪᱟ ᱠᱚᱭ ᱥᱮᱱᱡᱚ ᱫᱤᱱᱫᱮ ᱠᱤ ᱛᱤ ᱠᱷᱟᱨᱮᱥ ᱜᱩᱫᱩᱱ ᱵᱮᱡᱮ ᱫᱮᱢᱟᱡᱤᱝ ᱢᱮᱥᱮ ᱫᱮᱢᱟᱡᱤᱝ ᱱᱟᱝᱫᱚᱭᱚᱝ ᱠᱟ ᱱᱟᱞᱚᱱᱮ ᱭᱟᱱ ᱫᱮᱢᱟᱡᱤᱝ ᱱᱟᱞᱚᱱᱮ ᱪᱷᱤᱝᱡᱟᱢ ᱠᱷᱟᱜᱟᱡᱟᱱᱮ ᱭᱟᱱ ᱠᱟᱨᱪᱟ ᱠᱚᱫᱟᱝ ᱥᱩᱨ ᱫᱤᱱᱫᱮ ᱠᱤ ᱫᱤᱣᱟᱨᱮ ᱪᱮᱫᱟᱱ ᱠᱷᱟᱨᱮᱥ ᱜᱩᱫᱩᱱ ᱯᱮᱵᱮ ᱠᱟᱨᱪᱟ ᱠᱷᱟᱨᱮᱥ ᱜᱩᱫᱩᱱ ᱫᱤ ᱠᱷᱟᱨᱥᱟ ᱠᱩᱥᱤ ᱫᱤᱡᱩ ᱠᱟᱱᱮ ᱪᱷᱟᱥᱮᱱᱮ ᱛᱟᱛᱤ ᱢᱟᱝᱵᱚ ᱥᱤᱨᱟᱨᱮ ᱠᱚᱫᱟᱝ ᱠᱟᱱᱮ ᱪᱷᱟᱥᱟᱵᱤ ᱱᱮᱞᱮ ᱜᱮᱱᱡᱤᱱ ᱫᱩᱥᱩᱢ ᱱᱟ ᱥᱚᱵᱚ ᱫᱤᱱᱫᱮ ᱠᱩᱪᱩ ᱫᱤᱱᱫᱮ ᱢᱟᱝᱵᱚ ᱥᱤᱨᱟᱨᱮ ᱜᱮᱵᱚᱞᱮ ᱪᱷᱟᱥᱮᱱ ᱱᱟᱝᱫᱚ ᱥᱩᱢᱡᱩ ᱥᱚᱫᱟᱱ ᱪᱮᱱᱡᱚ ᱥᱩᱢᱡᱩ ᱥᱚᱥᱩᱢ ᱪᱮᱱᱡᱚ ᱥᱩᱢᱡᱩ ᱥᱚᱝᱟ ᱪᱮᱱᱡᱚ ᱫᱤᱱᱫᱮ ᱠᱤ ᱱᱟᱝᱫᱚ ᱠᱚᱭᱥᱟᱭᱚᱨᱮ ᱟᱭᱟᱱ ᱫᱩᱵᱟ ᱪᱷᱟᱥᱮᱱ ᱪᱮᱱᱡᱟᱱ ᱫᱟᱱ ᱠᱟᱨᱮᱥᱟᱱ ᱫᱮᱵᱛᱟᱱ ᱥᱟᱢ ᱫᱤᱱᱫᱮ ᱠᱟᱱᱮ ᱠᱚᱭᱥᱮᱱᱡᱚ ᱪᱟᱥᱟᱱ ᱱᱟᱝᱡᱩ ᱠᱟᱨᱥᱟ ᱡᱮᱵᱤᱱ ᱵᱮᱡᱮ ᱫᱤ ᱠᱷᱟᱱᱡᱮ ᱪᱨᱮᱫᱚ ᱪᱮᱱᱡᱟᱱ ᱞᱟ ᱠᱟᱨᱥᱟ ᱜᱩᱫᱚ ᱛᱟᱝᱱᱟᱱ ᱥᱤᱱ ᱫᱤ ᱥᱩ ᱡᱮᱵᱟᱨᱮ ᱭᱚᱝᱫᱟ ᱜᱮ ᱢᱤᱱ ᱞᱟ ᱠᱟᱨᱥᱟ ᱜᱨᱮ ᱛᱟᱠᱷᱟᱱᱱ ᱛᱟᱜᱱᱟᱱ ᱥᱤᱱ ᱠᱟᱨᱮᱥᱩ ᱜᱩᱫᱚ ᱱᱟᱝᱫᱚᱱ ᱠᱷᱟᱱᱡᱮ ᱪᱨᱮ ᱫᱤᱱᱫᱮ ᱞᱚ ᱥᱚᱜᱵᱟ ᱛᱟᱠᱷᱟᱱᱱ ᱪᱷᱟᱴᱤᱱ ᱫᱤ ᱥᱩᱭᱱᱟ ᱯᱮᱢᱤᱥᱤ ᱵᱮ ᱯᱷᱤᱱᱥᱩᱢ ᱥᱚᱜᱚ ᱭᱚ ᱱᱮᱱ ᱡᱚ ᱪᱨᱮ ᱛᱟᱭᱟᱱ ᱫᱤᱱᱫᱮ ᱡᱤᱝ ᱪᱷᱤᱱᱟ ᱫᱩᱵᱟ ᱪᱷᱤᱱᱟ ᱫᱤ ᱥᱩ ᱤᱢᱮᱱᱮ ᱯᱮ ᱪᱷᱟᱥᱱᱟ ᱠᱟᱨᱡᱟ ᱥᱤᱜᱨᱤ ᱯᱮᱵᱮ ᱯᱮᱡᱮ ᱪᱮᱡᱩ ᱪᱷᱟᱜ ᱥᱩᱨᱡᱤᱱ ᱪᱷᱤᱞᱚ ᱡᱚᱭᱟᱜ ᱥᱩᱨᱡᱤᱱ ᱛᱟᱵᱫᱤ ᱠᱟᱱᱮ ᱟᱱᱤ ᱢᱚᱱ ᱪᱷᱮᱱᱡᱟᱱ ᱫᱟ ᱫᱮᱵᱡᱟᱱ ᱡᱟᱢ ᱪᱷᱟᱥᱟᱝ ᱢᱟᱥᱟᱱ ᱫᱤᱱᱫᱮ ᱜᱤ ᱪᱷᱤᱭᱟ ᱫᱤᱡᱩ ᱛᱮᱵ ᱫᱮᱵᱮ ᱪᱷᱤᱫᱟᱨᱮ ᱛᱟ ᱫᱤᱱᱮ ᱭᱟᱡ ᱞᱚᱵᱮᱱᱱ ᱫᱤ ᱟᱱᱤ ᱜᱟᱨᱤᱫᱚ ᱥᱩ ᱡᱮᱫᱚ ᱛᱟᱜᱱᱟᱱ ᱥᱤᱱ ᱠᱚᱭ ᱪᱤᱫᱟᱱ ᱠᱟᱱᱮ ᱡᱚᱡᱟᱛᱮ ᱠᱟᱨᱮ ᱠᱟᱨᱮ ᱨᱮᱫᱚ ᱫᱤᱱᱫᱮ ᱠᱟᱱᱮ ᱪᱷᱤᱭᱟ ᱟᱱ ᱜᱮᱵᱟᱞᱮ ᱪᱷᱟᱥᱮᱱᱟ ᱱᱟᱝᱫᱚ ᱯᱷᱤᱱᱥᱩᱱ ᱥᱚᱵᱚ ᱥᱤᱨᱟ ᱪᱷᱤᱭᱟ ᱭᱚᱫᱮᱱ ᱡᱚᱪᱤᱨ ᱥᱮᱫᱟ ᱠᱟᱨᱡᱟ ᱤᱢᱱᱮ ᱜᱮᱱᱡᱤᱱ ᱫᱩᱥᱩᱢ ᱞᱟ ᱥᱚᱵᱚ ᱫᱤᱱᱫᱮ ᱪᱷᱤᱭᱟ ᱜᱤ ᱭᱟᱱᱡᱤ ᱪᱤᱫᱟᱱ ᱠᱟᱱᱮ ᱱᱮ ᱠᱮᱵᱟ ᱢᱤᱠᱥᱮ ᱭᱚᱫᱮᱱ ᱡᱚᱫᱮᱱ ᱡᱮ ᱛᱟᱜᱱᱟᱱ ᱥᱤᱱ ᱯᱮ ᱪᱷᱟᱥᱮᱱᱟ ᱡᱤ ᱠᱟᱨᱪᱟ ᱱᱟᱞᱚ ᱯᱮᱵᱮ ᱠᱟᱨᱪᱟ ᱛᱤᱡᱩ ᱱᱟᱞᱚ ᱞᱮᱭᱟ ᱪᱤᱫᱟᱱ ᱠᱟᱱᱮ ᱪᱷᱮᱫᱤᱱ ᱫᱤᱡᱩ ᱯᱷᱤᱱᱥᱩᱢ ᱥᱚᱵᱚ ᱥᱤᱨᱟ ᱭᱚᱫᱮᱱ ᱡᱚ ᱛᱮᱱ ᱢᱟᱱᱡᱩ ᱵᱮᱡᱮ ᱥᱤᱭᱟᱢ ᱵᱤᱱᱮ ᱵᱮᱡᱮ ᱥᱚᱥᱩ ᱵᱮᱱᱟ ᱜᱮᱫᱚᱝ ᱵᱟᱥᱩᱨ ᱥᱤᱭᱟᱢ ᱵᱤᱱᱮ ᱜᱮᱫᱚᱝ ᱵᱩᱫᱤ ᱠᱟᱫᱩ ᱥᱤᱭᱟᱢ ᱵᱨᱮ 수 규모 담보래 수 진다 담보래 수 셰다 남보래 아 다가는신 이게 천년소래 낙자 배주 가르다요 슈고 가르 배주 남보래 아는 배제디 샹베고블 야 가레수고는 안지 그 사마 세징 소리 배차선 디나라 차장 잡 낭니 다가는신 지 셰라든데 다니 가르 줌보래 아는 지 토마르 샹야 샹베 투주 다가는신 바르기 때문 가레수고도네 죽 집에 때문에 소보 딘데 근데 장요래 다 딘데를 소보 뒤수 그래서는 낭도 있네 그래 편숨 타고 쉬고 된겨지래 세상 안주 깔자지 때비는 빼지지고 낭도 좀 마세 딘도 그런 주지 배배 비 깔자 유제 빼자 낭도 파표배 아니 체제 망부치 때 도요래 빼는 안주지 기르 대규 내니 대배 봄기 죽 장지 대준 날로네 봄지 수요 샹벌에 아 당는 신 생두장 가르 따직 진다다 수샹벌에 셰다 켄수레 이기 튕년수레 다 대주 가려서는 최진 대주 세부시라 요레 근데 인두장 안주 벽이 사제 가서 군이냐 요 댐벽이 다 가자스 군이냐 대주 나로니 배치지고 그 최진장 매세 급 대두기 지도 내나 이년자 로규 이년자 망수 이년자 다가 능신기 가려서는 교제기 최시스 군이냐 조장 그 락제스 군이냐 dinday gangla ya mangpochik gila ya deche dhukuru pe na nganzu nadang karcha dhawuzi tewe na nadang ki ganyu gacha dhizu nalo li ya joson kaze kaze chenyo re mila gandhe si tuyub re xing dhizu thoma barxin dhizu khanye ka saji khanye gandhe dhende shuyub re anu chushi kaze chenyo re o bing kaze chenyo re o da dhizu la sokba shibde gane goya sha yo re dinday indu zang karcha si nyanti dingsan nganzu beche tsam ma se dhando chik tetan dhawa yo dewe ringne mangpochik gila ya 셰도 시야다 딘딜리아 체진 코든 진행이 한 겹제 편숨 속쇼지기 대치 차대요. 근데 손자 딱 가자리 던도지 믹스기 체주 딘데 망고요. 변은 체인 도난 게 체주 다가는 신기 가래수고도는 가자 코랑리아 안주지 가스가 딘나로리아 통마 축제 진행 소수 문진체나 소수 따와 배차시는 별 가딘 나로리아 카지기 슝 쿵마리 슝 제슝 배디 천대에서 제제 야주 생겼는데 양카지 대대중 인민도 대표면 된주 된대에서 제제 양마 유샤야 소리인데 용구요 근데 인도상 코 다가스 유베 용구요 말로 좀젠다 제제 뭐저 세부지 구구요 봐 디졸레 카레스는 가자나로네 제야 요는 요지리 등기 수신 능신증 아주 빼지지 균을 연구도 토만 가자다야디 개첨부 수지 차대요 그래서 다 가자기 낭도에 다 다가 능신직 제단에 디즈나로리아 모두 需要 소리인데 망부 요르디 진행 아주 되주리 니네 단디 대가지 가래수구도는 나게 장세 잡지 지고 제대네 모두 모두야지리 가자다 직 익상한다 년대 주 십제 최고구도는 네바르도 인제 민지기 뭐부랑 뭐반 되는 시야지 아니 덕십체 파 제세 겹이는 아니지 가래수고든 직숑치고 마세 냠냠다 딘데가네 랑야 유해된 교치 손자 다 먼저 드린 게 뭐죠 쉬야스네다 다디 딘데질이야 여기

0: Pyoegi Shirila Gyungnansi Panangjikati
1: Pyoegi Tingrep Kewangki Rikshun Songling Tora
0: Tadakigi Senshimati Pyoenjong Shedashibi Gyundu Shichiri Zinyi
2: Kongdo Lingile Senshubatini Pyoegi Lungchinki Pyoenjong Shedili Zinna Dindrishibi Gundrin 겐시라상불라네 폐기 가자리베고로 지리나위에 접어들이 디링키 변종 세르시베 레센디 슈담다시그이 문화스 제메레제나 양갸제용 링게 슈덴자고

야, 다치도 님의 링시보 와신도 강신감이 요래식 와신도 탕가라 보이비 쇼경 원 와신도 샤와 무종기라 제제 와신도 세장랑배 초다보 와신도 타바다 토바메바 레쇼아 아메 쉔쉔토

0: 캬쿠이 테바소키 네즈 템바타 데 산자조나 닌가 하장 첸부유 네즈 디데부 팅왕 첸뇽야 창마 체세 톱중 시시바리
1: 푸존 세링키 꼬리인 체유 바라 슝람 샤르동 토바타 추미키 추티바 쿠르티아니에 카타 슝레카 탑차 추칸제 유베 컹총 토지마시도 교마세 니네 우유슈 실림네 캬감타 추차부소제소라 로균투 돈투게 옆시
0: 계지 태송키 닝독 균진 야구 차지 녜동 좁게 로로 덴조 총츠 응에리 세군에 총주 루규캉 당부 준신 레지바타 망초 길럽소 직지 니투영앙 대가라 용네 태송키 댐규니바타 베덥기 닝도 피와라 치기
1: 타자 대조 총조로 투자 니게 주민 지타 미차 둥규급주유 대가라 미창마 소마타 투자 창마 젠종이 콘츠 제송 점듀키 슐람규 콤더 덴부 김시기 사제 버디 잠이야 송경 최신유
0: 대조 총주 초중 당별 홍위기 참도도 농업 중에 숨을 내배 쇠남 치링키 도지 강과 고르이 카시에 대해 사고해 봐라 대단히 대조 총주 대강 럽 당부리 제시 쇠남 치링키 모두 잡으시나 캥미니라 돈보로 민의주 니슈양 생기 매바타 토제 미 직장 알레미 육배 가와의 첩체신 토가라 방사탄 단파급기유 쇠남 치링키 강바티니 종을 소적사 인신 야르게 작자라고 믿을라 군케 코부유견 고미드베 유민남 뒤주 폐치와 치료기 제코로나인 뒤기 제시해버리
1: 지로 치동 국계 계주 격을로 따와 된바라 로지루로 레베 수남 치링키 랑캠키 노루티네 아바타 유미 투장 초기 제수장디 랑묘가 차긴 티웨 레베 생기 커법 총대 개모 총존의 티가르베 탄잠 주준 치베 체도 인시 수남 치링키시
0: 급디디 대조 정조로 신동직탄 투전 카시아 유바퓨 경규소도 제세 탄구의 자무시그리 제로 책동급제 급주로로 쇠남 치린 기파 제시링진타 아샹 노우시주기 네티디 캉바사바 제급 유미츠 로버의 용내 증망 투와타 사바자과 신자 오르와서 후르다 베다 제디 대조 정조의 대강 럽니바 탄구의 티에도 알랑바리
1: 지루니돈 출로러 회기 신배 대칸 규르괴타 개부 적시차 위교 내부제 존내도 제배 신조배 대대례차락 렌다와타 대저 청소로 아담 소바레 주배 대칸 럽숨바 준바시
0: 땅키 촉진 좁게바 촉지 계급기 탄잠 세규 주근 치슈체로 당외 대저 청소 폐제 뉴르부 조에 투급슬립 니돈 중니로로 대저 청주 초중니배 대칸 럽시바데 아담 제즈말레 주배 토스니덴 키캉바 니슈제니 준바리
1: 당키 촉진 주급의 촉배 로티라 균멍위고치 칙동 국계 학점 단위 대조 총주 촉중 당부 탄잠 주진 총주 주주남 창외수 락련다 구축부시 티니 대조 총주 대역한 름아바디 팅르기 님규르텐라 치계 키괴배 강바니도라 켈갱 키고르 정지 유진 수남 치진러 야균민위추 야탕업주 유배 강바시라바타 통매 두지 강바니 니토기 치계괴배 강바르 뼈배 파르 튀기 담무 추점을 쉬게 대저 총조로 남살라오도 교와대부 균도 중화디 대가종 총도 조와르 니숨고와네 뒤잔 창매 관잠 투슝람샤동 토배 파타 추탄로 메바네 추탄로 차게 즉시 창마 초용내 캬배 파라 롭차르 교가와네 김키 고자르 부주칸 준비 파라 신동 간직래 메바네 총조 원장키 김배 파제 망조기 초와 니르래 마대바라 야도 조신유
0: 대저 총조의 서법라 미 시도 니제 유베 베준키 토장조 귀식리 자게 강내 제기유담 샹길레 집에 니티워 사르구이바 니제 김키 자수라와르조로 니제 탈로로 집주신이 임바탕 로주숨라 순베 로테레 랑구르키 레주트네 고메 깡바 유메 리바 소자도송 작주의 탱주학점 제지 니동 쪽지로로 니제 신의 커큘라 데메고바초 고메 사구이바라 급디뒤에 리와 치슈니 랑게페르네 김장 의류도바 제주디 시시아바리
1: 지루니동 중일로로 가종 피메냠제 텐조기 갭겨로워 니기로 청룡 계자롱의표 골치 시지슈톰네 청조로 차가타 총가시 조바타 슝찬레전타 총일의 지혜케배왕키 김키 초와 림신 약도 송유 지루니동 주주로로 니기 김키 렌구용아 이자탄 가수배 투잔 체내 튼디 위주톱엽시
0: 니동 제송로로 니기기 차도네 서법토의 세규토 표제소의 년통식통 세법탄 쿠리우 차진자외 코모로 차디수규 삼로코로 니시 내리 세규기 제유디젠 총소로 뜻십라 용네 유미 버파르 탑람 자치르 동외 최고 둘린 체급 니기기 샘취티시 니동 제숨르 도와제바라 가르종키 제유디젠키 심주 제바규 대조 정도로 최다 제규 타제티 명의 고로치 십주 십제 당니 니제 김라 자현민이 주 조제 심배 자소로 와준바 마세 더동 시거진의 제주 가지 경 녀바리
1: 폭삼 람통 총외 니기 레가 제셈 더게 피네 초고 따도 제베신 차디르 역제 지기 유메 원간 따와 주베지 최제 디무르 차네 제주 망부 심마 최발 시워제 로니베 다왕아 바라 냠냠 척돔 체지 니기 소수용의 다네 로게 서브 토웨 샹타 총대네 표제 주게 뉘바타 종신례타 첸제 디친키 人归 안 지도 체바타 첸제버 소자르 주지 체바랑 앞에 소자 야부충예
0: 소자 체베 표제 굽절 학점 심바타 닌더 공아 십절 학점 동기유 티니 가르종키 자수로와 당부디 임바타 소자 리그룹 총회 담상 강사를 캠네 미망부식 따구르토 용디 세융의원의 코종기 견제샤과인 시 니기기 오르제바리
1: 지로니도 니슈 접시로르 니기 킴러 공화정박훈의 용법 골치 집실 학점 총회 추부차베 니기기 유미초마 제바로 콘서로 제주대워마세 더동 소자 재단러 타자 니기기 니치워 유미촌좀키 림고 민급야단타 학준키 젠자 대표치다 디기기 제조뉴단소 신기유브제
0: 테마체 대초 총주 대동 누르루 뒤동 약수의 남창 라린다르와타 제진냠레 강주바 최강 침을 준비제레 망초기 초규를 냄부 제양도 송네 니동 쟁아로로 총주 용기 미리 찬용 용법 개장 고르치 숨락점 신유바리
1: 탄잠 미세르 추부타 탄잠 윤준지라 탄잠 댄신 터송 사된 유베 대초 정조니 작다 럽도 체외 무디 시탄 자와라 벽이 탄잠라 균도 침부 중외 뉴리 시도 규르예
0: 생글랭지 콘도 센트바티니 팅디 주튼 조의 지자 지변 낭체 고주토 탄잠 유이 숑바네 푸주루 담상 랑랑차 시크베 응리 세크 대조 정조니 탄잠기 푸주루 뇽의 제베 고르테리
2: 네 초기 규지 Zavli yangzile kuwe nundun. Kacho yangchabe haze kuwe kira.
1: Zenglinge siamla mutu ne gojue tu, Mirika ki mangcho ki tomna ta, gina, denja chona je gyunche mebara chiru chimba shikwebe, longa chen jubshibe rin, rangjong ki norsi mungwe gotongjuru chile gyewa mangcho kongso dangwe gorsi nyendun shukuyin.
0: Chinta dunbara, Loka Chonggire Sengri Zong Chagara Chongsara Tu Niewe Rebdu Chwe De Kansa Ne Gidup Ki Bea Bar Shinji Yume Sunam Gensen Ki Ama Gyor De Chongzi Chwe Deng Kang Ne Tungin Tu Sakwe Bara Tanan Shokba Ama Chongzi Chwe Deng Kang Tu Dakje La Chiba Yin Kede Chonggire Menkang La Chogwe Na Dine Tegara Chwa Chiki Yuser Taja Kim Ki Gozara Ne Deng Tu Pe Simche Me La Deb Debu Yang Tu Ji Xie Chung Ti Xio Su Yue Be Chongdun Degu Oyun Lengang Ki Chorin Ngawang Nam Ye Ki 创作了 Sardu Zubwe Chonggangta Puyu Du Lo Ne Le Dui Chigen Shunu Choro Da Xin Chiri Laba Yugen Shunu Mangbo Puyu Du Lok Dui Chigiyu Khunzu Chui Ne Lale Chonggang Chungu Re Zubba Ta Lala Rangsa Rengyu Tu Le Shuk Tu Yu Changme Rengyu Tu Si Chung Ne Lega Hur Da Che De Rangga Rangsui Chowa Ji Xin Yu Ji Sungku Tip Xin Tu Xie
1: Dui Se Kang Ba Ngo Chaba Jigya Mi Be Tengye Chongzu Chungu Tira Chongsa Zubjun Ki Mengwe Go Tungjuru Jigtan Chizu Dundong Chukye Tangwe Mangcho Nam Garje Tui Be Dui Kang Sabar Dui Gu Chungyu Chaga Chongsa Ki Pugyu Ni Rangyuan Jung Deng Ui Tan Si Xiong Ki Tokta Par Sum Tu Miman Dewar Zinbi Pige Gi Samlo Ta Yuan Che Ne Norsi Ki Mangcho Ru Mengwe Dungshu Mutu Chiru Tang Mangcho Ki Deza Chiru Tangwe Dui Ri Sunyam Tui Bu Si Ri
0: Jig Goro Tungjuru Chile Gewa Tang Ne Mangla

0: 차네 낭세 십도 주주기 되나미나 안돌라 야이나 대나버레 지강 디게 지강 시엔다 두나 중 고아랭가자메 요아레 니네 니 카데스나 진주 다게기 이와디 컨데스 이구구 유메기 골라 숭베 저의 댄제 고든 디게 인자 자제 퓨가 룽틴 샘버보 남기 나레 학베 고네 로드 찍찍기 토안에 센자 능규 디에 급 디가데 야이나 개침부 시르보지 차데요데 샴랑에 지강 텐조 로알라 소소 체제 자제 퓨가 룽틴 샘버보 남라 모두 다 제시지 슈기예
1: 今天那么做公共上当代天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娃七零多吉拉年培给人大追日别过了七零南新月别新南月秀
0: 차바 숨니 낭체탐 개디 시엠바 낭체나 대랑 낭기 최세기 대양 작신니수 예시 숭배 지강 시시두와라 지강 시부디 당아돌라 댐배 코던드 카데스나 진네 폴라 기부 름딘 숨타 니네 몰라 모탕 신도 모이 따기 이와 시바 컨데스 치구구 유메기 고등골라 숭배 셰메지레 오나 콘두시에베 댄디니부디 지강시부디 때네 컨데스 27개르베 컨데스 문지 체거르베스나 리젠치메나라 这些修筑预备加起票格农村三百八南街，推到都三南端呢。

0: 간단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의 생구르
2: 세마블링게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의 생구르 년전 쇼인 니듀 랑윤 종키 세마망부 냠제토 베랑윤 종키 면주 수룽 텐지 레니 베주 뜨구 도담 제답시에바 빠짐체바타 세마망부 냠토 텐지타 레니레 겐진 배주 체키 코체 셰볼 협의 따돔 말라직 도입시 제답티 뜨마티 사두 면치 수룽키 체드 따돔 런루 메베 공책 강유시 대로 허가 총결키 추롱은과티 체드 멍고 통주직타 최소니 돈이 겠다니 제리 숨주 소구 차니 이 초라 댄도 동아타 천주 총 니슈 저주 냠수 소티 레든 주바마세 리카티 추로 과병 의미 경에카 주시 세세 체육시 니디 저깁 취지 你同家咪自助了, Lobchen Lobden be chitun limit do it, duzo niota. Duzote, Chadota, Jeminine, Tuji do Nirsin. Say young so, Legatuken, meeting Sumjata Yubata. Legatuken, Nobjung Epsita, me peju sembe water, Tegara du tune Kanjasha Yupshe. Nidu, Bozonki, Chimlu Tepte Jogje, Bonka, Jigzu Chene, Chonsip do Tuti, Chimjonki, Chitun Chichita, Chonsu Jimbura, Chimlu Nippi Tepte Jogje Cheyu. Sujun Zugjun Totamta. Sadu Kunsup, Lemikuju Tan Tunji Deja So Nang Tun Zor Chebe Jogje Chu. Bezun Kubitan Songje Chene, Chimluji Shijer Seji Gemne, Shirin Mang Zoki Chimjong Dushi Tan, Kiwan Songwe Nuba Toro Tang Yushi. Songdun Bu Chengshi Sashu Lengun Bersina, Delunen Song, Zeju Sanye Jewe Siju Ge, Jewe Chongso Chetson Chetse, Gor Tongjuru Chikjinye Dong Abjali Gene, Median Tongju Jigtan Chi Chokdong Gubjera Pemba Topde, 在这电脱也别用久了你给个女电脱于是第六楼的脱也用手出边那么长送至松东来的切巴了出边组织门口的同居了那东家的那种的地当有不谈出边门西这个组织呢密切做家的松水皮擦西连续脱边呢重视边年女切做家的主机擦西先有紧拉包国的同居了你的准备古擦古这边呢重视边年女了拉包国的同居了家的主机人的擦西先有是 三个月结果没有去年写到七八十呢第六到处别等就怕了家用所老东西东我同居了写出差西什么的推送不了家家就差街怕了一边呢你老东西东我同居了就你差顿什么的推送不了家家中我差街怕了他龙路东西东我同居了出差街什么的推送不了家家说别差我怕了总去女居天牛秋秋车就安慰教授请有谁记者你说些你 你个车真凶烈抗体你都讲明怎样了你个车真前批给你去调查车不能不行呢你都讲明怎样了让给其成绩变成体地位团队及细菌军舰没把车起码谈车真开了及孙叔安慰陪你听了真体团队满了作用起久了你个女店车有事接着你说安宁韩国服务山都操别你们车接错老子参与人的赞助给咱们的学校操心各批就写给别套 中科院的学前边景德镇六十三千里里的学校咱们的学校名头呢就有些而且推测接近一千年二零零七特朗普二零一五年提你伊朗拉卡多年交关三百七十七名钞票各当地天空三国年三趟人交送对马了马交把就值得不起有些奥斯处理也推测接近一千年奥斯处理也约罗坦两者天山街部部长克罗地亚波特政治谈林奇格 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了我给切不谈有人有人能真的熟悉随便拆进 제보 마세. 다된 계제군이 소대

Kaga

생아 넘쳐 다른 넘쳐 센신별이 젠디니 현종 농진 연진내고 벽에 농진 기 철두지 젠리젠 직제가 제출이 시비듯이 나리젠 적용 쇼캠 뱀좌이엔 티링기 직제가 제출이 시비리젠나 넘쳐 대탕탄 지외 송시카지 지지시비 넘쳐 무튜제 안지리젠 센신능교 그 쇼이엔

생각 남초 다른 남부츠 센신별이 전디니 편정 농진 년진의 공 벽에 농진 기초도 직제리 전 직제가 제출이 시디시 나리 전적인 쇼캠 뱀 좋아이긴 디딩기 직제가 제출이 시비리 전남 남부츠 대탕탕 주의.

승아남초 기랑기 샴기 송시에디 심베급리 이내래 댄댄 심슈 실레 동예실 만나서 강연 최배급리야 죄는 탈투배 니브 요마리라 동대는 동미티배 니브 이내 요마시 자와지리야 죽제 지레 메바야 민장 만나서 숙시 동견리야 대단기 변유미덕이 갱신 예르탄 흉창 시둔탄 냠버체제 라단지디 가가조주탄 냐양기 최내 디기 댄디 초와 사바 르톱칠 냥도 베즈 낭타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테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이
3: 자웨 파양 튼팅은 튼팅은
4: 시베 낭세 뜨든철
5: 뜨든철
3: 디무 멤버 케버이
5: 멤버 케버이
4: 렉베 칸상 디너준
6: 디너준
0: 탄들 힌게네 생구수베 린첸디니
4: 펜종 롱팅인디리공 대게 롱팅키 대다로지 태동리진
6: 태동리
4: 파낭 맹캉 시브티시 파낭 맹캉 시브티시

0: 대기 촉실이 교파 차라
1: 단다케기 센심바디니 펀정 롱친 닌친 레콩 벽에 롱친키 대탄 루지 태동 레친 파나 멘카 십티제

为什么人？过年呢，平常农村年轻力空，盘盖农村去，盘南民康西边，殿堂路去来成了，模特土库又不修。

战马兢兢而步。中国陆地战争的战区被搞不起别屡次空降，巡逻队特别搞不起别中国屡次连兵空降。中国陆地战

0: 부 창숨 조숨 센세 여러 봐. 당나시 지 도그리 통나 하리 고세 드네 담이 여러. 사치산 대수가 안로 담이 드네 망고 여러 봐. 맨날 전시하는. 규무지다 마체는 아무 담지 장장리 세서. 산 드네 인도스는 만주 직 로친주 드네 인데 카메 봐. 나직 대주 삼시 통구여 말이 저항을 그냥 뉴여 말이 슬럽지 우리. 나는 안 좀이 직 로나 가소리야 나수 달라 번게 죽으러 봐다 다딘데리 아니 로겐바다 아잔자 지금에 삼르 노로리아 지 가리네 양지 에 당내지야 로지 고동아 야면은 다디 당기 에 게온들라디 남도세 순순아 다디 문에 안주 지 삼르 노로리아 지코 가소리 망부지 일레 연구 알아봐 띠쯔르지 근데 많이 뵙는 수지 통해서 뭐 다 다 있는 뱃사브리 다 있는 용구 말이 있어.
1: 어, 체하고 쉽지를 쓰지.
0: 그래서 막 오늘 체합이 있네. 뱃는 자세하는 미지 정부 쉽지 체하고 우유나 미리 독으로 겨부 곱게 양보. 근데 체하고 우유나 미리 매진하러 내가도 돼서 체하고 우도와 시작하고 독으로 통해 할 것에 세상 뒤 소소리에다 그래 소소 예용기 다 능미디게리 소소의 중년도 다 안 한 수지 면도 주변에서 지대부 당마 요모쇼 기부 요모쇼 세링부 요모쇼 지 예 단다 지 통망쇼 지 단다 로매 지 김다 망부지 가네 니즈디 시부지 동구도 와 다 배는 샤샤윈나 다 지 소수 부주딜 다 지 파마징군의 샤나다 초진의 다 삼시 두야르바 소수 부디 캬토 지도 카곰토 또또 저와 지 두분양토 딘데 심저 시부지기어리 다가나시직 눈슈르데레토 롭종군 눈슈다 미다 미바르 저벤 눈슈레토 레게 눈슈레토 파메 심데 시고르바 당연히 딘제 토리안 틱츠 응주직 고 가르소르 공벌데 시고에데 개침을 시선비 베나자샤면 딘사 지조 켠요네 직 렌저리 직 딘제 직 고 야게 로부터 셉지 드조 직 에 고 메데 메버 차데르바 시샤 산 딘제 노노 부골레안 틱스티스 직 류비토레네 눈슈르 딘데 레그리 롭종군 눈슈르 레그리 르바 아니 아직 삼레토레 지금 미드 미바라 저와 내주이게 배지 딘제게 딴 눈슈르 강아리 디스 디스 테스리 디 테스 이브지 아 디 고야드 캐시 머리샤 머도 지금 예부그리 제산 미란 강에 지에 텐 자오니네 용구 말이 미란 베티 고 가르소르다 김자나 로 여베 낭신 베디
2: 또 숨겨져야 되냐 소리 딘데지 가서 가발래 딘데 영향을 와 겨비는 똑 조지 때 바지 부 층에를 쉐고 야면은 라브제겐 라인에다도 김제 인에다 지 띠즈르 직 직셰이나 차고를 쉐고지 첨부지기리 영문지 체제 아니 베디 내수에 메다바 체제 때니 베디 강로 체제다 샘제 체제 딘데 체비는 딘데 이거 박자디 부구가 안 내기 좀 봐
0: 지산 디지수는 디야 코 가르소르다 직 마시 참부 제베 직 남바지 레데레 퇴용하면 또 디 참부 제금인도 디안 부구디 알레 직 가르소르 제마 지도관 리드스는 껴부 수업에서 직 가르소르 직 강에다 직 딘줄 틱슈 껴부 쉬우치 그리고 이래 어 말에 르바다 안 로예슬링 요인 메진한 로 직가도 담아지 체뉴 여러 봐 그리고 삼 야우지 땐 디게 디게 딜 때네 담다 직 강엔 동해 지하디 연구하러 봐
2: 부유관래 딘제기 삼류 저지지 저봐 야갈라다 당내지야 강에 요 말한 거 주수인에 비게 나서 저봐 디즈 갈래 요인 요딘데 젠롱 요인 요딘데 당내지야 토네 꾸미 당고에 계신 분이시야 디 모도 지기 문에 지 람상 지 샘제다 샘제다 남자 제 대비는 딘제기 박자도 부유관 레비는 디 문에 가 미드 미바라 지마 지조 제베토 강에 망부시 태 윤구르반데
1: 他话都给那，嗯，谈的，的，跟王哲兰定眼了送不能行，刚刚用四个吧，几不用个人，然后说说吕布讲了，那在这么着那四个吧，俺当俺做的吧，嗯，的从谁的吧，因为呢，给那一天给送不能行，就给俺那做的吧，什么看我那做几年的，看你呢，那那他真正那样，看着钱为那啥子呀，就给这人家过了，媳妇老个吧，俺呢，真正给送上，就算怕就的，要么呢，就上花钱，就问这吧，就我当俺定那个了，那他养空子那么多，媳妇没用哎，谁也就问这多话给这，就算真正给讲了，就，嗯，看来真正马上不拆迁，看人那年嘞，他就开始的，俺做。

0: 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 맹간 넘어 침지 독상제 대비는 가르쳐 오르스나 견디 내버대 기고 와라 안 거 뒤돌 쥐 투고요 말아 최장 간주 딘제기 간라지 컨데스라 오르다 미 나즈 나 나즈 있는 너그리 미 창물로 이게 갤라키나 저 한테 송부는 시 기보 융그리 독보 융그리 미 독스 대배시고 나제 잠만 저 너그리 디타 간주 수수기 컨데스라 오르 원진 치고에 싫어 바길라 어 딘제 윤디서 바길라 최장 참지 코드 좀 봐야지 하다 띵아 띵내기 람네 직심용에 룽베미 가르스기래 정부 팀즈 가르스기래 그세 세미나는 딘제 마데 윤규라다 딘제 자원 능 유민도 섬길게서 봐
1: 온 다다 나르샤 근데 수지 오늘 삼르 직 남도 서버와 벤자샤비나 어 당아 어 먼저 능미 난 지금 나한테 나오는데 지미 하고는 뺏어버릴 세다 야면은 지금 남도를 제대하다 야면은 예용 메이나 어떻다 다 컨트롤하니 로다 리스칸다 직 직만은 직 나대기 컨트롤에만 된된 내가 두고 제대로 땡케세 다 디송원에 장내기 직 가수를 팬치에 더야 매베 직 그래 너게야기 딘데기 직 삼르케 수지래도 와 디 팬케도 말바 디 이러와 단야 아잔잔 소소 미게르기 원에 있는 강에 지체베 급수 딜리아 탑게 주눈제지 강에 딜레 파트야 탑시제 디네 직다 그냥 같이 미 다주 모두야 되네 여러분. 니네 가서 아니 당연히 제야치도 아니 야 다딩 아래 직 레몬이 삼야선에 제비네네. 에 견체스 케민도 연간 미생 예윤네 라보푸두나 루제 떠다 혼자 차고 된데 중소 혼자 녀마 두고 제베 땡케부터 세서 디릭도 중원에 장내 직 담로 노메가 미닝 돈부르둡세들이 팬제 도와야 말이다 너견 제그와 지상문에 간주다 직조 미 태베지 섬준의 주비는 밀네단 잠만다지 용구로 밤지 원부간의 견용야 때 용구리 야 원부 엔라 카 계시 견매비냐 생감데 직디즈 마데베서 된데 야메나 직 자샤간래야 리주 마용 대베다 야메나 김잔노로야 지양 직대바강에 스테디 미지 zor bang anzu meji zor re di indu zane denje gi nezu re di yong si ba ji chung ba re ani ya kabri chi tu zu ngam ji ji ge ji re ma shi nga ta de nezu de re me ne ya lo ji ma ya ma lo ji me ji ma nezu de re che gi ma re su ji xie xing ma ba che zan di ta de gi la ge sun sun an zu ji ko ji kar so da gyu ne gi nang zu ji le ngun zi tu bu du wa nge ta de logic tuishi pesha habna shi mii mezi nalwa le tangpa kye dine kye dine na dine shi kyega na shi sinye chik chik chaya wari tenzu chik sulu ina ya yon daya jiri shwa chisam ta ina yang chik nganzu yang chik ku kharso re tengsa tanda kongki lage sung sung ku durab dine chik le daya wari chik kyonyo ne shubi na chik chagyan ri tenzu tol da hang sanya rwa da menga takche chiya ri, menchu chiya ri da teta telo sobe chagyan tu zuye beti shivuji yo ri da yan tenzu tol ya ngan zu yunga chiya chiya rwa ranga ngan tenze chaywe kubsu jayu tsamba kante kante rinne zayu tu pena chasya na lo jung suru, pena chasya na aizi na suru yubi na le yego ku mixa siju yo ri tenzu ya chik long su ju tu chiya tenzu Peti tizu ko linglong chiya, chiwa chilin chiya, chonin chiya, yabu duwa. Daga nangshin ya, jik bena chiya shaabi na, tingsan ta jik towa sum siya, nazni yorwa, jik chakshi tobu, chakzi tobu, changa tobu. Ta ko chua ya ge chimbata chibji ya, kore shor kyung so di ya, mili tingze rik tuz. Nyima ina, ta nga nyima chodin tsambe na liaga sin yun kyo shiri. Gezhu gubju na diba ina, o rahan shekzi mangzu sago duwa, sha mangzu sago duwa, guanga sago duwa, rahan tsuchu yu dahan mendo, dine kyan lagu re. Ta tingsan dojo re, shekzi nyungzu chi la, ngam shira masa la, sha nyungzu chi la, dine kyan lagu re. Che zan ta di yaadan di dugu gezhe se ke ma re, ko kari ina ko gyuan dugu yo re, dine indi zane ko pake tsuchu jik tonyomba ju yuan la, kashaya sala mangzu tango re, yaan kashaya sala Nyima mangru tansi, dharan tan nyungru tansi, dhiri yungu yu harita di. Tartu gu mi yu yu di, ganga loo liyan jik,
2: 가르스고 디기고 대단고고요. 최선 디인드스네 만주 겹리다 능매 즉 예연에 대대님군에서 펜수 지기지기 루심 대단네 심부도 여르들이네 심부 최단 디토리아 직코 가르소르 땅 안주 직 다 칠레는 시선도 지금도 될 마타살레 직코 가르소르 직 균시 양탕과 콩도 추구도 벤차샹 안주 단도 공수에 밀내나 제직도 용세버지 다 안주 직을 좀 말이 계지게나 가바침네 연구야 다 언제야 딘데 급수 맹한다 될 머신을 안주 랑게 소소직 제투야 된데 망고야 삼료토네 직 심구체다 다가는 신 세주토네 인은 다도 직 섭서 가르치고도 되는 저 직 바로 주로 제투야 된데 망부여리 인주토리아 다직 로존치야디 개침으시야 그러면 아주 대수파스 대샤 아니 직 링롱전데 제윤드스네 가르쳐져 있는데 재미나 오늘 생각난 내가 두근이 개체 마소 미랑 간 차고 된데 이런 거야 가리나
3: 지금
2: 디 디펜더 스킴도 디 요세브리
0: 반티 디글라 나를 소소기 근데 소리다 소소랑도 충분히 용조래 이제 용요요래 간신은 나를 왕부 견제지로 봐 아니 학바도 간준알 디제를 다 나지고 멤쟁이 주조니 단동에 봐라 다 강글로 진행하고 요 말이 이제 있는 나 친구 두네 이제 다 캐저스레 총세를 대두 좀 봐네 갤라키나 주 간주 탄데 송보는 심이 간주의 총세이다 대바 총부 김진이네 강글로 이제 스버 근요에 다 콘주 나는 거네 친구 말 내가 독자 세부 제결이 있다 콘주르면 시차하고 이제 용구 말이 있다 뺏지 보고 이제 미 마통배 간데다 조레 미 마통 아니 다 디샤 디두선 바초 다 근데 섬난게 동에 냐냐데 주 강가 롱아레 암라샤냐 디 칸시다 예윤다 카스칸네 디제 럽데 두선 바지 신다 수실 먹어베 동에 지 코랑게 디제 섬나 엔제 키트 구두선 방 디 직치롤 드로마뉴 잡든 제
3: 다가선
0: 디제 시비 용용열 아니 나 지고에 말이다 디세 한주다 지조기 근도 시부 침불면 신게 마이 느끼라 겐데선라 지단게 기나게 킹그리 왕부견 주 치롤 두스 용녀 용용레 지단 용구 말을 가이즈나다 거지 배샤베 소시 부친 주진이 내가 치료를 치기 매서 가지로 봐 직 미신다 디왕부 매바 하고 그리사 도스 체제 지단 게 간다 대방에 마이나 단단 능신데 봐 치료를 간즈 미마 통에 카듀키지 존예는데 지단 게 요 말을 가이즈나 간가 나래디 그리 나래디 금제 다 치료를 치는 거 못하기 미 간가로 예쁘고 이내리 예파면 빈게 수 이내래다 간다 왕부 견지 레스 그리 나 미를 하루 하 거르 중도 민도 이제 이게 그라디스토가 넘버스토가 진짜 다르 캐스 임베인데 이제 간 다신다 가리네면 간단한 좀 미마 도원배기 직원경원이 세비네 냐마다 챘는 길라 군도시 부칭여리 더 조이 군도 당년에 가랑 좀 소소리 소소기 마 칭지도 간라 어 안주 왕부견지 이내 안주 도스 지기 스가 지기 와라 세상에 마 있는 게라 오늘 딘제 지당 나도 봐 총설 대도 좀 미스다 보고 신다 있는 미직도 봐 밤에년 뭐 정부 김제 나올 줘 이내 야만 좀 저가 줘 이제 망고 여라 나 지당 딘제 시라 칭김인도 로 중일 대랍자 레베 제르미시 다 칸이스는 안주 파멀레 미신다고 파멀레시 동에다가라 윤구라 미직 말로 채나 섬제 나게 베트 나레 데데 버리즈미시 시라 팅기민도
2: 지르 따치 고 갈소라 안암수 다도 공기라 순순 직 다 오무 견제나로 레제 마즈니리아 간라 데메리 나메리 데 여르바 문에 레샤다 안주 녀마 시림레 레가 망부 진요요리 근데 망부 통요요 간라 단단면 요 난리야네 샤샤 딱히 메랑 레레 당주 개개 제토 마리 쓰도 와 다나 신지 나면 된대 임베네 다라 쓰도 당주 급대도 쓰네 문에 전에 대바 된대 믹스에 라브다 라스 테네다 된대 요리 된대 리아 당주에 대바 저와 치러 치고 치대 쓰셔다 어 그 샘다리 나한테 대바 내가 망부 요리 아니 마시면 딱히 메랑 레레 쉬우쉬우게 제도야 요마. 어. 밑에 미안해 단다 길라 소소한테 저저 뭐 견제 랑원에 직 소소 진이 팅도 로스 뒤에 터지 그지 해서 직 삼료 도시 진다 돈이 좋았다 소소 소소 료도 마제제 리브 팀제 아니 자주 먹 돈에 라주도 무슨에 직 갈간산 제도 딜레 때네 지소 교용게 직파 당린 두야리 팬버바 아야 직 디파 퓨베 단다 직 베네차 샤비나 나라랑 단다 레가 제대야 그지 semgamduri legat chebe gyurim nalol ya semgam kanga yunye mangbuchil yan te deshin ki kanga yori bencha shena sosu sosu chikta chik karsura nyacha lwa ya yun mi ye ta rang bet gyunde mari kane dhe nde lakbuwa mati bet di kyone gyunde mengyo sochil ya zizhe lwa ane lakba du chikta nganzu pyoge na yun joda sikirba joda sikirba gyaga na biyao chen seti sosu sosu chengyo yinne chato ane ya yun mi chengyo yinne chato o mirang 탄심탄다요마다 오늘 장내 즉 예용의 미 즉 문진 양답어 즉 매배 갱게 즉 탈비 세주어 말외 벤차션 오 신달도 파샤제 즉 능미 벤주의 즉 딘디 제뉴르만이 라 즉 딘디 갱베 오늘의 나즈티즈 포니의 미 삼류관리야 강에 쉽지 대도와 가슴 미스니에드고 지소 속자지레 캐르캔도 대도 말바디 님진이데 있는데 인도 이거 윤드네 두스데고마 딜지조 저와 구구여리 선다 딘데 돌 문에 제비나 지조 저와 무투 제베 멍시 돌 지디 나자데 고네 임베 에너지 마고야 다시 제야 여러분 디즈 돌레 데삼 기 디스 맵제 아니 간도 지도 배군으로 시제제 로 사원으로 시제 두스제 데베 고가 강에 다시 두고 말 봐 저는 딘데 인도네 초진에 직 안한주 미수 있네레 강아지 키란리아 선이 보고 말했어요. 수직 시야 두 말반데. 세상 근데 인도선에 즉 문행 안주 즉 시제 즉 그게다 즉 도시 진단스네 다 진단 따왔네 자도 대준어로리아 즉 마시 야가 장리아 절린 시야 등 안주 상매 정식이야. 저와 상상을 겨 저지 도선에 지 세한데 내가 전에 깨지시래도 가린들 라스이르 봐. 근데 중백급수 즉 이야유 밀릿 알레 람사소스 칼 유튜브 마르텔 나랑 하나 르도 마자 삼사 지라 강에 근데 지네레 만딜이야 지 세드 지 나래 제비나 간다 답시 지니그리 아 삼사 소소 소소용네 다 조조르데 미스니다 타르토네 샤나 소소 소소 지 르마타나 엔 간다야 알레 지 답시 지니용 그라 다 잔잔 지 소소 소소 르 단조 지 미징원에 샤네 아니 달룽데도 마스니 차지 예윤 미디게 고도리 지 간스지데네 멤버로 진베 있나
4: 응응 제 지키나
2: 르바
4: 르바
2: 르바 강에 전부 태야 디도아 다 소소소소얀 지 르동 제 맹교 증원에 셰비네 예윤 미얀 지 몽베 왕키 데니 키란리아 지 동중지야 개수지야 르바 고아 룩룹지야 탈비야 데니 제 제비네리안 딜리아 틱스 동렌지야 돌티지야 키란 에 가수레 경영구리
4: 이제
2: 세상 딘주도는 아주 민매정머리 이제 봐 아직 딘주도리야 균시도 수 콩도 주어 지하다 소소소소 지 경보수에 써야 돼 문에 장내기 딱지 개심을 쉬우시 책도 선비
4: 지지 경아 아니 된기 경라다 기라게 뒤에 손주 좀 봐가 뒤에 삼코주 단다 딱 개시 원균게 미초 임비나 天文관 수리 채나로래 레스 총기 원균 현소기 경라호나 주 피뉴요리 아니 되네야 권내게 정신기 나진제 유배 내비 임바 차샤 내려봐 야 딩엔 기라게 원주 체제 에고 튠소기 갤라이 피뉴요리 부고난주자네게 체징 근데 차고도스나 당주 원균미초 임비나 안텔리 티듄기야 지초다 스슌기 로교업시아가 차주인데 둘라 군조야 두구시아 근데 챔버든데 도와 단제스 근데 로레 자기 용야 치도 데타라스 제가 조세 사제스런데 두 안주 체진도 하고 채우도 안테네 계시 군내 정신 나선데 임비네 예고 튼조 결란 혼난주 송야 채면 야 데야 안주 개업다 스슌다 지초 챔버카지게 미데야 아니 믹스엑스 주인데 도와 아니야 로고 치단 치로 몽구스 도와 디코베디 직시 튜브 창부 차차교리샤 다른 제간 체진도 좀 하고 채우도 그신래 채나래 결란 다가 임바샤자 다탄데 차토기 체진 시부시 하고 그야 섬도 지구도 양안주 체진 가시 제 학원문도 세진 지지나 주의하셔야 주바.
2: 아니,
4: 내배문에 자세하면 제진디다 소스다 조어 유배 제진디들이야 더 남은 곳에 내배

0: 哎，农民我那些呢，他那忙是难的。我是去呢，嗯，去让农民怕别别，记住哒，师兄哒，这个哒，听这个了，若叫哒，大勇气啊，听这个，嗯，这些都是哒，他都推过他，参入参入，热心别干这东啊，那咱就那我当股东啊，是吧？他的去让去先行不的呢。
1: 加三把深坎路之坎给建筑起来它，富康面康铁子连错给建基拉修别，平江龙城烟车来空给配给龙城的钱，我车着联系。但，农民南京了，内部区都得大江下的过些都怎么，这是啥个啦？但我是钱呢，我就大江去都怎么，通面没有的，但紫瓦来全部的，紫瓦的。
2: 别的，看见那自己的马上查着钱呢，马上他的，但是那点二吧，什么给不要买的，俺也咋的点，给不穷那三百，俺这个三百七十八，一年嘞，第八十来的，干的干的是多啊。俺天天打多打，起来不拉个干的是多啊。
3: 打，
2: 结果对俺就俺娘的肯定离我来是俺就老在送的，那说说错啊打，说说每次来举办俺娘，俺的穷都做呀，干干别些别俺娘，俺这几个是吧？但我现在哪次啥的那都怎么，俺们两个大概照顾个，俺们就拉点顾个，是吧？的嘛些些俺娘是说些，俺那小嘞呀，很多嘞，什么这打，济南有别三路的看见，顶这起，凭这嘛些打，凭个嘛说，的东山这楼在点那样，用过有时嘛是啥？
3: 是，
2: 嗯嗯。那这，
3: 他
2: 地段里啊，俺那俺什么就学会呢 안수직 에 체력이 좋아. 스니디 디 개침 쉬 제도 안디. 다장장이 김장진으로 드리 체력이 미니 급계진 요새브리 좋아.
1: 아니 야수체 근데
2: 요는데. 근데 망부질이야 요마리. 다 요마리 되려야 급이가 오늘 근데 용기 있다 빼는 차선은 어 아니 맨 디다 디테제 소다 야부도 세야소들 엔드레진이야
1: 다가스 디세제
2: 그거 디게다 체서차제 체내기 문에 맹한나 론에 디르자원이나 숨고요 말들에 지소간 미단 체슬는 디마르다 미꾸누 야위 인기르바지지 아니 벤자자비나 직고 갈소레 아란주 로존소 스나비 임베이나 문에 체나 딱되게 직 땡드위기 짜직 수리기 토네 슈비네 콜로 딱제 제단레 콜로 메주 제단 콜로 베티 남루도 마스네 차산샤 데르데 그브리야 아란수지 에 마르코 고제 토네 슈비지 뱅기 스기 세아소데데 딘제 소데데 인구야
1: 시고 티바 게제 에겔라
2: 최선 띠는드스네 에 직 내 나자 가르 림비네 직 제일에 엄지 직 로겨져야 탑벤차샨 단다 룬지 세죠 말벨 룬지 제가 나신 지순 세죠 말 디 도시 등한 줄 시고요 말했다 디 에 벤차샹에 단데 레가들 생만도리 쓰고다 생만도리는 왕지 딱 고하고 추마다 가리 가스 조선제 알 엄지라 세리 엄지랑 직 맨테니 스웨메 카르나고이나 드레스그리 딱 오늘 등산 예지겠나 그지 원튼 직 디즈노로리아 맹한 란레 페니 망부지 타짓도 맨디 라로 제나 섬제 페니한테 말이디 하지 룬디 제가리 어 나 나즈 딘데 고알이 아직 룬디 시첸데도 뭔가 단단한데 근데 지 포메데 계승한테 포비나 예서서 제고서는데 가려요라 엔 다는 시 날 단다 딘데 디지 야르스도 디인도스네 아니 지 딜이야 지 땡게 채워주는가 따지에도 가봐지 오래 근데서 채우래 좋아 딘데 그 로지세 딘데 그 체력 세제들이야 림버 채우고 준비 있는데 미소 디 땡도 지그리 따는 안수 즉 딘데 그 로지알 림버 채세 산로요 말해 맨에 개완지기 안기가비나 광주단지 레시아스는 항상지 오늘 저는 딘데 그 체력 세제들이야 벤샤샤는 nga dinde chi tu chu dinga ro chi ne kewan sa eng ga ne shi ju er si chi chi me ne kewan ge du chi ne gen zhi de na di zhe chi ne ne gen che min du ne ra lu jun che ne chi sa ju to la sa sa chi ne tan da le men sa ko ya se le m du si nga ra nga ra kyon ra be so chu di eng ge de le ne kon to chi che bi si mu ne chen ne mi su men le di che le gi xie xie di li ya rin dan che zi duwa mu ne di su mu ne chen ne ke che me shi ju re duwa tā dī kārēs lāvī nē, ngē dī tō nē nē zūjī kārē tūngu wā rēs lē nā ngā rāng sō jīk 김장직 날로

0: 배샤샤네 단다 지금 내나서 포 대녀지 내자도 디야연의 선제체 대녀 이나자도 난수 니주 개심 쉽지 하고 과지 가려서는 난수 미랑게 류다 심딜이야고 누버지어리다 좋아 누버디주 배주 체제 내는 고래 고래 야지 작답지야디 개심으리 수수 내고 뉴슈드주 마냥 붙여진 디 엔파 나 내딜레 파 줘야 돌이야 배준 친구야 디 마냥 야 제도 류준 친구야 디 야고 중요한 제도 아니 수주 교습 제고해서 체례 세제리야 땡제 딘주 소소 제고 어디 에 지금 현지게 접 제제 제게요 말이 디리글에 개심 붙지기도 와 디리 개심 붙지비는 소소 소소래 이지지래 되어라 아니 소소 가르치는 가요 가르치기 매 디주신야 그 직체래기 람든 진예 지역에 디주래디 진단 지역에 진행하고 아주 남규 된들 통제 맞으지 아니 내주 잡 전부 차선 아니 강강한 장 비기 비기 네 나르덴조티 샘제랑 암달라 예유미 아니 베드강다제 르바 아니 자규 누규 되니 거브리티 코 가르소래지 허르허르제제 되니 지 양 고메이기 직디데 체레 메인베 딘데기 타나 고고루지 원래 수야 니가 여러
1: 봐. 링엘량 안주 타와토리아 안간주 페네 아니 어 제 선배 콘스베데 테르디온 나스와
0: 이제
1: 주문제 세제 존재도 바다 다 종기나레 페지 퇴유기리 겐고 졸 미비세 동아 나스 쉬부쉬 도유스
0: 다다다다
1: 나지 바이글라
0: 나지 딘제 직다 전부 람사주 도
2: 택시
0: 람사자 제산 디송원의 체력이 다 안한 조직 챈댕기 맹간으로 챔베니 니즈 디지 라도 거리 샘제 거 제거예요 말아 엔트로선 촐라 디즈 촐라 나즈데 디즈 메주 제모드베 강에 제기 동안 제산 디송원의 당한 조직 두 시절 때때 두선에 소소랑이 간래 당구 딘데 직 체력 세제 메주선에 딘데 니즈 테뉴요레 제산 다 디즈 겐베 딘 디즈 촐라 진 네지 디도 메주 제알레 코 나간시 산디인선 문에 소소소소 직 제고야 로아 서스 제고야 라다 제고야 로아 소소소 직 느버디 가르카리 이미 디즈 하고 디즈 직 배주 제도부 제야디 내가 쉬우지레샤 제마도 직 강가 직 치로네 매 가르센다 매가 가바치는가 아니 직 암지수 되는가 디 알레 마지마도 마스 니버데레 소 아란조 벽 소아르 베날로리네 디레 숭도 직 맨나 원내 버치마 나 소아르치마 근데 맨날 언나 버치고 사야지 저 소소랑 게 섭섭 가르쳐 오래 디스고 열었어 또 세상 딘주 에 녜데 엄지 지문에 계시고 말들 간주 직 소소 미지 임배잖아 소소 리즘이 기대단 소소 갱키 구도 안 돼 근데 저는 에너지 계속 이해용 미 신라 마신 지지 직 담은 러비 내래 소소 디월이야 주는 간디 제고 해 매버스 그래서 봐 선디는 디케 심으로 지르셔
3: 지셔 딱이나 간다 나즈 카리나비네 길랑기 탄다 송부는 신직 만나 코네 수수수수기 야 나즈 직 잠만들 세도 지고에 대 캐심 시브리샤선 게 베샤샤는 안주다 탄다 직 로네 시에 이제 열발기나 직 코홉드란 리즈도 좀 봐. 아니 직 안주 엄지이네다 능미다 카마지 시에 잡든 이제 용스그 봐. 나 수수수수 디 캐만 내 모토베 소치기도 와. 그 키스랑기 디 녜네 하쿠기는 어딘제 제비나 녜 능미리야 나라 수수 다고 차브데 능미레 고그리 섬제야 파주 나라랑 하고르바 굉장히 지구이메 진짜 딘제 그가라 녜 채널에 다 간다 수수수수기 당분에 지금 코 두고 개 말했음 게 아랑 만나 건데 딘제 신 남도 사실로 알 딘 남도 개 말이지 알겠어 딘소 인지 민지 기타 수수수수 하고버 지구에 개 챔시 부르샤 안지 야 능미 커투랑 다 어랑 안지 녜 포베날 차동에 민두스 커투럽도 좀 받아 수수수네 숨날 대부 용고 말봐 키스랑에 하고빈 어 딘제지가 다 간다 코 미즈징님 말이면 내가 몇이 자기 차야 여러분 봐. 최모 두고 말아 봐. 딘제 이리도 봐지. 수수수수 그 당분이 하고 나서 가리 내려다 간다. 계속지 네 조단다 딘제지 하고 있는 때문에 다 간다. 수수도 이제 막 팬도 시부이 할 정도.
1: 진짜. 나 당대 길라 디숨다 나디 섬코스 님만 주게 나랍자 대도 좀 보긴라. 따디르 봐. 두두 나버지리 인상하이디 봐. 친체 카브레 카브레지 집집 고요송아. 그래서 한 안고도 좀 뭐 먼저 퓨리 랍자디게 엔갸라게 랍제나로리 야오제 되 아치 치료제 마담 체제 슈부고년 중요 말이 이내래 나즈데 얘기라 딘데스도 녀래 나즈데

인스리샤 갤라게 만주 부강로 딱제체가 티제 안 보카지리아 어디 나제디 고요 러브 유베 딘제 딱제 유베 부운제 동아 안 콘주 로가 녀가 사브지 뎨제 콘주 셰그 동안 피게야 안주 부신다레 갤라 러브 수제 피게 만주 아 켄주디게다 파마다 사다 갱브리 파유다 사다 갱브리 파주 즈부요리 이네레 레 네갑지르가 파주 조아마치 아 이제 제비는 콘주의 교체리라 켄안조레 고요마리스체 딘제 러브 수 동안 디직체 데네 야가리 두얀 간나리아 간라 응줄랍드네 추게가 선데 티리 다 류종다 지제 디치도 좀 뭐 추게도 좀 뭐 미맘차 나저디 양파주 쉬부 구기 아야 간라 코난주 야가 도스 레용도 좀 뭐 딱바스 응조 균시 소제 응조야 러스 균거지 다야 미맘차 나저디 카사가로 고야 투추 이제 슬레브리 안치로리아 랍드네 치두 추게가 치두 간라가 응조 바직제 추게 사다 미나 민면 루치리 수수야 루림토아디게 수수레 급급 잼자 드라르 바선주로 추게하다니 안디시도 수수미다 디게리아 인지민지 자가야오 면도주 야루 아 추리제 라고야오 주 아세제 돈주 캡테 시비스덴그리 단제간리아 할루그랑은 저야 시불러그리 안세장에 삼바다 랍제나로 랍자리아 딘데 레비아디 개심버사선비 충두네 다 딘데 두시스 두르바 지네 코시 신나사부 요르베 나즈사디 요리 나즈카지 이내레 콜레비나 먼저 카데 근데 쇼레 이봐 리드 좀 뭐 나래가 레비는 양 아래 당내 근데 쇼레 주도 근데 쇼레 납자신다가 리드

0: 당군에 전에 남샤 균된에 단도 공에 그냥 그냥 니절로 순순 지금에 간주 직 추마쇼는 그 줄아세 간주 담비 나도 디어들이 성을 간리야 간주 직 제다 망부지 가서 오래 직 조진 당구도 맛이 산주 마찬세 디나시 소리 차도도 남샤 균된에 직 나와기보다 직 딘데나 영제 직 균시 딘수 직 높중 지하다 도난지에도 좀 뭐 좀 붙여져 봐 아니 직 강아지들 대두스는 아니 가지듯이 마심
1: 쓰지. 아니 집에 소치.
0: 세상 딘데 인도스는 운행 안 좋다. 즉 초아 운에 쉬베 있는 즉 징외별 자기행 토안에 강서지대에 있다. 미 야부차 대열 봐. 지운에 쉬베는 봐. 다 원장양 즉 김장 나로 즉 삼류 토안에 편준 찍 찍이야 즉 새 런베 따경 제단 스년 디토알이야 다 즉 마담 배차 십이 주어리스는 비 알리 파츠 샤제 수수 소소네 다균 양타바 시세 디도레 야부시 체 릉구면도 안당 아주 베나 차샤비나 팅산 당 아주 옌사데 망부 십주여로 바지 카바다 직진데 노 옌스 망부 십스네 알레 야융 밀 파싱부 제 샤제 바 직 루심 데타다 데요 파싱부 제 샤제 수수 소소네 아직 싱부 제단디 베디 십지 능주 쇼제 아니 다 소소에 데나메빈나 아니 예민을 파티 단순히 제 두고 말아 봐. 세상 변장에 남균네들이 쉬고요. 당한주 즉 소수령이 주변 안주 문에 대단스니 등한주 관계 개심부 질지요리. 엔디 담에는 엔 안주 셈 차고요. 당 원견 남샤 균대네 안주 류부디 대단네 제도 즉 추동이었으니 그 가지 개심부래. 네 야부지 하고 그것도 그러나 세상 이제 송도 아직 전부링 사실 레모디에 그 자세 둔주 계주 추제의 어려서 아주 류부에 찍고지게 하래 그 추제의 동안 장하면 다 아직 걸어도 아직 생에서 제구요 말이야 세상 추당의 동야 류중 주소 소설 한 개 소설 류심이 대단 개인게지 류중 야부지야 다른 안신지 니 당의 녀야 된주 즉 남자 군대네 즉 년지 도리 숨나시 개념 두 비치고야 돼. 계속 무시부리지 않아. 나도 소소는 니네 고소지, 그래. 네게 대해 네게 숨디하고 재미는 소소 내고 능숙 뒤에 야가 열었다. 미국 통해 내고 능숙 스니지 유하린 한지 리빈. 무슨 거 말았어, 내다도 내고 능숙. 네 오늘 장내기 즉 갈소래 승구 제사 계속 무시부리지래도 와. 세상 다 딘데 즉 소소 니리 니리 소한날로 뒤주 낙다 진예지게 아니 예유 밀려. 고란른 당에 동고도다 란직 류준 야부체고도 란니 당에 에쿠구이세게 지게지세 꾸메타야게 톤다한 마스네요레 다 소소란 베 드바직 데모타야 다 레지셀 베 옌데니 두돌 마녀런데 라마라 아니 류보 구요 매징야지 데 소소레 데다 요마레 디메르즈네 다 신다 엘레직 심구다 로교치세 데저제 제그바 세상 디중원에 땅 아주 린단 따완 나론에 땡상 뒤로 하바도 나라선 바야 직 펜주 엘레시엘리아 직 에 심구다 따용 양타고 제 성부도는 링엘 소소간리아 디게 디체야디 문에 갈수 없다 먼저 자겐 각자를 실해서
1: 다 땡기는 수 네베 네버네 네베 수그 미지기 네버네 랍제 네버 레슈 쳔베 네버 다 가서간에 두스 춤불 바가메디 안탄 돌레 딜레 체기 캡콘지 가르도스나 스슌당 주 지초게레 지유기 챌렌데 난다 난 심르들레 무튠 탄돌레 겐도 두두 세야 체도 코난주 다데 나야 챌레 몽구도와 베 차샤니 겐라 다 시림기 면주 최대한 테기 딘제기 다 첸제기 시지도 두 캡데다나야 바 안테네 면주기 긴송기 말아도 튀고 산루다야 그래봐 안 나란주 다지 초기 갑교기 디 말아줘 말해도 튀고 산도 단지 디게 제제 창으로 가리시도로도 선다 나즈 재미나서 유교란데다 안 코난조 출로 튠두 좀 볼래 어 나 조스주 아삼야 어 나 데나마 주두 조대부 유 아삼야 딘제지 용스르 동안 안 학바도 균시도 좀 가스갈이야다 조장체 캡데나미나 미다 미지초 디나로기 나즈 메베 나즈 유바 밀 따단다 그바 나즈 유베 미 나즈 메베 미데도 어 나 르게브시스 유인 콘조 이지시스 이 엔제 삼야게 고류지 차십지를 동안
0: 나리샤 다디 주토리아 문에 가서다 년제다 두르비 있는 단도 공기라게 송송직 바람주직다 멍세이 토네 임베네

0: 미래 전용 거로 등재 출생의 발음망도 당화 시제 집에 출된 셰프슈 커섭 셋이 고르자던 유생의 발음망도 당니 개용기 주제래 고르니 적지기 망우유바 创建堂 创습기 총민 시제 계속 견주기 멍시 견수 중의 다를 미리 찬용 거로 순제 조명의 발음망도 당겨 레슈 커섭 멍 거로 통주로 순주 수업계탄 최소년 동업계 규지 체벌아 계좌 죽지 차추 순파로탄 로티 토로록편로마 지르 레슈 톱체 계좌 급주 광안 연 견종 톱라 인갑교로 뉴된 체휴 중앙탄 랑교 종기 균남 젠기 로규 멍의 거로 통주로 인갑단 유접시탄 최종화동 등재 규지 체내 위로 위주룡은 거기 균남 젠기 로규 남수 사발 대표 체대 어조가 주기 중재 윤두 댄토 당교 롱아첸 주시베진 정용기 사내기 제단기 지배 윤지 용급 림지 겸나 고통조 책동이 견이 저주타 최소고동 리축총화티 롱아첸 공말리 인자진 유적지 파티 장교총 운인의 로축주 송진 로송 뛰마라 파제 예용기 앙탕부로 통말리바타 니에도원자면 생활류 시균 고통조로 숨질리 통말을 개교 동교티 rimzi jemna ngor tongju chichik tan xiedong chuji sima ti longa chen kongma le nja zhi xiu xie sun parwa tan nye duan jem zeng lu xi quan ngor tongju ro sum dong le tong ma de ge yue zhuang yan nu si ji rang zhong la jiu zhu che ba tan xi xun pun jin qi chang jie ngor tongju ro ji tan sum dong dun ji sima ti rang yun chong wen yin ne long chu ju song jin zhuang yan ki rang zhong la dang wei ke se rong yu dong bo ji nja zhi xi xing song yue mang su ro meng yu dong shu qi ru dong wa ne 망초기 망추 기능 체로 동의 파르타 몽의 고 통주 칠학참 동안에 시장매 병운치 결주 파라 장중기 노시 티니 사두 체주 대비 비제 토의 피계기 렘부르 규신규 렘부티 고주사 타 죽두사 상만니 믹세 지기마데 노시기 몽의 상마 배주 야고 체니 미리카기 망초기 톰나타 기나 내자 손나지 균체 매바 체로 동주 티니 바세
1: Nitu, Rang Yongzhong Jaxi Todam Juki, Chetan Jenki Lady Chimbuni Jumbe Nam Chan Sabdi, Kandan Shinso Gurgi Kundi Lady Ta, Munso Lingur Denja Shipshi Ta, Tadom Tunde Lady Jok Sube, Puyi Kandan Shinso Chipton Chibe, Yidu Mangshitan Chimase, Rang Jonki Rigden Jagi Legu near the Chin Yupri, Shamati Gorki San Yu Shuyin, Majuch the Jubar, Penjon Lam Gi Linier, Nurgi Lokdu Chongdu Rigde Sogjilinne, Munso Yichi Ta, Langhor Nan Lune, Genjin Chipso Kile Tun Krim Dinbe Gwane Bishin Yuta. Chakshi Gumbu Tumji Legwar Gimne, Munso Chido Kongdi, Zanyi Degri Jar Yube, Zajube Lakto Kabaki, Shirzam Chichi, Tunze Tun Yuta, Tumja Nurgi Soki, Chajimalu Sedo Tubu Yubtir, Sargubu Tonan Chimbu Chung Yu. Tumu Mayimbe, Changzi Topdan Lagi Tili Suibe, Puegi Kenden Shinso Tun Yuta. 조초 부채제 제17교 퉁긴 자유 랑경정 적시 토담주 총로다동수 레툰바 왕少통케 안주레디케 원서리 전이덕리리 소외 공대체답 디리제티 벽이 캔대신서 퉁유체진타 소진기강내 구기 공대레디기 토담치호나 주유베 조교카세 미부타 퉁유공대체가외 내퉁탁주토유지성프리 랑경정 적시 토담주케 정시체미 년시토 Jakto Gurma Kangto Jormi Sebu Nguyenshi Yuta, Rangzhong Kingwenso Linggur Deja Shibshita, Tadum Tsuede Ledi Gyan Tuyji Tsuyok Tsukri. Ledi Tiriki AI Rignu Yichi Lakze Ladine, Denja Shibshi Chibye Gangne Lamigdi, Kakdum Nguyenso Rik Shibjulha Shibshi Tutsi, Nguyenchune Nyanda Dongtu Suyu. Gurgi Ledi La, Tadum Nenbu Chitubu Yubri. Rangyongzhong Jaksi Tonamju, Chomda Tadum Chui Chuchan Shunba, Gungjun Liangki, Nguyenso Linggur Denja Shibshita, Tadum Tsuede Lady Ki Tadum Nembu Chedi, Tsuede Chikong Nurgi Kile Kaal Kip Su Yu. Sakhon Kato Yinbe Ginki Tadum Chikawi Netun Takju Tugu Yuji Songkri. Kongdi Degri Shirzam Chedi, Tunze Gurgi Chichobuta, Rignu Ladine Tunze La Shibshi Chedi, Denja Yinlin Tugu Yu. Chedin Jinki Lady Chimbuni Tuiji Tujibti, Lady Ki Jilam, Tamnen Su Yuta, Chongsip Targe Dongro Chikyo Chengzinki Degyo Kangli Tummasi, Rangzhong ki rigden zhagi lewo nye deru donggyur tewe yang gui di tibyu. Gongzhun liangki, le qing anzu chenze sardu hurta che di rigden dadum tang, gurgi jebo ma la. Tuisang su ne, nguan su, gurgi denja yinlin che to, zhong yong ki bian zhur tang jiso buita kongpi donggyur tungin zhugyu yin si songkri.
0: Dega le gong nian nian zu bie se, nyo le na, chamdo chonggi ki, zhiju du gyu tang, zhiju du gyu, pe shalu gyu jie, Chenwa Chetong Jinbe Nugyu Zangme Denshi Sumtang, Pyo Shergyu Ki Nugyu Zangme Sarbi Kui Zugdun La Gwede Hwarda Tangwe, Chamdo Chongi Ki Nugyu Zangme Tuenle Pige Ki Nyu Lamtu Libyubshi. Longa Chen Jushibe Cundu, Chongi Yongsu Jun Simba Tang Jun Simbe Logdun Chokorne, Logdun Tse Chenwa Chi Chekdun Gubye Simba Tang. Jun Simbe Logdun Chokorne, Logdun Tse Chenwa Chi Chukye Chukju Simba. Lue lo dong che cho zu qian wa tong ju ni zak sum tang che zu guo dong jia le ge wa. Ji zu yong ki lo ju che cho zu qian wa tong ju sum ju tang che zu guo dong jia si ni. Nu ju zang ma ko ju tang zai ju nu ba ni ge par yu. Qiam du chong yu ki shu ji xun ba tang gyun le chong ji xun ba. Liu shu ke. Qiam du chong jie ki yu bop tang du ni tuan ji nu ju sum ma pi ye dang di. Zhong gu lang gu ro zhou shu su tang ming si lu gyur su ba. Xia zhu lu xu qiu lu ju xi ba su ki le jia du che yu. Chong yi yong ki xie yun yin ki ki le ni zeng ni chu, nu ju lok tong ki le ki ngia zi xib xi ji sung a tang. Nu ju zang me tuan le, chong yi yong ki bian zhu tang, ji zo pi ye ki gu shu sabar du yu qi sung ba shi. Xian yang, qiam du chong yi ki nu ju zang ma tang, rin nian yu goro, jim zhu, xing zhu, chong si tar jie su nyam chi ding sab che bara, gyun du gu di dang di. Li jie tuan gong ki ki bian nyam chu lam su, chua yong ni tiap di dang yu. Long a chen ju xibe chun tu, yu shu nam chang ki rim zi jim na, Maang zuo la, se xin ki pongyu gor tong juru sum zam zheba ma se. San nian ti ke, lopra chen mo tang, xin zuo maang zuo, nu ju nam chang zu zhun na zhu ni, ta nian sa le shu tuba che di, maang zuo la baba yung gyura, gui chi nu dian che yu zhi.
1: Dik le wun nian nian chu bi zi, ge yung mi ma tu zuo yun ling gang ki oyen zhan xuan ba xiao jie yi, ni tu dak xib cho zhun ki nian chi ti, pe tu dak xib le chi bun ka, so yung chi zui le dak xib nang shi. Pertu shurin, daksib tsokzun ki lhasa tang, shi zi, ngari jesu daksib na wama se, kasu sor shumwe chong to chone, rangyong zon tang, jiyu sagu tang, chongye ki, jiwui tang, daksib uing lingan tang, jadu ligun so ki nechui ngodri tang, samja tang, chweku sem ma se, tsokshu ligun ki jiyu ginkur ludun tang, biri nang xin, shirim daksib lechim bunga zogyong qi zu, kendo shibri nang shi. Zon dangwi ki shuji xun ba, zon mi ma tu tso yu lingan ki zhu rin, 연진하이 하사 샤제제부터 숨문낭시 덕십 소중기 편정기 덕십 직시 교주 등섭처규 걸기 당 중앙기 탑추 구제라다 등규 등섭제부터 덕십 레치 본카 조경치쇼 철당와 중재상부터바 등저 강리낭시 덕십 소중기 중앙지위타 계급 덕십 오윤행강 랑영정 등위제기 교미 우치워 랑영정기 림카 직시 다시 리콘키 디시 다시 레치 본카 조경치쇼 철동규 걸키 지게수 시진핑케 랑츠케친 튼규딘디 체토 레치 본카 기삼루 첩시 조경타 게뉴 주베 준탄 철동와 직침기 주취 레스동규 지교 구디단와 좀제 상부톱네 랑경정키 당수 시장 조경타 류송국베 탑수 딩섭체교 전주키 겐소 뉴딘 투비베 문진나오시 小姐姐平常期习近平期党组建广播老总台老大丁色七不堂德系列七本卡组建七别杨台为七世纪卡车等经要不切的当期德系列团来抢用的国体由他用他兄弟给托托年别七世纪的清堂七世纪的水托年推他南部滚托他上南塔堂略也错过唐长借用七国德系接听堂德系本给接听所听路堂听书老大也不切的听路起电器切别沿着朝阳内听于前内切嘎堂这是有人接些送听信来听中内去西仓吗密码堂路有切切嘎铁图奇怪这是德系来听前电间堂听中间足用前内他上南塔一头内跟着库图片堂他最起切不情侣前期这是德系本卡对国接起内送能力眼睛还也给用密码推测因为灵感器吞云人不能配给来吞了吐骨汤给不用难玩吐气修理况且当一促进作业促进只要说习近平给配给来吞了吐气能力高骨汤千贵族吞开钱入汤人不能力推入三位当一配用再去电器能力按脆来吞卡也无助于吞酒给卡车三吞汤作为习近平穷运习近平给党中央公布激动彻底德系集体堂德系本给集体车站堂阳台朝阳街一国内团聚前年这些德系列车本卡组建车友规定修行动堂党给人为设计设计堂朝阳内党内部拥有规定单位六七批林区内部开清单位系送礼德系组中给孔明古镇春堂人用中给武器江文平堂张洪波界这月七国属于礼
0: 这个来过年的准备赛，接着你说出年前我说，年冬咱们再做了，

0: 지렁 채동 급제 급축 고숨로 기비 나순 전부 식시 콩 대가 말리고 서범이 나동 하점 신비 보면 창단 상투 옵제 딥톰니 상용의 레지부터 망소수 김시티 조준 야부치비 님도 비유 서범 토베 구투 소노미 당야 견뎅기 튼세 튼기 지우요시 다자 상투 차샤타 말 초지 칠송 치세유 제공기 사괴바 샤캄부시 주신투 셰프시
1: 뒤럽사바라 중국신의 로딘 그르밍아 땅키 깔아년바타 땅키 제수자네 북둔친부족바타 뒤럽기 긴지지부 차도도 쿨디 미게르키 되니르티 땅탄기급기 차샤난주네 뒤주요 깔차자미안 쥬린키 랑추 취수수미동와라 양람사베토 루유기 규퇴진도를 약부채바타 랑추르댄네 뒤람딘와타 북삼러 작단 칠투발 치구 시베 지급수지 시진핑키 슈누츠르 장비 투르티레 부마창탄샹키 나슌레치바츠 응알심타 이치 사바르피와체유
0: 사수참수 비진도 규비 규림타 뇽소 냠주 신치 도저원주다 당연 리치부소 총한 니트 장알 중세대중 권주 가조 럽도 쿠비 중당 국덕체 총한 경우세 투슈수 라기 마무티타 세우이 침신도 치르비 차게 당무티 샤유 보마 장단 샹키 당연 리치

0: 이기 나발 행계라 년준 쇼시비가이
1: 승아 남부초 샴라 생규루 군대 시베 낭첸 신신나로나
0: 군대 생규루 타예 갸손데 군중 노고린데 키엘르
1: 생규루 군대 군중 레젠키 생규루 군대 낭첸 승아 남부초 계시지갑 칸키 마용키 류존 체시담도 시베 낭튼 니마츠린라 냥오즈능그지
0: 예차라 계시 지역 강기 망용기 륜종 체시 담대 롱아젠 중어 비시 망용기 륜종 차사기 뷰제 토베 피게라 군대 토베 테 구리셉시 체시나 시진핑기 드러사베 중국 케주기 지소 정로기 공바 조체도 체교 타용타 미마 대화를 지비 피게기 삼로 타용치네 망용기 륜종타 망용기 대단 얌제 강리 용와 군대타 망용 류총기 지배 십수마라 균투 투구 상동와 당원기 구체타 세숑기 조치 대전기 님구 지소기 퇴조로 처망보 쇼바 팀경기 계린 지치배 망용기 륜총 대퇴기 나바 호다 되티 망용 륜총기 시제 지배 십수 토뇽타 캡디 티웨 야부 용어 시네 류젠 기가 도피엔타 대당기 중국 강교 준구배 라제도 요시 대미 최신아 지난 년동 숨졸로 리금 추세의 대외 토베 망용 륜총기 지배 십주 말라 니리신 퇴고 창도 동화타 퇴제의 십주 코준 뉴버 균체 미바 치로 동화 뷰세 균퇴 리소 동화 망소 년장기 류센 탕기 지구 알베 차창호타 리소 동화 망소기 류센 전도타 망용기 륜총 치고 대외 퇴숨 초수 동화 망용 륜총기 지배 십주 알베 딘자타 천대도 동화 류생기 장소카 코린 대변강 피계 동화 망용 류충기 도시 미심수 딩섭 수부타 망용 류충기 나바 니신 초자 퇴분 용어지 체내 류생티니 망소 개경강 쇼비 초계당 시도 용어 치구 시 가세대샤 세능기 롱아센 주시비 춘투 장경기 미쇼 퇴공 셰슈리리기 미주 챔바르기는 샴디 슈팅 로지 챤뉴므치 나동 타잡시샤 다데고기 시브나운트 이시 양자란데 무준능시
1: 사고베 미슈 튕콘타 지조 긴송부 차진 선교 영자 총도네 시도 제발싱나 롱아친 집시베 춘투 랑게키 미슈 튕콘 셰슈레 리기 킬레기 고요코 척된도 체네 로지르 챤뉴 미주 챔바 팅 칭아동 잠라 샴디 슈베나 게제 십주 잠니 수준레 리기 킬레인베 미슈 튕콩기 대교 뉴바 균체 메바르 치르 칭유 나닌진다 주지베 춘토 미슈 튕콩 타 지조 긴송부 제외 대천 타 냠토 미슈 튕콩기 셰프슈 레리 타 수준 레리 냠제 피게기 최대 레튕비네 총기 숨주 속으로 멀라 최대 제디 수준 레리 켜콩기 미슈 튕콩 살베르 구디 당어제 최대 총기기 최대 통진 제디 산네티게 벤조르 피게기 지용체 최대 레튕 주바르 구디 타 락다르 취시소와 시취타 치듭 차창도 동와 대진키 튕조르 슝뇌 갸바 제체네 수준 레리소 신텐바 낭젠 제베 70카지 락다르타 수준 레리기 미슈 튕콩 토담탄 참베 셰브슈 튕제 카지 서베 냠제 피게기 사르드 치단 카지 뎨바 제체바라 튕잠 정신키 피게 중예 생각 남부초 중국 지리 캐진이라 페르즈 차가 톱도 대고기 시브레낭 튕 니마츠린라네 모르는거지
0: 산에 되게 투수 진도 등배 체니슈 숨닝기 나죠. 지난 년도 이서종류 계기 제리 캐진 초친 어리 페이징도 초소가 다. 산에 사도도 지난 년도 이서종류 페르스 차가 토비엔기 민도 캬파 체시. 중국 나슈 제리 캐진 왕홍타 딩유르 차디 토피샤. 왕홍니 지난 최동 국계 국주 코지 로르기부타. 딩유니 지난 최동 국계 계주 기후 로르기부시. 공인이 지난 년도 야미 주민 둘로 비신 롭신도 유출비 무신 생각이 너무 이쁘다. 디니 중국 지리 캐치한다 페르스 차가 토딩 당부디 인바 중국 지리 캐치한다 거진나 계지 지리 캐치기 초신토 투위치도 페르스 차가니 토비시가 인비 중국 지리 구비라 로규정신기 세계 문교총역시 페르스 차가니 계지 지리 난전기 조비 계좌치우비 차가시 이쁘다 前啊，罗西居民去，那时这里看见了 省队强气做不

0: 称为写了写气语，写气错误退坦渣。
1: 写个国梦，这个七八难，写这年不打个当为错。

Hey.

十四年撸起了去，真正的来去一松一摸，该有一年几根松来去，撸起了几面去打仗。

게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0: 나네 깡 아니 제타나라니 헤포 나네 카카리스마송 나니 게사타사
1: 고문서 이제 말살은 수남다와라
0: 로 틱러다는 거지 양게 틱라
1: 노노
0: 노노노노

왼잠기 재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겹서 탐지해라 신잠 파피기 나와게 구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르디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야 보모 칼라스 위베
1: 라왈발라
0: 다들이 체크를 못 하시지 예직 때요 알라 타양 원 버셔 타쿠치 타파 리스 못

0: 긴군 낭싱 지능의 동조 숨로로 몽고의 기급 수업에 급조 숨비 계지 표리비 심주 총도로 수범하세 대동 총도토 폐 CB 뒤기 록추 이차 통미 심주기 제좀 조장나오시 지능의 동조로로 공기 중진 긴군 나외 지분 군비 폐 빈인 가자라 급탕비 계급기 표리비 자가 토슈디 점을 낭매 자가 도바탕 지능의 동투로로 숨진 긴군 수연비 긴군의 비준 제배 가당 이자라 베디기 자가 토슈디 중국 시슝키 자가소 도유비지 디린 기나콘키 안조치리 나이기 난도조니 가자리베 고된탕 점링치 가자리베 권도잠 타능신 베기 가자리베 중베탕 튜밍키 개조소네 지르는 거지 행계네 그것은 나로나
1: 원래서 다 드랭에 대야 조 지 베기 가자리베 난도다 야면은 주시 체제마 담세 잡으지 중세 쇼야인 제가 다디 드린 안주 지 조디 롱진기 셈버버 손장 디나로리아 체지시아 조 고대 넘버스는 조 고대바랑 제제마 모두 그 소리 주제인 지난 안주 가자리고 쓰기 유년자 야면은 가자 시도장 근데질 쓰기 어려 쓰고도는 비나로 가자 쓰는디 죄제 쓰는다 대조 야침부 쉽차 돼요리 가자 리그 수류장 배차시하는 안주 등산지 배딥주고 가자 리그 모임바 안신다기 지 루규 추중 디주다 제된교 망부질 가자 승인기 딘제기 고된자 요리 다지단간에 가자 수류장 코랑리아 자세자부지 수유비는 디난리아 명칭니리 직 가르바다 직 착바사지 가르 수류장 가르 수 요리에서는 가르보 수류장 왜 된바야만 세부 세부 된다고 소리지 요리 배차는 남람비는 참어 통토비아 요된 요시 다사루비는 통야 매된 요시 근데 인도장 가르자스도장 지단간에 가르자스도장 가려서는 세배 된다고 소리지 근데 지리 다직 차스도장 가려서는 차바스도장 세부 뒤에 가려서거든 양직 냐수고수 멤버 도르두부 등산에 차시는 독도그 남배 소리지 차바스도 배차시하는 안주 잘라직 심을 털된 교대수 수유로로 수유부대야 차고 되었을 거라 근데 인도장 가르다 차스님도 전남도 다 돌드는 가려서거든 직내 고년 세부 쪼통이 니네 가려서는 돌드부 근데 지기 가려서는 자세 잡고 지야 요래스 다 대야 가르자 고려야 무시 가려서는 원중 개문농기 가르자 스님도 자체 치수 근데 망고 요래 이내 자외 간에 남도 근데 니리야 되는 되게 요구를 했은 게 제가 가르자 스도장 지르게 간에 그와 고초고 요래스는 직내 가세부 요바 다주 동년치 니네 직 양요 근데 매바 돌두바다 고대바 근데 지간에 바 땡 동년치 준비는 하는 지단 간에 가르자 스 요래 다데야 가자가 리버스도장 아니 슝루지 차버리 가자가 리버스도장 디나로리아 베차시나 베오크란리아 지르기간에 가자기 토마직 중단리 다그는 신의 지달체제 폐계친요리 디주골리아 그 직 중화다 제된 교실에 니네 베오크란 가자리아 퉁무모인베 캐주다고 가르가르요리 저선 니네 인도장 디주나로리아 직 슝루간에야 근데 이게 탈된 개고야. 근데 인도장 가자 리퀘스트도장 다 돌드는 가자도 지라 떡부 인바. 가자 떡시 가래수는 갑도 쓰고 있는데 야면은 시디 가래. 어다 딘데질이야 지다르떡 우여래. 대야지 단 등산 개시에는 아주 진지 때문에 쓰고 있는데 야면은 배대 리퀘단 튼바. 근데 간에 가자 스님이 근데 떡부 인바. 화야 구름 잡고 근데 이제 디나리아 낭도연 잡고 차견 잡고 가르카르 창구요래 딘제 지금 어디 제시하거든 아니 지단간에 가자리고 제제 딘제 쓰기요 세상 벽 가자리고 쓰듯장 지단간에 과제 참별 소리지 십제 모두 잡고 쉬고 망한 좀 어디 용거리 생기 지득 간에 가자 쓰듯장 가래 수구도는 뷰인 나로리아 송된 지구 가자 뭐인 봐 단도 가래 수구도는 안 굳다 토르 소바 딘제기 가자를 야유바 도르드는 땡 상매 가려서 우드는 가자 여대년 지리 최상 그 주시스 유년 자 야면은 디 야천별 소리 차대요 레슨기 자는 지르크 간에 가자리 무슨이 디 낭튼디 디 소리 지리 만주 지르크 간에 전부링기 지 가자리 그 조단스년 자 디주 간에 차샤비는 다 간제스가 지 가자 중요하게 뒤주 디 나오시라 지기요 배차샤는 계지 토리아 가차사디 폐체워지 가와주고 요래서는

0: nganzu pedib da dizu karcha chili ya khochuk yore. Chetan di pedib karcha ina chitanga ne pedib mewa karcha yongya me dengyo chile. Dinde indu zan karcha sidu zan shibde kane kawa kukuk yore sina ane chik karska pedib korangi ngamu chik pecha shana ejib la soba dinde ki longu tongda shi nga dinde ku khone yikza re dizu nyarza chibe kubla ya ayan chik kare suudu na mikshir da dinde debu yongche lu ya di chenjaan loksu karje kuyo shabu dizu ya ane chik karja asini tanya dinde chung an kale kale kare suudu na di pekyur chen shangyo chire chatan zumbu lingi na lo li ya nganzu karja asini di kodoyong ki kaal ya kowa lenda ya man jocha di tante chane shasha na jibu men dengyo chire pinzun kare suudu na gyuwa yu dengyo chi miri chigi karja asidu zan halam pedib chigu karja yin dengyo miri shenda chigi yang karja asidu zan kwa kodun nal ya shenda chu dengyo sur dende dende indu zan pyo ki karja asidu zan jiri ki gane chasha na kodun yu sinen da di chik mangboyo sur chire dende indu zan nganzu jiri ki gane karja asidu zan an chik sungrab ri pedib ri dhagar nangshin yiksan ri dende ki de chen da namdang lo sokwa ma dhe ba ya chu dewe tui kuyo shenyo dende chili ya karja asina 아니 지단 지기월 디 배체시는 그 예직 스년자 된데 지업이는 어디지 송저비 배대비 다가는 신 예사 다가는 신 구성 되는 간단 간인로 되게 대전다 남단다 뒤수 맞아 봐야 최대와 야면 디나로리아 남던자고 가려요래 때는 아주 별이야 차시는 맨 가자스니 된데 용구요래 된데 인도산 맨 디나로리아 줍제 가르 가르래 된데를 속바 세월고 샤베 투익 된데질이야 지단 간에 가자스요래 된데 인도산 가자스니 디나로리아 가려서거든 배대 속이 가자스니 가르차브레스는 아니 배대 속이 지든다 코불로 속거든 된데 이 세지 야면은 제십 더둘기 주구식 차 유도산 가자스니디 단대차리아 만주직 리버 퇴년년 수유년자 야면은 로벌롬년 난년 추 통말 가려서거든 직 징내리아 직 균을 논야 수유년자 딘데리아 통말게 주구지 인도자 가려서거든 배주에 첨부시라 하리 점블링레 차샤는 등산가 가자 리버스도자 뱀미스베 달게 첨부시라 하리 가자 리버 땡제 안 가려서거든 kare tingdugi bai jik chenri siku yu nian zha ya mena rikwa sawa kanda kanda ili ya ane tomar ki jik tsuyishib chiya da ya mena dinan ki jik juje tinte duendan ki kuo li ya jik jeshib chiya ki kare siku re suna tablam da jik nyaa jik sinen jik yuwa re tinte jik cha debe suri chire tinte indu zan nganzu rinne karda kari yu nian zha ya mena sosu chile karda kari yu nian zha tomar karja gani jik tsuyishib chiya di kachanbu chiya deyo. Bena nganzu shimju chenye jik mwene chashamne sosu shimju chiya kabzio di karire. Kabzio deya ngema shimju chebe jivu dawa karakari yore. Dinde jik dagu udu na an jik tomar karja ki lamne an jik tsuyishib chiya. Dinde ki karayas udu na nezu da yores. Lagwardu bena chige dawa dizo yinbi na tingdu bena 나한테 지금 심주긴 이내다 야면은 다가는 신직 사도육 남장 갈다 가리 있네 대양월이야 가짜게 남네 장기 심주 뒤고고 도면도 대 튜닝 도면도 디직 중재제 딘주간이 야직 편도 유명 딘제가 그래서 토 토마르트 가려서는 가짜게 남네 선열치하게 딘제기 그래서거든 직보자 망부치 차대요 딘네 인도상 가짜스니 디 가르스기 요래 쓰고도나 다주지 로비나 안주 가래 가르차 나로리아 지릭 간에 딩산네 차샤고 도나 갸체세 간에 차시는 가르차스 두자 아니지 망부질이야 고쳐야 요된죠 뼈는 세세 제봐 고와제야 다주지 야만은 어르치 슈지 딘제기 지글레 만주 페베 크균스네자 야는 람스나로리아 가르차스니게 타니에 차데요레 시브제 간에 가르차스 두자 다양 안주 가르스는 수지 주구디 최직 더부질리 최다음에는 야만은 가려서는 체도 예배 명세 간에 차시는 가자스도자 지당 간에 배딕 발자스니 딘데질이야 고초고요 딘데 인도자 지르기 가자도 고도연스네자 야만은 디 가려서는 점불링기 가자기 직 리베 다직다 벽이 가자기 직 개발자오지 저는 다 뒤에서 질리야 샤는 되고요
1: 간단행계네 센시바티니 변종 셰드시비 군두 치리레젠디 디랭기레젠 나간츠 변종 롭치 리슈룸링키 기겐치모와 셰럽 상발라 덴디슈네 까차리 비고네 치리나 신유 샴로모티네 디고 세로나
0: 난저 벽이 까차기 직배 중배 관리야 담마 도드지 뭐 소리 쉐비는 지단간에 벽 까차지 무슨 년자디 포만 난저 직 부이 포만 직 중반에 아니 다지 초요래 단단 난저 최신배 부이디 드미삼부제 직 살도 되게 연습요래 봐 대원을 야직 비유 중요한 지게 매년 지게 뒤 견처 개 말이 다들 주신 비 비유 뒤 투명산부에 가는 중도장 안 투명 구도장 안주 루규 용자의 최종 터기 세바 직능리야 급대도장 최진의 망부치 별이야 결구 추약이 대주 된대질이야 즉이어리 된대 인도장 최직성 망부치 교리 인도장 배차시 없는 안주 루규의 대주 나로리야 가르스기어리에서는 투명산부제 토말 그래서도는 말기 파토린 연전급려야 여덴족 년부상화스 년디 다상화디 저토비 인수여디 영이 가르카르에스도자 아니 디나로리아 제네스기 도주 소고 딘데 망고지스 디인도자 토마르기 가르에스고든 디졸레야 가르에스고든 파던샤브스고든 년자 야면은 최 두르베 다지 가르에스는 천잔 초직도 뎁샹교 디수 상마로리아 뎁다 데야 먼저 하름 가르자 총부레스 주초고요레 ngānzu tāndabjī mani kambumzhī kājimzhī dīzhū nālōli yā gāb tītū kārēs nīmbu sāngā kodion tōgu mā cē ānā jīg jēnzhē sī dūgyū nīshū dzagjī sī ngā gī tānyā dīzhū inyā kāndrē kāndrē yīmē dāgā nāngshīn jīg chē yōgī chāngjāngla sōba dīzhū mā ngōchū jābu cē dī cē yō dī yūdū zā kārjā sī gu dū nē jā tōmār tā dīndē jī tūmī kambnē hālam chūngbā yā dzī chōgu yō rēs dī ngānzu kārēs gu dū nā 단대 비위기 가르쳐서 있는다. 디조리아 샤초요레. 니네 가르쳐서도는 가르자디 중사회 주고 먼저 영수 차고에 급려야 전부 투기 가르자 첨부 넘숨 사지 딘제지 용다게 세수 주어리. 지단간은 전부 그 구두 가르자 첨부 넘숨 스니디 가르지도 쓰고도는 용다리아 지단가다 치디 송진 내 우초제 아니 치제버진 담은 우둠 전부 디숨기 옆에 숨기진가리아 가레수도나 중대외 가자 디게리아 지단간에 벽 가자 넘숨스기 왔다 대야 땡갈 가자 방당 가자 아니 진부 가자 스니 딘데기 타냐자 요리 최선 디게 숨리아 먼저 가레수도나 병어럽게 가자 스기 년자 양 전부 구두스 타베 가자 전부 넘숨스니 소리 딘데기 타냐 요리 다 디중원을 그거 총부레 디주고리아 나르기 개번 넘기 세바 미지부터 이제 망고 요하래 이는 레 단대문에 차시는 안주직 심주국 제부석 있는 데 디조 대비는 가려서 오도는 단대 제야 요부 배차전 댕가르 가르차다 디조 제야 요된 조지 댕가르 가르차스니 디 안주 표기 지단간에 가려서는 딩줄 슉수 초업 폐첩에 나라야 가려서 오도는 요하래스 디 요야 대 가려서는 나당기 개번은 그 그린 댄제 아니 댕가르 가르차 디 가려서는 딩줄기 최리야 쇼요레 근데 인도자 내가 가자디 근데 지명 안주 세도도 무슨 투구리 근데 디나로리아 내가 가자다 위나리아 쇼비나 내가 가자디 그래서 토말링시드 디준나로리아 코란데베 투즈 아니지 더비하기 가르수그래서 오는 대비급리야 가자디 대비 아니지 야만의 세대와 수레 다른 신 촉진 난이의 수레 다딜 소바 자가기 빈드의 수요의 벽이 로자와 전부 수 댄좀제 안 가자디주 댄러 버버레 다 디게기 그래서는 난든주 세베스르 주요레 딘데 인도자 만주 지리기 간에서 차샤는 벽도 타고 가자 전부 넘숨 나로네 다지 가자 안 쉬디 하름 댕가르 가자리야 지 초그면 로삼산지지 댕가 가자 코랑 링시 나로 죽 로라스니 소리 딘데 요레 죽 로디 ngāda sū gudu rēsu nā ngāda tīti sōngzhēngi gudu dīndē jīli ya yīngguā nyāngsūr jirē dīndē yīndū zhāng rūgu lō dī dā kājī kārē sū gudu nā tīti sōngzhēng dā sēnā lēk jīngyuān dā tī sōng dēzhēng dā yā mē nā kārē sēn tīti sōngzhēng lā sōba dīndē kī pā zhū jīk cēn dū zhū chūk dēwē nā bē wā gī dēngā kārjā dī zhū ngam chison dezon gudu yul chungbe yinsu nyaksuri dindegi e shesu yuwari. Inele di lozawa ri binji dari ri digi egi kariyasi na loben changmachi ki dizu chungya agi tuzu dizu dewi na halam denga kaja di nga da chiti songzen gudu yul ya chung men roa samsang ri. Dinde indu zan di zhugu lo di tangar ki kewa mangburi nidu ki bechashin garja ki da dinde gol ya shibze nani bechashin dungarun buchi ri dagnan shin kangar 계산 수림제 다가는 신 지 조세 제출을 소부 등대기 디고리아 다지 문진 세단 소수 루글로 임바 지과 맞은 점제를 가려서는 이제나를 세가 유효되어 봐 이내래 왕당의 지수고리아 중세기 아니 파주지 개발된데 쇼비어리 근데 인도 카지기 루글로디 지루디 제베니 게게니 수접시로라 딘데 지수육수르시도 예 이네다 로벤다 딘데 지두잔다 드리디 나로리아 아레수고는 디고기 저버티스 슈모가 제제파 도도자부 슈민 주글로디 한람 지루 게게 중니글로데야 덴가가자디 잠면로 삼상제 저선 덴가가자디 지루 게게 중니글로 인베는 하나나다 치디 송쟁기 셰슈베 걸러바 디거블이야 덤교치리 덤니게 배차시는 나한주 로자베이네 가와 배직다 현류 왕불라 소바르와 최근 나와라 소바 급 디두기 가레스우든 캐버디즈 조데요르스 로저와 참모 디첸나로리아 좀된데그 진루 아니 샹아르 안독스 주글로리아 더빈 더세 유디네 아니 보다 동타 덴가르야 인스 제제 슈유자 디더세 유디야 아니 덴가르 슈유유잔 치기 민남기 아니 덴가르가자 쓰요레 원에 저는 덴가르가자사 디 쿠란 베제 디 쳔무시디 마레 타능 안주 가레수고든 책동 숨제 니슈적지 로리아 샹베 체베 딩주르라 소바 디즈나 로리아 탄다 덴가르가자 닝슈디 제야 요레 덴가르가자 닝슈디 쳔잔레야 최규르세게 레가차 지샤요 딘두산 덴가르가자스니 디네 치기 민남기 덥세 유근가냐 파 아니 민다신 교수지 덴가가자 대응한주 가레 세세 제토구 요레스는 덴가가자 나로리아 딩뒤베는 슈베 최전디 둔게 니슈적숨지 제단 덴가가자 대베급리아 급두두전 펄리아 최교루체 요체기 버스 윤년자 장디 둔게 니슈적숨점지 임바 아니 덴게 초구 요레 대치리아 배차자는 침뷰가자스니 딘저자 중요저리 다이네 침뷰가자디 다능하는주 제야 매야 되버지 심부 가자데 제니 망고 중요 덴부 치다르 거블 야 임나 안가르게 좀된 지레라 소바 나당기 케바 남지 다가는 신 가레수구도 치수 중샤베 베나 난주지 부든 좀 부치지 다가는 신 갸왕아부 침부 예윤 디준 알로리에 가레스나 침부 가자데 쇼요 부치제 대야 제베 수르든지 나요리 이내 단다 가레수구도 침부 가자데 제야 매자 한 십제간의 침부 가자데 지점의 중요함에 디스콜이야 마베 뽑았듯 무슨에 제대로지리 다이네 더블레고실이야 단다 가레스는 팡당 가자디 니두 가레스우도는 나한테 벽이 댄주간에 예선 중요하지 제산 디인두장 팡당 가자디 더비아기 투주디 키 로틴데질이야 더비인스 티오리 더비아기 전부디네 아니 나다 나한테 다 용자라래야 체제가 진수고여봐 나다 체제급래야 더베 나다 체제기 아니 지 접시 경우에 두수 지단가 아니 나한테 가려서는 지루 얘기 중은 내 체제 얘기 십주 시직 신이 다 대연유 지샤 연두자 아 다디 디바라기 키루디 파주지 지 연두자 얘기 순주 나로래 면조 삼바치여래 저단 판단 가자 제토베 디 먼저 가려서는 나르기 가샤 닝바 디즈 투즈리 디즈고리아 딕스 세가스 총브리 카레스고든 팡당 가자 날로리아 덴가 가자 다 침뷰 가자 팡당 원로 중요바디 치글레 세가요리 다그네 심벨 사신 팡당 가자 날로리아 디날로리아 침뷰 가자 날로리아 마슈바 야면 되바 되바 디즈 파 카레스나 카레 세야 체바남 서비아 딘데기 고르기 소리인데 숭지 망부지요리 딘데 인도자 팡당 가자 디 침뷰 가자 다 덴가 가자 야만 덴가 가자다 침부 가자가 치수 충분히 세버리 근데 인도상 만주직 지단간의 루직간의 쳐바자고 지도상 지로디 네바도 지로 계계 순주 예인진 딘데질이야 충분면 더 삼상지요리 최전 최전 디인비네 덴가 가자래 시라가 망요리 발음 가래수도는 최전 숨길 학습지기 때는 덴가 가자리야 최전 둔데 니슈적 숨 열어봐 단데 디 가레스는 팡당 가자 디날로리아 최전 책동 야면 숨주 수 없이 쉬어요 다 이내 디날로리아 지 야단리아 디

0: 면접을 된데 용기 사회 간에 가려서는 뒤 예연치 중요해서 된데 인도상 먼저 표도 작배 가자 첨부 넘숨스니 뒤 다시 그림 다우지 지위는 토마 댕갈 가자 중 댕갈 가자 뒤 뜸니다 뒤주 가려서도는 먼저 가려서는 로젠가우 배질을 소부 뒤주 그런 류왕불러 소부 뒤주 뜸교진이 쓰여 단다 뒤 첨부 가자 뒤 루규 용다기 디주 제시 디주 나로리아 로자와 디다기 뜸면도 삼산지르 다 이네 단도 베디 지 슈야 슈브랑기 간조지 뭐바 제된 교지리 판단 가자 디 인비는 안에 가려서 키 르 슈거야 견교 손자 디나로 나르기 안에 빈지다 가려서 우드나 단어실을 속아 디주다 안 로자와 개발 슈바 가오 베지를 속아 딘제기 뜨바 시체제 안에 겨비 인수도자 디 가려서 우드나 공기 뜸년다 뒤주다 뜨베 가자 나로리아 쿠베 아직 최전의 장을 속아 안 뒤주 가려서 우드나 안주 직 셰도 투비 악수지지 딘데 인도자 지단 간에 표전부 구두기 가자 쓰고 있는데 디 가와스 교회에서는 급 뒤두기 표리아 최 교류체에서 두잔 최 용조 교류배 차장기 다시 토고 있었는데 야면은 템장 쓰고 있는데 딘데기 된다고 소리지지 배차시하면은 안주 등산지 근주 댕주스니 주 타니아 중구요 근주 댕주스니인데 전부 거울이야 타니아 댕지 단다 지단기 가려서 십제난 얘기 근주 댕주스니 얘기 타니아디 표시부 거울에 걸려 좀마도 댐방 아타르글이야 타니아디 매스요 딘데 인두자 안주 가자 나로리 세투요리 최규르체가 레가 자스니 소리 딘데 그 뜻에 산내가네 용 용다게 챈데주 산내가네 차된 교실바 제장 직 판단의 댕가르의 침부스두장 소치기 민남기 가자디 토마 뜻에 사곤디네 아니 민다우스 야르제 한 다시한 교질이야 진은 디교어스 딘두장 지단 간에 가려서는 전부 구두리야 가자 채무는 숨스니 디 다 디소르지리 다 되는 안주 표시부 거리야 가자 된데 망부 총병이 쓰여 안주 다 등산 가된기 가자 망부 요리 디주 최 나로리야 시부 거리야 된데 가려서도는 빼는 차시하면 안주 로젠 렌젠 상부 재생 여기 가자 된데 요리 쓰여 때 가자 무시스케 제야 요 말이 이내 코랑기 지 로마 고기 기단외 재생교기 로젠기 남달까지 조명을 쏘고 디주나로리아 로자우 코랑기 재생교다 콩글 로마남기 재생교를 쏘고 야면은 규르생교를 쏘고 디게기 최규르베 아니 가자 잡으시오리 다 가자 디인조 야면은 코랑기 로수 가자지 떠유조 디중안주 단다가래수우도는 가전제제 슈투야딘데 민두 다가는 신지 가담기베 신년 전부 뺀 오로서 런던 시르기 떠세베 양지 가자 된제 유스요르디 디졸레 안주 단다 제야 여버지 말이 다가는 신직 침 탐제 캠벌로 소바 디즈다 개외신이 침번 남기 제신교 변의 침 남가자 침 로산 타스니 딘데 그 망부 제신교 양직 가자 딘데 유스요르디 디조 단다 안주 다직 제 매대베 소르지리 딘데 인도산 퍼시브 틀리야 안주 치기 가자 나로리야 요르스야기 차비 망부지기 비균 동배 소르지제 무시간에 근데 지미 다딘데 지 슈부 제아버딘데지 니두 배차샤는 양직 비닝트 나로리야 최고 촘스니 딘데기 차비 닝부지 제수 딘 나로리야 퍼시비 구두리야 갸간네 추 교르샹교기 다는 신 갸갈 갸나 다 리윌 소바 딘데 가스군의 교르샹교 미리 신다기 더구 미리기 간에 교르샵에 최리 릭슝리 딘데기 배제 가르샤 다는 신 안주 퍼 나로리야 댄주 퍼마스 제주장 퍼리 남기 제샹교 가르카르 유명들 소바 딘데기 아니 아니 얘기 요 된교 된데 요 딘데 인도자 디주 인네 등상하는 세세나 제시 개선부치 차대요 그래서 저는 사회관에 가려서 우도는 표시부 가자디 단다다지 자야디 권보수를 차대요 다 가자디 급로 가자지 다르지 요래서는 양 배디 세가 매우 된대다 양면은 방다 매우 된대 말이 니두 배차시는 표기 사죠 망부지네 표시부 두기 이제 된대 망부니에샤 요래 이제 망부니에도장 배차시는 안주지 보리스니 소리 된대 다가는 신 조가르 비닝 스니 소리 된대 다가는 신 기주 비닝 릉주 비닝을 소고 디준 알로리니 배제 소수 겹로려야 가래수는 한 최지 다 샹바레 딘데 가자 소리 딘데 네 쇼요 딘데 인도자 데 랩통겐 베 지신도 체제 가래 수고도는 급티도 시비 투기 푀기 가자 그 조단이 딘데 리네 중앙 롬부 제고고도는 제시 이제 안 당부도 제주 차대 개침부 소리 차대요 레슨이
1: Pyoegi Shirila Gyungnansi Panangki Kati
2: Pyoegi Tingrep Kewangki Rikshung Songling Tora
1: Tadakigi Zinshimati Pyoegiong Shirishibi Gyundu Shirili Zinyi
0: Tā tī shūgō lī yā bē chāshān ngā nzū tā jīg lūkyū kī yedāng gā nā chāshān nā jīg sā kē tūrūp sī ngā sūrī tīndē kī tānyā tā yō rī. Tīndē mā chāchē ān kā rē sī nā pio lī yā kār chā kī rīg bō rī tī sū bē tī chā chū bū tīndē shirā chūng yō rī. Tā tī nā lō cip chūn tā wu chī lī yā kā rī yō rī sī gu tū nā nā tāng kī kēwa nāng kī tōng mā rī kā tā tēn chū tī kī gyuru tsē tsū chukchī nāyā kī chālē tīndē lēp chēmbu chī nāyā shuā yōrī. Tī ngā rāndzū pio kī lūkyū tō kī nā tāng gāngyūr tā tīngyūr sī ngiān tī rī sī. Nā tāng gāngyūr tīngyūr sī ngiān tī tānyā dē yā chī ngā chī ngī yōrī. Tāndā ngā rāndzū shuā tī nā tāng gāngyūr ngā mā tī rī. Ngā mā tī chīmā rī sī rī bā. Chīmā tī kā rī sū tū nā bār mā chē. Chā tāng tī kā wlā yā nā tāng kā tīng tī tsū jīg bē kā wlā yā tā tī kā kā rī sū tū nā chukchī chē bē kā wlā yā. Anī Nathangi Gatengi Gacha Sanyi Dinti Chumburi. Nathangi Chik Gatengi Sanyi Di Chukchi Chia Di Nganzu Pyoog Rinne Togi Da Chik Chawa Chambu Shubchi Liya Zi Chuk Yore Bena Deya Tomar Chik Mungshi Mewa Da Dinti Ke Mare Kare Sukuduna Pyo Sivu Gub Liya Tanchi Shushu Nangshin Che Garcha Dinti Dangu Shi Gane Jaya Yoma De Yine Li Chik Tenchu Chuy Ruru Suya Nganzu Ne Chukchi Sikirwa Gata Tenchu Chukchi Chia Ki Chale Di Nasha Yore Stingsan Pecha Shana Nganzu Jaya Yoy Dengyo Di Chun Nalo Liya 배는 퍼시뷰 급리야 중샤베 봄진데 망부여르 디나르 봄봄스 두잔 배 배차시는 균봄스 녀소르든데 응봄스 녀소르든데 숭봄스 녀든데 다가는 신지 가려스나 도마스 녀소르든데 그 남버든데 망부시우지 중요하리 디 퍼시뷰 급네 촉지 제유자 디 단대 내 배차는 안주 직 개동 송두스 녀소르든데 타녀 녀소르든데 용구여 디나로네 배차시는 송두 잡지리야 차샤는 나주 지 응어리야 송두 제제르고 요레 장어조다 야 메시지 신다 가지로 도마스 그도와 원에서는 차비 딘나로리야 도마도 송두 스닝가 추된 조치리 토마 축지 차디 퍼시뷰 간에 챙겨레스 도마한테 주 니에 도마 단단는 신 뻬직 마르 뻬 망부 카지리야 뻬 숨주 요 된겨든데 카지르 뻬 주장 요 된겨든데 망부 정말 송곰스

yan tuzu dita nyamba becha shena nga yanzu pöli ya miwaan pola sonam dobye gubla shang shewe natangi gaden la sokwa shiba natangi gaden sayate thongma shang nyan da gyawaan gundin chubwa dinte chik gudu ne uzuk zhe shang gyo zhe shade inan le gyawaan gundin chubwa koraan unye dinte po chi su karesun disi sangye gyazu di jugru gyanga chay shade koraan le yan chik doma liwa karesun nezu la je yan di chodawo lu daga nan shen chik dagzi miwaan lagya ribden sokwe jug gyanga chay yorde de le yago chik maa kyangba chay an chi su di jug tarjimba di miwaan polo sunam dobye gish 경제 가려서는 근교도 땡교를 소바 되게 차장상 치수 가려서는 되게 하나 변제 군쟁아와야 차로 표제 벌신남 숙세티 토만 빠르듭스다 야면 이거 고서 되수다 등상하는 주 등지 시가 되졸이야 근교할 때 치수 벌신 어제 숙수수에서 된 나당관 보선자 한안 주 용달이야 나당 가든스 년대 중부에 다 되조야 나당 가든리 인해 안에 지 리론 시아바 도지다 아 되주 가르샤 되주 뻬미스베 개부터 이제 고샤요 세상 되주 거로 야다 가르샤 되주 시작이 쉽게 중요해 다 치치리야 안에 가든리 다가는 신 개베 근데 송접제 근데 망고 수부 상제 더드는 디거로야 지 가르샤디 벽이지 가든장 마세 다가는 신 순봉 그 가르샤스 녀수르 근데 시라 중요해 근데 인도자 벌이야 가르샤기 남수이 내자 되주이네 시락 개버도 마수네 중부질이야 지초요래 가든 가르샤 파표베 난동한 주지 순봉 가르샤 된데 내 망부요래 순봉 가르샤 날 차샤위는 배차샤나 아 따당 안주지 순봉 날로 내가 쉬지 면도 삼산데주 가래 단다디 땡갈다 다가는 신 판단 날로 코대베 가래선 전부 최선 대전기 제베 아니 지금 야면 교르샹교다 다가는 신 제베 교르샹다 제장된데 님도 퇴용교 된데 인도자 디조 지금 순봉 날로기 가자 안쇼기 될 지초교 다가는 신 빼는 안주지 용다기 다지 순봉 가자 안쇼지 배차샤는 던지 쇼쇼 능신 체제 조지 밴데 어디샤 디 순봉을 소바디 가당 고만한 게 안에 그래서는 축제든지 망부 제어래 축제제 토만 조유송 대인 버그인스니 된데 주 강가로로스 77이야 최중 야자스니 소르든지 최중스도 전 최춘주 된데 주로로스 갈학점 유스 토만은 자네 여마 연조든지 말에데 그래서는 축제 남베 림베나로리 안클리클리 송조자부체 토만 제주제 전된조 토만 시잠네 나잠네 제제 클리클리 그래서는 조유송제다 되게 좀 주로로스도자 다등상 안주 제야여 대외 최중 야자스니 된데 중요하래 안 다가 능신 지 치수 별패

네 예외 소리 쳐야 차단 딘데 간에 망부시라요 순봉 예외 소리 변 양군은 앞에 순봉 잡으실래야 차세는 송치마다 송남마다 아니 하바도 상황을 소바 딘데 아니 송딘데 야쟁이 스니 소리인데 림바 송간에 아니 가자고야라 소바 디졸리 아니 순봉 가자 조단지 다 다른 신이야 배차신 아주 딘데기 양 디나로네 순봉나로네 최전직 수 로스 가자이 가자고 위는 아니 디 템장 잡을 소리지 배나 링시 컨데스레 데네 중무 컨데레 중무 나로레 가르가르 난도 십제 간에 근데 근데 근데 고요레 띵아 양주 띵뚜기 지 배드 제 유베 나로기 안 가자스니 소리 띵제기 에 가자기 십제 조단된데 요레 당은 생 양주 표베 배제 나르기 배제다 디주 소도 폐제오지 에 레밤 수브스 뷰숙 된데르와 뷰숙스 두잔 야가르기 나르기 신달레로메 배제 소도 된데 폐제버리 근데 인두잔 디조야 토마 있는 즉 결론 세제 달다 야면 제구를 속고 딘데기 파 대만 못 후야기 즉 딘데기 자기인스는 자 딘데기 터비 딘데 배제 열대 치수 결론대 매합체 다르게 규모가 제구의 규모 손자 대만 망부지 가려서 온 카체베 소리지 안 디추 로로 속고도는 릭신 렉탈로 속고 베레 남살로 속고 딘데기 전제 추 로로 속고여와 이내래 코 카토리 아닌 것이라요 카직 토르베는 대만도 파주 자원에 제주면 도야 책을 봐. 근데 인도상 배배 가자디 십지 그거 차대요. 그래서는 쇼단들이 대만들이야 가자고야 된대. 대야 가자수는 아는 거 아는 주지 젠기르스 있는 자 가다 거단 소리인데. 배는 배배 배지지 배뇨 차지 배뇨수도 배드 카도르 차지 자원에 여와 최면도 붙는데 인민이 배지 강직이 왜는 강직부터 크게 공도 인민 세부치. 세도 도구리 띵안주 등산 촉지 제할을 빼미스베 더블 드윈샤요리 더블 드윈 투비아디 가려수는 베베 가자디 십제시라 데마베는 슈부 슈부딘데지 롱부 캐르베완 다음에 롱부 견교고 데마직 장을 잡이네 데마데데제 그 난도는 그거래도 뼈 그거절래도 데프장 그거절래도 차장지 지하 유해된죠 디 까다하게 남 예루 소리시 또는 데마 소소리 인민의 소소 등산도 마수는 안주직 등산 갈사 지망이라 계수님 지켜야 여러분 지망이라 기인도상 랑 근데 근데 이미 고지 차진되게 차장 여러분 되는 진짜 배배 배지 뒤졸리네 아니 된대기 되어서 다른 신기 가자기 남부 된대 있는 배지를 있는 편순 속보시라 여러 배는 구절 하셨으니 소리 된대 있는 아직 한주 지준 밀에 남다 된대 나 드럽 조선 주시 중이 뒤에 다수 유된 여기 아직 고대스니 소리인데 이미네 대마소소는 삼불 하바도 고르래지 지금 고르망부시달랑 저 여러분 고르랑 대바 연구기 대하면은 년 년도 연구기 고르디 그게 커둘러야 또 딘데가네 고대간에 있네 까자고 여신죠 딘데기 디카레스고도는 배제 대마직 면세 대마직 낭도연게 나로네 양 대마직 나로네 청정 그거 전에 양 까자고 당 소리 딘데기 뒤와래 세상 가레스고도는 배배 까자 가레스고는 디 가르스가 구시 디주간의 차시네 다디 망고시라리 고단간의 차시합이 내래 견진 뒤숨도 속고 된데 구주든지 망고주요리 개발의 차시는 낭든 숨주 소단 챙겨 숨주 소 숨 챙겨 숨주 소한 챙겨 된데기 낭든 거이셔요리 아야 뒤바 차시는 천장당 가려선 대장 좀 된데간의 거이 챙겨 저는 안주 가셔야지 제외는 배제디 간제지래도 천장을 가르스고도 당은 신 디수 제버레 용다가 민을 가르스 그래 다가는 다가는 신 가르스고도 낭던 컨텐츠에 딘딜로 속보 다가나 체진 디수 있는 뱀미스의 편숨 속보 유연인 교지리 다양 딘데 징어 치나 뒤버 치나 디수 인면에 배차시는 가자스 그리 배배 배지 제주 지하고 소리 짓는 칠로 조약 소리 짓는 덥디 간에 아니 뭐 천장다 대장 좀 차창 마찬 딘데기 지하 디수 덥대베 치다리 다니네 야지 로베는 디 안에 가르도 수제도 당는 신 고지단 간에 조제도 가르가르도 딘제 간에 치야 안 개발의 차세는 남든 편순 속고 시라 치야 요된 조치 세다 가자 임네 견진 되숨으로 속고 딘제 치야기 양지 지단 간에 네 개발 믹세 요된 요된 조치 당는 신 배차세는 지 가차 나로 배배 가차 대준 나로를 야 지단 간에 최진 대수 편순 속고 시라 요된 조 배는 먼저 배지 장비네 배지 소수 배는 개동부수를 시장비네 개동부디 거두 시장부래 수구마당부래 수진다등부래 수세다남부래 다가는 신 이게 진년수래
낙자 배주 가르다는 요 슈고 가르 배주 남으래 아는 배제디 샹베급으로 야 가래수고는 안지 그 사마 세징 소리 배차전 디나는 차장 잡 낭니 나가는 신지 셀라든지 다니 가르 중부래 아는 지 토마르 샹야 샹베 두주 나가는 신 바르기 때무 가래수고는 죽 집에 때문에 소보 딘데 근데 장요래 다 딘데를 소보 디수 가래스는 낭도 있네 그래 편숨 타고 쉬고 댄겨지지 세상 안주 까지 때비는 빼지 치고 그 낭도자 맛에 딘도 가는 주지 배배 비 까지 유지 빼지 낭도 파표배 아니 체제 망부치 때 도요래 빼는 안주지 기르 대균에니 대배 봄기 죽 장지 대준 날로네 봄지 수요 샴버레 아 당는 신 생두장 가르 따직 진다자 수요 샴버레 세다 캔수레 이기 티년 수레 다 대주 가려서는 최진 대주 세우시라 요래 근데 인도장 안주 벽이 사제 가서 군이 니야 요 댐벽이 다 가자 수균에 다 대주 나로니 빼지지고 그 최진 장 매세 급 대두기 지도 내나 있는 자 로규 있는 자 망수 있는 자 다가 능신 그 가려서는 교제 그 최시 수균에 자 조장 그 낙제 수균에 자 근데 강이야 망부지 그리야 대체도 그 빼는 안주 나당 가자 잡으시 때에는 나당기 근주 가자 대주 나로리아 조선 그저 친요레 밀라 근데 스튜브레 신 대주 토마 버신 대주 그냥 그 사실 그냥 근데 댄제 슈브레 아니 조시 그저 친요레 어빈 그저 친브레 다 대주로 속에 십제 간에 꼬셔 요레 근데 인도산 가자스 년디 등산 나온주 배제 짬 마세 단도 직 대단 저와 여대베 링내 망부지글이야 셰도시아다 딘들이야 체진 코든 진행이 한 겹제 편숨 속쇼지기 대치 차대요. 근데 손자 딱 가자를 더 놓지 믹스기 체주 된데 망고요. 변은 체인 도단 그 체주 다가는 신기 가래수고도는 가자 코랑리야 안주지 갈스가 딘나로리야 통마 축제 진행 소수 문진 체나 소수 따와 배차시는 별 가딘나로리야 카지기 슝 쿵마리 슝 제슝 배디 천대에서 제제 야주 전교든지 양카지 디제슝 전면도 디펌에 된주 된데 레시아스 제제 양마 유샤야 소리든데 용구요 딘데 인도산 코 다가스 유베 용구요 말로 줌젠다 제제 모두 세부지 구구요 바 디졸레 카레스는 가자나로네 제야 요네 요치레 등기 슈슈 능신청 아주 빼지지 균을 연구고든 토만 가자다야디 개첨부 슈브지 차대요 레스 다 가자기 낭도인지 다 다가 능신직 제단지 디주나로리아 모두 슈야고 소리든데 망부요르디 진행 아주 되주리 니네 단디 대가르직 가래수고든 나아기 장세자부지 지고 제대네 모두 모토비아지리 가자다 직 익상한다 진행 디주 십제 최고고든 네바르도 인제 민지기 뭐부랑 뭐반 돈을 시야지 아니 덕십체 파 제세 겹이는 아니지 가래수고든 직션 치고 맞에 냠냠하다 딘데간에 랑야 유해된 교체 손자 다 먼저 드린 게 뭐죠 쉬어야 하시는데 다디 딘데질이야 여기

야, 다 제도님의 링시보 와신도, 강생감이 요래 색바신도, 탕가라 고이비 쇼경 원바신도, 샤와 무종기라 제제바신도, 세장랑대 초다보 와신도, 타바다 토바메바 레쇼아 아메 션슈토.

年纪不样怕难看不起杨家买一个裤追蓝鸡婆婿母婿写了金别妻牛穷穷难穷谈归年从年样朋友改着归位

0: 当为写了写气语，写气错误退谈着。
1: 写个国梦，这个怎么呢？写这年不打个当为错。

Sonalingela,

几十年弄清了一去，这身子的脸皮一松一磨，该女人几斤重的去，弄清了几十年去谈着。

송개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0: 아니 깡 아니 제타나라니 헤포 나네 카카리스마스 나니 게사타사
1: 고문초 이제 마샬은 수남다와라
0: 너 틱러다는 거지 양게 틱라
1: 너너
0: 너너너너

Kam

기부 럽탕 푸이 파 영주 제니 기부딘 카바 영주 메바 탕 타세 타젠 타마떼 작바 볼라 낭세기 작신 파마 숨도 예스 숨게 폴라 기부 럽딘 타숨기 이와 치 구즈 탕 제바 배탕 제제 나졸리야이나 모두 탕 제시 나모도 와라 리제 디난라 nge chakpa sumni nangte thamsi sumbe pola gibu rimding tasumgi dagi iwa jizu kola sumbe chikang di tenbe kodong kola yae na ngordu thang deshe shubha yin. Lizhen chime nangla nge mutu je jinju gi mo thang jinju gi mani ngi nangsi shibdu jugzu kola yae na ngordu thang deshe shubzu yubbe gaji pyugol nungting senpa bo namge tuto do sen nangra na.

其人此上银边松起军装南唐东角那当街边这些名字真有

0: 大臣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组案里，创不了他。重组业绩第一 le tsongso tang lin tang, chongso le tunki jine, le ga yakbo cheba ma se. Tantong chonggir te yongso, ngwe la chongsip saba gyogui cheba se. Nyadong yami chomini le dawa chongyi pe zinshu du nim, lo dun Xi Jinping ting tang buro, yi wu la dakje simjo na war pipsi. Kong pipsi sisi tang wu ti, da chen chongzo ni se. Gap tiri, Zhejiang Xingjing yi wu chonggir, da chen chongdi ki gunzin ki gen kur simpe, liu qin to yi. 로드윈 시진핑키 안수의 준선배 캉파티를 고라직 윤희 캉파티 하장 장신 제치고타 조람 하장 양신 갸치와 유바 식지 강의 유배 속지타 갱군타라 뇌강 상마 캡유미 근지 낭송 시주 유바시 급디드 저장 신진 이우 총기를 다천 총대 다천 총송이배 당지비 우윤기 갱쿠르 신배 변신 원기 안수 공강의 유배 속지를 생아 준비 뇌강 도딘지 주비 강의 유배 뒤상기 대강 닝베 강딥 켄니 대강 사바르 대초 지 무동미구 로드윈 시진핑키 안소로 용범마부의 속지 튕기 당 소외니 줄라 토난 켄니 공수 무유 강의 탁주 제로 된디 제디 균요주 진문규르 길람베도 지강 제수 류미로부의 악주 낭충 시주 여버시 지강 제수 류미로 시바니 로드윈 시진핑키 이우라 낭베 악주 인라 공기 피게 대기 섬시 강두유 Gopti Zhejiang ki bianjur gyongyong ang pekye simbata, chongji tang chongsip ki pekye tonyam minbata, tuisam minbi nidu nguansi tibuyu. Tantung suxin par ki jiwa tang, chongji tang chongsip par ki jiwa takju chi kujiyu. Nidong jami chumi sunglu dao dunbi zi juni, lo dun Xi Jinping ki Zhejiang Xingjin deng wu yi, gop jukji bie cang sum chuzo ting si bie to nyeshu piu ni. Ngan su nganur tu ting rup jintu jiwa tang, kyun yong ju jingwe la ngunjur chi gui.
1: 雄雄天囊重视岁月了，写字天阳重视多月。我那头听着不见多句话谈，重视比听着不见面了，听着不见用没事。重结谈重视比给吃亏些吧了，团里人归吃亏不嘛事。重视比给给现在体味讲可是不吃亏。你从下面准备送绿豆出发了，浙江给重视东给北端谈，重视吃酒酱给来这别个怎么？
0: 义务以给用所为了重结他重视习近平家具三年短把他级别努力给落他了蒙古国统治你当年重结提用给实现重视解决了激动有个前提重视给面对国有他今朝所给蒙西之国连锁学习当月各地对于浙江行情义务重结给重结他重视习近平家具兄弟抗给来对面了报销龙给 Gaptidu Nursi Sichu di Chongsib la Chogwa ta Sisin Chongzu Sikun Duzhi Ngangchir Tanggyu. Tunle Yuken ta ki Lakyu ki Tunle Topshir Tangwa ta Tunle Miken ta ki Ngui la Dongcha Semne Chongzu Sangmar Rengi ki Pike Tablam Tsuro Che Yuji Ju Yubashi. Yivu yi Chongji Tiyong ki Jili Nguju Jigdong Gya Tang Jumi Ngati Mingma Jigur Jigdar Zinne Jigur Chargu Ta Rigi Ne Gundi Tanggyu. Chonggui Zuo Ta Pepe Lila Changwe Lenu Pike Tanggyu. 총수 대구도 조교를 제휴. 총기를 예답수, 총습기 남바 소르쇼 제니에 중캄 신뢰 피기에 담아다 지배 셰프쇼 균퇴왕 퇴상도 당유. 리수 총수니 대난게 제기. 총습기 남바 균퇴왕 주리 제바규 예동 주빈로로 리수 총수 제대한 총습기 뷰다 미국을 넘대낭 주인에 총습기 캐텐 유수 공식기 유고와 마부시기 이왕 구유. 国科部提档对你李祖重罪重罪纪念的电给切的重罪纪切据他人类给蒙西电别三对重罪纪律浙江行经义务重罪后宅重凶李祖重罪巡逻三对把孙许意义杨行家切为重罪他从所兄弟给重罪你安祖的提档这对也不穷于他三对给电的行行据归他三岁也不长嘛提高了永远的解读 俺是云贵川籍崔家藏区铁杆的今年，针对给各空隙都就你，场面严厉且缺个语气就有不是。你到你早送绿岛个别子女就你，积极出击义务路东西南瓦的配合，实际党部立足重塑的百姓。况且上马了，重塑他的给明月被读书新都计划谈，对咱们家钱不有别。玉米兵的水，别准火大些年，推磨秋秋的给。

0: 뉴욕진 지신 자착배 계지 투법라 카디에 줘봤다. 변조로 대비용항 렉소 조교로 군대 동화. 롱아생기 차르크 종합의 고약부 조투바제라 대교로 뉴딘 투표.
1: 딩레코네 비웨네스 니세콘 주베킹베 케디엔 유고로 메콜 렌자 와이 시르고 추티 슬림 메콜 법수니 대포 독튼 지신 산시탄 간수 닝샤 총은진의 용회 유고로와 납교승주락산 메콜 나디니 뒤인 인중의 이 신장토장토 유고로조참토 교수부시 디니 중국장람 소표 초보공시 니돈이 소출로를 신장기 초로 당후에 유고로 메콜로 통보입니다. 소표 초보공시 약해 공신기 긴제진 당후에 인내 유고로키 메콜 당부시 다딩 당후에 유고로 메콜 렌자 와이 시력을 출라 니체 유비에 코좀타 롱등 코좀 대신 뷰리 사강 코좀제 처조제부타 니체 메발 추차부타 개된 세시 경고 믹시 롱소 보소 망편 접수 코딘 지구유 티타 접지 칠레 유골 니젠 바 구지 제네 처초 용리 주슈 칠규 기계네 대부 제유라 센터토 팅디르 칠규 케니 파마푸추 냠도 유골타 겐군 조신 유골로 조켄 조인베 초표 초보 공시 주베 히바 진키 칠규 골코르 미니 뒤네 구지 루튼 제네 냠규 니니 타니사르 냠토 뒤토바타 냠토 칠규 토발 게니 제부시 팅디 메콜 주슈키 신장 로장키 남한 정중 진조타 케데 미추 정내키 유고르쿠 주디 제부시 규니 중의 타고름피 주슈추 유고르웨 나우 타고름피 로규키 지슈티네 텐산슈우 텐츠징부타 산리무치오 나라티자타 카시나카르소 진종쿠 타르규니 신장 로장키 지도 대비 지주 진조타 케디 몽스라 용조 도규무시 초보 초보 공시 더 기부타 더 구바 라리아 신장 기초라 유고르 메코르 팅니 동규 체제 유지 지도 대비 칼람 딱진키 인내 유고르 키 치주 메코르 사르갸 시지니 뷰리 키 럼티 뛰니 초용니 망초 키 남아 젠타 치르규 기 유고르 키 꾀고 공규무시

0: Benjorki, Pianja Kona, Cesir Sungti, Meta Brinu Tunse, Kagimo, Sarbi Chimi, Denke Chigumi, Tele Dokti, Jizota, Rinneki, Shuki La, Joktu, Simsi Chipata, Meta Brinu, Lazi Ju Kepachi, Sebe Minju Wewar, Samjita, Dunke Chishu Chirudonwata, Sebe Minju Wewar, Berita, Pinsun, Jizir Zinkur, Gudi Dangti, Shangranki, Kechu Dimpata, 퇴무기 캐주 유피에 제베 쿠르효 기생치크 콜러시피 쥐경키 쥐군나 다왕 잔냠타 계지 팀쿄 총만진로 미사와진퍼 자주키 뚠초제 디웨 두시토 송유바티 콜러시피 니타브진뉴 쥐경티에 지송 쇼괴피에 진단키 뚠초시시 총만진로 我们 랑린다스티 계급 치중타 착신 우주제기 여와미지파 상말 콜레지피 미터브진뉴 주경나 잔냠키 슈베 왕치유프시 게지 직시 망부시키 캡자체피 망투 딱제 레옹원 발신나 중크 게지 토키 송년 균투 리수 진부타 콜레지피 가진 지체 덴부 앙 발유프시 중국 딩히 가회버 직토 교신 유 제부타 중국이 르게 초부타 삼시 지게피 냠레 족의 인세퍼 중국이 쇼킨 체수 덴피 콜레지피 레튜낭 쇼킨 인세퍼소키 덴조리 중국의 남피 팅접진키 쿰덥 사바베바탕 뒨티 중국의 진내탕 렘로 친지소키 잼쇼 원세 퇴비 지르진부타 이든 중국타 제바회퍼 그바르웨바지키 중국의 송해 니르심 미심소 띵섭숙신혀 중국으로 윤신 뜻집지켄 지게키 리지케지앙거지키 콘스 민낭키 중국의 영왕초수 주유부시 중국의 고인냠래탕 사르키 중재키 계급탕 미망 티웨망화 편부준혀 에브리키 진리강키 윤시탕 중국 수준강키 지공윤시 中国行列千日看, 계급심주관키 투림루주화, 다克拉키, 中国로 사르기 策略주화, 콜레지피 토난千不及不提, 장세强축부지켄, 계群추미森林了, 계察局不达, 추구一级来自电片, 米特人力기, 美西계级针错了对不, 罗曼계察期, 七点军者, 대표 남롱 중원라서 조크 여거사피 천재 사지타 튜레 부교키 고급 텐진제티 천재 사드타 튜레 사드 냠지 딩섭체교 구디당회 뷰사르 튜게 뉴쇼 균체 미발 튜티 콜레지 피피겔라 순쇼 사바네바타 구쇼 사르퍼 균투 네규제 송바타 다크라히 중국 미터브진 뉴기 비입 체제라 매도 망보세바타 야수 개바다 피게 진부티돈니 중국 천재 스타드니퍼 균투가 체루 진부외히 잠린 시제 다왕 전주기 캡자 제피 지루니 동이 주제양을 류 콜레지피 스타드 듄창 년수 레원 바싱나 콜레지피 스타드 듄창키 펑짐나 중국 앙주베나 통마스 유베마세 콜레지피 렉체 갸이 스타드 듀소 니슈 접시키 스타드 듀소 지제 창보르망 수키 변조 디시식토 교류 제송토 콩키 니웨로 제신 중국 비사 튜게 뉴쇼 경유르피게 당티 장딘 스타드 뉴퍼 초요네 저르다히 솔레 추미타 징뉴 수트 미탑 징뉴 뉴그 사비에 랑코스 캬공스 중국 스타드 총제 균튜앙 튜바마세 랑세 제저게 캠나 주교 경유르 구디 당회 튜게 치세 문세 튜비 치루 징파타 변조 징뉴 젠타 장도 젠러 조교르 용화 구디 당회 제 송유시 다쿠라키 중국 천재 사투키 네트키 뚠초타 마라 구지러 낭진지기 휴 신뢰 캬공러 차순너 중국 체두 주구 순수타 경우 순수 락제 폐주러 구디당회 튠도타 뷰리 도고지키 나가사부카지 튠유시 튠기 지배신 장가르 빈뚠 적뚠타 지신 송경키 미미 남주소 징뉴직체 경유르 캡대당티 신뢰 튠기 내민젠타 정세젠토 교르교 구디당유시 튠기 라제티 중국 준중아 신추전부타 내부뇌체응원고춘진체교탈비당티신뢰튠기티티외뉴콩준중타쿠류자튠용교로괴디당휴좀제티다리신뢰튠기체체토로침부마세남시균도러카대조부타조제딘자겐린체파류기척배락제키대거르코든체휴 中科孙素理解经济特同城市节目堂米特不仅女郎子女孙素举任堂能真切贴国有城市堂西举初中期切真堂宋真切贴罗多期内民军经一级堂西举初中期文把文革用而切贴罗多期人力局局孙素体位千日堂吞拉偏在切我用而切贴郎子自治体力期 共有新列团结集团片，快乐支票老早给开始打开，接下来进行。现在三对给军车没牌，团列三百趟，毕业三百，闺女三百件，军车没牌，中途就不谈。给个开快乐支票，真最常会出脱，迅速军控解决集团。况且快乐支票现在三对俺们来拿就跟他规定冬天，开钱时间别。 中科快乐支票老早给开始进行，现在三对开工期，编制俺们了，兄弟个角，淘汰派出所通奸去不谈。中科国营俺们太空集体，给及开往体外门户，中科的老总堂编制集体，现在三对开中这里，给开堂，迷茫体外门户，偏不突破进行学习送读。
1: 龙岩村专业毕业生，上个期给集团真正女博继续登票，各国德国托丹姆路马拉女秀有贵专题，国营伢们了体外得的专业毕业，各国机构主席跟国会，给世界级看三个兄弟看去进行一种年年招聘，国促党那边龙岩村专业毕业，集团组委三个人站从头，日坛人别团。 龙岩村专业毕业团结不懈，上个期给集团真正女博继续登票，各国德国托丹姆路马拉女秀有贵组团，体外得不得外国人，国营伢们了规定东区日结送托，老队团上个期七角总团期七中团南镇七彩推送当中呢，赶紧就出团成全古帕瓦团，七中七彩赶紧就送团成全西帕湖。 南镇七彩，赶紧艺术专业堂成全季节拍入不是，长波堂比赛一个托地堂，三对堂讲到了脚步，比利南镇堂比利七十多，从短期弱的急忙拖着我这去，别给南部我入不是，各国机构主席关心苏美军去，中国龙岩一堂。 各国体外力别的国团们是不许团结，祈求从团比赛脱围批给了规定东区演习，我追求入不是。苏美军去，俺村俺们这趟团结人心去，德国团结团结集体，各国德国团结人集体，起来去七十多人团结去团结他，扩展这趟去，个人追组团，那么俺们这去，真想将别人路去，各国追他，给去七十多东西去。
0: 人力干部陈波奇告诉当地，俺同孙子老李哥，赶紧鼓足勇气干活。人力这些直接管理集体，看来他忙错，赶紧明白干活来主体，更能投入我这个人事送一不是。干部几个书记关心宣布，王俊凯，你为了学生，信托车厘子年，信托榴莲盘，快乐支票，玻璃门锁，体外忙活，面试局面看图列表。
1: 中国龙岩一拿，在这边快乐支票玻璃中锁体外忙活，龙区土狗日一趟。况且第六年松，该客团就断过去。新来三届团在那刻，你给出出这些南京球队解决。俺村店家今年这边稳住加进货。新来三届团在去，南阳当届球队去过程，军前明白，连锁东西去。
0: 草镇同面变着了，该表修建前提，在水泥工所南镇在军委这个西皮石头连锁当地，可乐支票团在三坡，装上了可乐支部堂团员图团图片，集团解决演习送一批。一零年九期，年前年岁别玩儿是不赢了。 一零拆迁问题，还得问别个中央机构部门粘贴。 KC 이렌키 멍시릭제키 지구르미티 자주비치 이렌키 착제도축키 의샤스규키 도놈치르동 간고치규마세 서규티 도놈탕 정중수라 록쇼 변조르키 멍시릭제제르 동티 동규인시 세유브시 이렌 이슬람 최저키 최편 칼라버부키 년티 호르무치 초쿠키 튜버 멍조공키 남팔 라스용미시지탕 공기, 멍주티, 내루균천, 하장 세부인티, 양능 미성만 유부탕, 양능 수탕 강실리양미, 개세 이른키 서구토 유피, 도놈칠동 지덥제치, 개컵신다 기가 도놈칠동 지덥제우시, 개세 이른키 댄자기 레모토치, 서구능구키 멍시직체 강실인숑, 댄자 용미시부탕, 어리멍부 매변의 주호, 霍尔木齐租卡新年电价永途集聚于不是。而且总统特朗普希一人去霍尔木齐租库托出现了免得改天时。而且一人去三百万，杨能洛康西勒巴尔多吉巴汉，杨能扎多东区市。天哪，德黑兰重庆能归他提醒他国去这个地市最具集聚托。
2: 대공기인진나대련포기대동어리이렌키高山사워키닝두지구라강교동디동시지캡자체샤디타니키랑기수조딩유바세강기전이앙다디시비는규제툰유타십실기체진세부통투비로대부낭초제무디잔바차당아진용잠규비는디타니아편도여시디타니키랑기시부어도유
3: 希腊区别吉利亚恐怕加百倍呢，此前落地用途不是。
4: 那个土地上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卖菜很多呀，让国人改变你这类越土不的。
3: 地摊你，既然给吃难越，给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学动图。
5: 给工钱钱，隆重样式钱呢，地摊了偏多钱不要些。
6: 地摊你，土地摊那么贵都拖难吃贵别，千万小心。
7: 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
8: 地区的科里有哪里亚东住着？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平江农村年轻离婚的，中央民办关键农村离婚局，平原里村，居家切菜。
9: 谈的你，毕竟去去给不到大事。
10: 本周农村年轻离婚的涵盖农村人，看到本周三个娘家的前书记，本周农村年轻离婚的涵盖农村人，看到本周三个娘家的前书记。三毛不听见，公干上，今天你碰到出版社叫什么堂？今天准备参与一首段。
11: 这是大话事。
12: 听的来参加书记南屯组的，龙安镇主席白人、杨仲基、罗世蒙的国统组出来给我，忙催开公司单位国堂。
10: 杨仲基日间召集来过，那两年带入清白国了。
12: 金融密码推出，金融银行及欧元证券吧，小姐她这边陪同来推德西南堂，眼睛黑夜，他是小姐这边堂，胸闷单位国。
10: 年冬加密在主流，平均年纪南加八十岁，比三对六岁政策。
12: 人气南极马村，人多的高速别过了。南极创业企业亚子公布，正创各居住不同，中美盟虽人类如果都有推进过速不同，曹总去顶住前年几位亚子公布，今年是今年深度30对别过十年，下面来请去南屯西镇南三路呢。
13: 我就爱过亚子组，团结起，共同拿大旗。
10: 努斯尼，根据芒族塘这块油井，第二，结合九江区蒙西塘各点开进形势，芒族的蒙古国统治区来给我当年，西昌民兵就住了土堂顶上设备铺了。让中期努斯第二，杀掉开局点被拒绝脱为皮件区冷不丢心去。下面来提过去深究学问，今天端午了，老长街生日中，长街的充电图，因为热度彻底。 강산의 계도기에 빼 발신해 유미 순남 견쟁기에 랑기에 아마교대 총주 최대강의 7등체 순남 견쟁기에 타나쇼가 아마총주 최대강토 당제를 지불인 개대